0: 넓고도 넓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대지. 마침내 하늘과 맞닿아 지평선을 이루어냅니다.
1: 눈길 닿는 곳마다 넓게 펼쳐진 들판. 이곳은 천년의 물을 품고 있는 김제 벽골제입니다. 오랫동안 물을 다스려서 이 넓은 공간을 생명이 쉬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둑 위에서 풍요를 기원하고 희망을 키웠습니다. 오늘은 지평선 넘어 느리게 가는 김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0: 지금 제가 걷고 있는 둑길. 1700여 년 역사 시간 위입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벽골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입니다. 벽골제에 서 있는 두 마리의 용, 무슨 연유일까요?
1: 동경 민족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지만 용이라는 상상의 동물을 만들어 놓고 그 용이 물을 관리하는, 물을 수호하는 그런 동물로 만들어냈거든요. 특히 여기는 논동사가, 김제 지역에서는 논동사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논동사는 물이 없으면 사실은 농사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상의 동물이 여기에 쌍용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제방이 큰 폭우가 쏟아지면 이 제방이 무너질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쌍용 설화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0: 그 길이가 50m가 넘는 거대한 두 마리의 용, 사람들이 벽골제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모셔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저수지로 알려진 벽골제. 삼국사기는 서기 330년에 축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제방은 약 3.3km. 수문은 5개 중 2개만 남아있습니다.

0: 백성들이 굶주림을 면하고 풍년을 누리도록 해준 벽굴지. 그래서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국가 주도로 자주 수리도 했습니다.
1: 이 중수비의 내용대로는 조선시대 와서 태종대에 다시 한번 중수를 하거든요. 그때 이 돌 기둥은 옛날 것을 활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고려시대 거 멀리는 통일신라 백제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섯 개의 수문을 통해서 망경 벌판이나 짐재 벌판, 멀리는 정읍 부안 벌판까지 물을 대서 농사를 질 수가 있었던 거죠. 네.
0: 물길을 다스려 풍요를 기원하던 옛 사람들의 지혜와 손길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 사람의 땀과 자연의 순리가 만나 1700년 가까운 역사를 빚어낸 공간, 김제 벽골제입니다. 지금은 들녘에 물을 대는 기능을 내려놓은 벽골제. 물길은 달라졌지만 벽골제가 지키던 대지의 풍요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벽골제 앞에 펼쳐진 김제평야. 이 들녘은 망경평야와 이어지는데요. 경계가 보이지 않을 만큼 드넓은 이 땅을

0: 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입니다. 모내기가 한창인데요. 지금은 이한기가 대신하는 모내기.
1: 잠깐.
0: 예전에는 흥겨운 농욕가락에 맞춰 일일이 사람 손으로 모내기를 했지요. 그나저나 김제살이 명품인 이유가 뭘까요?
2: 아니 도대체 왜 김제는 그렇게 쌀이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1: 아무래도 이게 김제 토질이 아무래도 딴 지역보다 좀 낫겠죠. 그리고 우리는 김제지 같은 거의 좋은 쌀 신동진 신동진을 다 하거든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신동진은 알아주잖아요.
2: 그렇죠. 네. 쉬운 게 아니더만요.
1: 아 그렇죠. 이제 여름으로 다 보야니까. 뭐가 잘 심었는지도 봐야 하고
2: 반듯해야 돼. 길이.
1: 네.
0: 벽골제 옛 땅. 속살 깊은 대지의 벼농사는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 탓에 뼈아픈 역사도 겪어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대지주들이 광대한 농지를 차지했고 우리 농민들은 소작인으로 내몰려 농노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곳 김제 만경평야를 배경으로 일제강점기 민중의 삶과 저항을 그린 대하소설이 있는데요. 바로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아리랑입니다. 무려 20여 년의 집필 끝에 지난 2000년에 완간된 대하소설 아리랑. 김제 죽사면은 아리랑의 주 무대였는데요. 그 시대의 아픔과 민중의 삶을 재현한 아리랑 문학 마을이 있습니다.
3: 자,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토지를 강탈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면사무소 내부입니다. 저기 앉아있는 게 당시 소설 속의 축산 면장인 백종두 면장입니다. 백종두는 아전 출신으로 친일파로 변하면서 면장까지 출세를 하게 됩니다.
0: 일제의 앞잡이였던 면장, 동족 수탈에 앞장섰던 인물. 그는 행복했을까요? 수탈의 증거들 가슴 아팠습니다. 뼈 빠지게 농사를 지었지만 그것은 내 몫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미소에서 쏟아져 나온 새하얀 쌀. 내 자식들의 굶주림을 뒤로하고 모두 일본으로 실어갔습니다.

0: 수탈의 역사 잊지 않으려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당시 어느 일본인 대지주의 사무실인데요. 우리 농민들의 눈물과 한이 서린 곳입니다.
1: 어르신들의 말씀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 앞에를 지나갈 때는 무서움보다는 증오가 많이 끌었다고 해요.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 자식들은 먹지를 못해서 이역말리 만주나 하와이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는 10원을 빌려갔는데 몇 배를 갖다 갚아야 되니 그런 과정을 해년마다 겪으니까 그렇게 많이 증오심으로 여기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0: 혹독했던 일제의 수탈, 치밀하고도 체계적이었습니다.
1: 저기 안에 보이는 이 파란 이 문 안에는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하시모토라는 인물이 여기에다가 금고인데요. 여기에다가 돈이라든가 서류 같은 거, 뭐 소작인들

0: 뭐말 그대로 이번 달 원래 네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얼마를 나를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서류 같은 것을 여기다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그 금고였다고 합니다.
1: 일본인 대지주 하시모토 나카바. 이제는 훼손된 그의 공덕비만 덩그렇게 남아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한이 서린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당시 창고로 쓰이던 건물인데요.
0: 이게 쭉 들어오세요.
1: 수많은 농민들이 두려움을 안고 드나들던 곳입니다.
0: 이곳은 창고는 소작인들이 와서 여기 앞에 서서 원래 내가 농사 지으려면은 그 종자가 없으니까 하시모토한테 종자를 빌려가서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그해 가을에 또 추수를 해서 맷꼽들로 또 갚고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1: 수탈에 시달렸던 당시 농민들의 삶은 참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농민의 삶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일제, 그들의 수탈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2: 여기서 수탈한 쌀들을 군산을 통해서 일본으로 실어갔는데 전주에서 군산까지 전군 가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멘트 포장 도로인데 약 40km. 이 도로 이름이 일명 잣대도로입니다. 지도를 놓고 쭉 금을 긋고 도로를 건설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하면 빨리 일본으로 쌀을 실어갈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전군 가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탈된 모든 쌀들이 일본어로 다 실려갔어요.
1: 역사는 기억할 때그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픈 역사든 자랑스러운 역사이든 기억할 때 역사의 교훈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아리랑 문학관에는 당시 농민들의 삶을 떠올리게 해주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징계맹계 외밑들 이 말이 김제 망령의 넓고 넓은 들이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넓고 또 곡식이 많이 생산이 됐지만 모두 일제한테 수탈을 당해서 그 풍요롭지만 서러운 땅이라고 이 김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0: 김제에는 아주 특별한 교회가 있는데요. 기와 지붕을 올린 한옥교회입니다.
1: 금산교회는 1905년 10월 11일 미국의 남장로회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님이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올해가 121년 됩니다.
0: 아담한 한옥교회.

0: 이 작은 교회가 12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것이 놀랍기만 한데요. 그 긴 시간 동안 신앙인들은 이 교회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한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초창기 이 교회의 예배 모습은 요즘과는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1: 이렇게 휘장을 가렸고요. 위쪽에도 휘장을 쳤습니다. 이렇게 휘장을 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였고 또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님의 얼굴을 여성도들은 보지 못한 상태로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은 남녀 출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유교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이런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0: 금산교회 예배당은 기역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강단은 두 공간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에 설치를 해서 목사님은 양쪽 모두를 바라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양의 새로운 종교가 우리 전통 문화를 존중하면서 뿌리내린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1: 우리 금산교회가 자랑하는 또 우리의 신앙이 모범적인 본을 보여주셨던 신앙의 인물들의 스토리도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거든요. 그 두 분은 바로 초독삼 장로님과 이자인 목사님입니다. 저 두 분들이 지금은 그런 직분을 받으셨지만 당시에는 직분 없이 두 분은 주인과 머슴으로 만났습니다. 이분이 주인이었고 마방의 머슴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나이 차이는 12살 차이로 띠동갑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오늘날 12살 차이면 별 차이는 없지만 당시 1800 말에 12살 차이면 상당히 큰 차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과 머슴의 관계도 신분적인 차이 그리고 12살 차이도 세대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방에서 주인과 머슴으로 일을 하다가 테이트 선교사에도 복음을 들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형제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0: 참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과 머슴이었던 두 사람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형제가 된 인연 이야기. 어쩌면 이것이 이 작은 교회가 이룬 가장 큰 기적이 아니었을까요?

0: 고장 김재. 전통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이렇게 생긴 놈만 내가 팔으니까 손님들이 많지. 어디를 가나. 너무너무 싱싱해.
0: 100년이 넘은 김재 전통시장.
2: 예.
0: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싱싱한 해산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는 서해와 맞닿은 곳이니까요.
3: 저건 미니 족발 12,000원. 응, 껍데기요. 맛있어. 껍데기도 하나 그럼 17,000원.
0: 뿐이겠습니까? 냄새로 유혹하고 모양새로 눈길을 붙드는 먹을거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3: 집에서 손질 다 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직접 삶아요. 그런 것도 있죠. 암만 해도 어디서 삶아오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직접 삶으니까 훨씬 맛있어요. 돼지 족발 삶는 건 내 직장이에요. 직장. 평생 직업.
0: 상인의 자부심까지 모든 것이 넉넉한 곳, 김재 전통시장입니다.
3: 네, 맛있게 드세요.
0: 제가 어찌 이런 시장을 마다하겠습니까? 김재 씨의 느낌은 참 정겹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제 눈에 보이는 저곳이 왠지 좀 더 안정적이고 포근한 느낌으로 저한테 빨리 와보라고 손짓하는 것 같아서 그 포근함을 한번 가까이 가서 느껴보겠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어? 근데 여기 한약방이에요. 한약방. 근데 여기는 옷을 짓는 맞춤 조문이라고 써져 있고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보신 루비로. 안녕하세요.
4: 어머. 우와. 어머. 오정혜 씨 아니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어머나 반가워라.
0: 아니 근데.
4: 어머, 뵙고 싶었어요.
0: 어머, 이렇게 고운 분이 여기 계시네요.
4: 감사해요.
0: 제가 여기 딱 들어오는데요. 네. 한약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 예.
0: 근데 또 여기는 또 맞춤 전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 네.
0: 이게 무슨 일일까요?
5: 이곳에서 아버님이 한 70평생을 한의원을 하셨어요.
0: 아버님이라고 하면
5: 시아버님.
0: 시아버님께서.
5: 예. 저는 여기서 19에 이쪽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아버님을 도와서 같이 한약업을 했어요.
0: 아, 그러셨어요.
5: 예. 그러면서 아버님이 이제 한약업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한복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0: 그렇죠.
5: 평생에 모시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너도 입어라 권해주시고 옷을 입다 보니까 이 질감이 너무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자세도 만들어주고
0: 맞습니다.
5: 하루의 에너지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행복감도 느끼고
0: 맞아요.
5: 이 천이 정말 사람을 만들어주는 귀한 천이라는 걸 제가 알고는 아버님이 이제 자꾸 하시고 제가 바로 이 업을 시작을 했어요.
0: 아, 그렇구나.
5: 네.
0: 네, 이곳은 옷을 만드는 공방입니다. 보통 옷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 삼배 옷을 만드는 곳이에요. 모시풀에서 실을 얻어 만드는 옷입니다.
5: 이 옷을 입으면 이게 식물이기 때문에 내 피부를 살짝 만져줘요. 가실가실하게. 그래서 이 컨디션이 업되고 기분이 너무 좋고 상쾌하고 그리고 에너지가 나와요.
0: 멋쟁이 시아버지 덕분에 삼배 옷을 알게 된 사장님. 그 매력에 빠져 삼배 옷을 15년째 우리 전통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5: 이게 식물이잖아요. 풀이잖아요. 이 풀을 내가 이렇게 만지고 있다는 데서 사람들은 그 행복감을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장사라고 얘기를 해요. 뭐 판매한 목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소재에 반해서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0: 천연 섬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사장님의 옷.
5: 아주
0: 섬유의 질감뿐만 아니라 그 색깔도 아주 매력적이더라고요. 사장님은 이렇게 직접 옷감을 염색도 하는데요. 염료들 또한 모두 천연 재료입니다. 손길 몇 번에 이렇게 예쁜 색깔의 옷감이 탄생됐습니다.
5: 너무 편안하고 자유스럽고 진짜.
6: 우리가요 무슨 무슨 때 될 때 상하가 나눠지면 어떻게 맞춰 입지 고민하잖아요. 근데 한복을 입은 느낌 같기도 하고 원피스를 입은 느낌 같기도 하면서 시원하면서도 이 원단이 가는 힘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뭔가 나를 이렇게 업시켜주는 그거를 원단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그 힘만큼이나 빛깔도 이렇게 너무 예쁘네요.
0: 우리 전통 옷이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이 있지요. 예, 누구에게나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6: 예쁜 핑크. 근데 이게 뚱뚱하시고 배낭 옷인 분한테는 짱이에요.
7: 이거 봐요. 이렇게 입고 이렇게 청바지를 입어도 예뻐요.
6: 그렇죠.
7: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렇죠. 이렇게 입으면 패션이 되는 거죠. 그렇죠.

0: 천연 소재, 천연 염료로 만든 우리 전통 옷. 그야말로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1: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그렇죠.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우리 손재들을 제가 옷을 해줘요.
3: 손 충분히 벌 수 있어요?
2: 예, 있죠. 갖고 7살, 5살인데 이렇게 모시 옷을 입혀서 같이 공원에 같은데 카페 가잖아요. 어머니들이 오세요. 나하고 아가야 나하고 같이 사진도 한 장만 찍자고.
1: 외국 분들도 보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2: 그렇죠.
1: 네.
2: 근데 외국 분들은 그 염색하지 않은 그냥 그 삼베 자체 색으로 입으면 너무 고급스러워요. 너무 색이 예뻐요.
1: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은 예전에는 시원하기 위해서 입으셨는데 그 시원함을 위해서 너무 많은 뭐라 그럴까요? 예, 맞아요. 그게 힘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든 편하게 아름다움을 표출할 수 있고 그리고 실용적인 옷으로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이렇게 계속 열정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공감하는데 이거는 꼭 한번 직접 느껴보셔야만 알 것 같습니다. 오시지요, 김재루요.
2: 환영합니다.
1: 네.

0: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향긋한 보리내음에 취해 혹시 뉘 부르는 소리라도 있을까 하여 하염없이 걸어봤습니다. 그러다가 발길이 멈춘 곳, 어느 음식점 앞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2: 어휴, 엄청 크네요.
1: 네.
2: 맛을 담아내는 터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예. 맛있을까 싶어서
1: 쑥스럽습니다.
2: 아니, 김제에는 네. 사실 어떤 음식이 가장 유명한가요? 그게 궁금해요.
1: 김제예요. 네. 김제가 그게 문제예요. 다른 지역은 그 특산물이 있는데 김제는 쌀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쌀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전국적으로 다 뭐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그게 항상 숙제라고 했어요.
2: 사실 근데 밥이 맛있으면 네. 반찬은 네. 그냥 다 맛있으니까
1: 네네.
2: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잘하시는 게 있으시겠죠?
1: 저희는 그냥 가정집처럼 네. 집에서 먹는 것처럼 음식을 해요.
2: 그게 제일 좋죠. 네, 집 밖에 나가서 제일 좋은 게 집밥 네. 같은 음식을 만나는 거잖아요. 네,
1: 저희는 여기가 텃밭이 한 200평 넘게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다 농사지어요. 고추부터 시작해가지고 농사지어서 하고 겨울에는 냉이캐러 다니고 지금 오늘 반찬에 죽순도 있고 뽕잎도 있고 머위떼도 있어요. 다 제가 직접 공수한 거예요.
2: 계절마다 제철이네요.
1: 네, 제철 음식. 직접 캐온 상추랑 뜯어온 상추랑 야채랑 이건 친정엄마표 참기름이에요. 완도에서 보내주셨어요. 저희 여기 터에가 뽕나무가 있어요. 그거를 연할 때 따서 삶아서 냉동에다 얼려놓으면 1년 내내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노지에서 뜯어온 미나리. 이건 제가 산에서 따온 죽순이고요.
2: 죽순이고요.
1: 이거는 애기 열무.
2: 애기 열무.
1: 그다음에 텃밭에서 기른 머위를 들깨로 탕을 했어요.
2: 머위탕.
1: 그다음에 이거는 네. 제가 직접 키운 신선초로 장아찌를 했어요.
2: 신선초로요?
1: 네. 와. 근데 향이 독특하고 맛도 괜찮아요. 근데 묵은지가 맛있어서 많이 넣어달라고 하시는데 많이 들어가면 또 그 맛이 안 나요.
2: 2년 숙성된 네. 그리고 감자가
1: 네, 저도 담고 엄마도 담고 아이고. 저 혼자 힘들다고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생한다고
2: 일단 국물 한번 맛볼래요. 어떤 맛인지
1: 좀 얼큰할 거예요.
2: 와, 이 당 육수와 만난 이 김치가 엄청 깔끔하고 네. 과하지도 않고 전라도의 그 묵은 김치 맛이 네. 닭볶음탕의 이 닭 육수하고 만나니까 천연 조미료가 돼버려요. 그죠?
1: 네.
2: 그리고 와, 진짜 맛있다.
0: 묵은지 들어간 닭볶음탕과 사장님이 직접 만든 반찬들.
2: 밥 야푼에다가 네. 밥 비빌 때 최고잖아요.
0: 이 맛,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2: 딱 비비기 좋은 만큼 익었어요. 이것도 맛있다. 제가 아껴놓은 게 뭐가 하나 있죠? 바로 김제가 낳은 김제 쌀입니다. 여기에다가 보리.
1: 네.
2: 아, 오다가 보리 많이 봤거든요.
1: 네.
2: 이 쌀이 맛있으면 뭐 더 말이 더 있을까요? 그죠? 쌀맛입니다. 쌀맛이에요. 그런데 끝맛이 단맛이 나네.
1: 보리가 들어가서 그래요.
2: 아, 그렇구나.
1: 네.
2: 밥이 달아요. 그럼 큰일 나는데. 오, 진짜 맛있다. 김제는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밥을 옆에서 호의무사 해줄 수 있는 백반을 먹어야 되겠어요 앞으로. 네. 근데 그 옆에 우리 친정어머니 손길이 있는 이 묵은지 네. 닭볶음탕 네. 오늘 정말 맛있게 먹고 김제를 기억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0: 어쩜 이렇게 철마저 꽃들이 피어날까요? 자연의 질서 참 대단하죠. 그렇게 느끼는 순간
2: 알았어 알았어 따라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바지에다 다 묻었네.
0: 열렬한 환영을 받았는데요.
2: 평야서점 책방?
0: 녀석을 따라간 곳 얼핏 보기에 평범한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2: 오, 너무 예쁘네요. 근데 이 나지막한데 제비집이 있어요. 제비집. 진짜 제비집 있어. 우와. 우리 흥보가에 나오는 제비집이 이 책방 전부 위에 있어요. 와, 그림 같은 이곳에 책방이라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응? 일로 가? 안녕하세요.
3: 예,
2: 신발
3: 들어옵니다.
2: 예. 와, 어머나. 여기 책방 맞나요?
3: 예.
2: 아,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2: 오, 여기 책방 책밭의 주인이세요?
4: 네.
2: 이게, 아니 이렇게 이 골목 끝 올라가도 되죠?
4: 네, 그럼요. 조심하시고.
2: 어머나. 아, 조용히 해야 되겠다. 손님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어머 너무 예쁘다.
0: 놀랍게도 이곳은 서점이었습니다.
2: 어머나 이게 어머나가 그냥 연발이네요. 아니 이렇게 예쁜 책방을 이거 본인이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4: 아 네 뭐 원래
2: 혹시 대여진 것을 사신 건 아니죠?
4: 아 아니요 이 집이 제가 살 때만 해도 버려진 집이었어요.
2: 그리고 오래된 집 같아요.
4: 네, 지어진 연도가 1905년이니까 지금 115년 한참 넘었죠. 네.
2: 아니 근데 어떤 계기로 여기가 고향이세요?
4: 아니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쭉 자란 사람인데요.
2: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4: 아 원래 저는 방송국 PD.
2: 방송국 PD요?
4: 네. 원래 집에서 예쁘게 해놓고 막 요리해 먹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선생님 아시다시피 방송국 PD들이 밖에 나가 특히 여자 PD가 뭐 앞치마 이런 거 전혀
2: 연결이 안 돼요.
4: 그렇죠. 막 맨날 청바지 입고 뛰어다니고.
2: 맞아요. 맞아요.
4: 그래서 저도 조금 현생과 그 로망의 간극이 컸던 사람. 인데 이 집을 보는 순간 좀 원하던 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방송사 PD였던 최별 씨. 김제들녘 한가운데 농촌 마을에 책방을 연 것이 3년 전인데요. 이런 특별한 서점을 마련한 이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0: 생각에서였습니다.
1: 사실 저기 이 공간은
2: 네.
1: 저희 엄마의 공간이에요.
2: 아, 그래요?
1: 네, 저희 어머니가 좀 돌아가신 지 한참 되긴 했는데 그 방송 작가셨고 그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책이 되게 많았었어요.
2: 아,
1: 그래서 엄마도 이 공간을 되게 좋아하겠다 싶어서 엄마의 옛날 원고랑 이런 버리지 못한 것들이 함께 그리고 보면 이 집을 처음에 살 때는 몰랐는데
2: 네.
1: 제가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애기거든요.
2: 어머머머머.
1: 이 애기인데 4살에서 6살 사이에 이 남양주시 수동의 시골집에 살았었어요. 근데 이 집이랑 되게 닮은 집이에요. 그쵸?
2: 그것도가.
1: 네. 그래서 되게 그런 게 남아있었나 보다.
2: 잔상이 어릴 적에
1: 네,
2: 그게
1: 네.
2: 있었고.
0: 이 특별한 서점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그 흔적들이 이렇게 빼곡해요. 문학, 역사, 예술 등 다양한 서적과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갖춰놓고 있는 이 서점. 독서 모임,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고 있습니다. 꽃향기와 책향기, 그윽한 농촌 서점. 참 편안했습니다. 차 한 잔과 책. 남은 일정은 아예 취소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 자라준 곡식이 고맙기도 했고요. 이런 풍광과 잘 어울리는 장단과 가락이 있지요.

0: 반가운 소리에 이끌려 들어간 곳.
1: 예, 아유, 반갑습니다.
0: 반가운 분을 예, 만났습니다.
1: 와, 아, 선생님. 아, 선생님, 그대로신 거 같네요. 예전에 한번 뵀었는데.
2: 그대로?
1: 예전에. 아주 아주 예전에.
2: 네, 근데 네. 서울서 그때 서초동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1: 그때도 오셨어요?
2: 네, 서초동에서.
1: 근데 선생님. 연세가 그냥 그때 멈추셨나 봐요.
2: 멈췄어요? 세월이 가는데 멈췄을 것 같네요. 나이가 80 넘었는데.
1: 80이요?
2: 네, 86이요.
1: 에? 진짜요? 네. 선생님 여기가 선생님 전수관이세요?
2: 네.
1: 아, 그러면
2: 한 30년 했어요. 그래서.
1: 여기서? 네. 아, 오늘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2: 이게 우리 회원들, 풍물원들.
1: 아, 풍물원.
2: 내가 요새 바쁘니까
1: 네네네.
2: 더 바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못 나오고
1: 아.
2: 오정희 씨 온다고 그래. 이쁜 오정희 씨 온다고 그냥 꼭 나와보라고.
1: 그럼 오늘 호남 우도 농악을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2: 예.
0: 네, 이곳은 호남 우도 김제 농악 보존회인데요. 전에 몇 차례 뵌 적이 있는 박동근 선생님께서 이 단체를 이끌고 계십니다. 호남 우도 농악의 상징 같은 분이시죠. 지금은 이렇게 강습을 통해 호남 우도 농악의 명맥을 잇고 계십니다.
2: 우리 김제 농악이라 하면은 아까 이렇게 김제는 대동굿이 제일 뭐냐 발달됐고 대동굿이 발달되면서 호남 평야 농경 문화를 이뤘지. 호남 평야가 아니면 호남 우도가 안 돼요.
3: 우도가 뭐예요?
2: 호남 평야가 돼야 호남 우도라는 우도가 되는 거지. 우도농악이라는 것이 호남 평화가 안 되면 호남 우도를 못 지는 거 이런 못 오는 거예요, 못 지어요. 이제 호남 평화의 농경 문화를 수담한 대동굿이 시작을 했던 것이고.
0: 김제 농악은 1988년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잇따라 수상하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후 각종 행사에서 수많은 공

0: 공연을 해왔습니다. 오랜 역사와 지역 공동체의 정서를 담고 있는 호남우도 김제농악. 우리의 대표적인 농악으로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이어주는 소중한 문화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를 계승하는 분들,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1: 내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그 동네에서 하는 걸 봤을 때, 말하자면 그때만 해도 우리 어렸을 때 놀이가 없었잖아요. 우리 즐길 게 놀이가 없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이걸 허락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좋았어. 근데 지금도 내가 지금 83이나 먹었는데 지금도 그 맛을 지금도 머릿속에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몸이 말을 안 들으게 이제 거기까지는 못 오지. 근데 머릿속은 항상 살아있어. 그것이 재미있는 그 느낌이.
2: 젊으신 분들. 또 농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 이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점점 줄어가다 보니까 네, 그게 가장 이제 어려운 점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줄어든다는 게 많이 아쉽죠.
3: 이렇게 이렇게
0: 그래서 박동근 선생님과 보존의 분들이 더욱 소중합니다.
3: 김제 호남우도 얼치고
4: 좋다! 좋다!

0: 땅을 키우고 땅은 강을 품으며 김제를 풍요로운 곳으로 일궈왔는데요. 김제 땅 서쪽 끝자락 아름답기로 두 번째라면 서운한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망해산인데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역사만은 감히 견줄 수 없는 곳입니다. 절 이름 망해사, 글자 그대로 바다를 바라보는 곳에 앉아 있습니다. 백제 무왕이 서해를 바라보며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평안을 기원하며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1: 이곳은 642년에 창건됐지만은 처음에는 조그맣게 토굴식으로 기도처로 만들었다가 그 뒤에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고 계속 그 터는 계속 있었는데 이곳이 아무래도 이제 바닷가 서해안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려 때부터 지도에 보면 항상 망해사가 나옵니다. 이곳이 이제 군사적으로 요충지였기 때문에 항상 거점 시골에 있어 그 군대가 항상 해군이 상주했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항상 지도에 고지도에 보면 항상 망해사가 나옵니다.
0: 망해사에는 아주 특별한 터줏대감이 있는데요. 바로 망해사 팽나무입니다. 수백 년 세월 한자리에 서서 망해사와 김제평야를 묵묵히 지켜온 수호신입니다.
1: 이철시대 때 한감 이남에서 제일 부잣절이었대요, 이 자리에.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일본인들이 김제와 익산에서 쌀을 수탈해서 배를 싣고 가다가 이 망해사에 등불을 못 보면 그 배가 풍랑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시주하는 곳, 공양물을 올리는 절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절 규모는 작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신주단지 모셔야 될 그런 사찰이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0: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간절한 기원을 올렸던 망해사. 저도 마음을 보탰습니다.
2: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평선을 품은 들약과 천년의 시간을 품은 망해사까지 급하지 않은 걸음으로 함께한 김제 여행. 김제는 사람의 삶과 그리고 역사가 함께한 땅이었습니다. 극복과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들약의 곡식 한 포기도 붉은 노을의 한 자락도 깊이가 있는 느리지만 깊은 김제 여행이었습니다. 드넓은 대지의 끝에서 서쪽 바다 너머까지 끝없이 펼쳐진 풍광.

0: 무엇보다 더 아름답고 더 넓은 이야기. 바로 김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넉넉한 김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달은 여행이었습니다.
1: 이곳은 천년의 물을 품고 있는 김제 벽제골입니다. 벽골제죠. 벽제골이래. 아, 나 미안해요. 미쳤나 봐. 소시지 먹어서 그래. 다시 할게. 미안해. 벽골제. 왜 갑자기 벽제골이다고. 어? 선생님이세요?
2: 네.
1: 어? 아이고, 잠깐만요. 저희 드려야지. 아이고,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되지.
1: 아이고.
2: 안되지.
1: 어, 선생님. 그대로신 분 있네요. 예전에 됐었는데.
2: 여대로?
1: 예전에. 예, 네, 화이팅 한번 하게. 선생님이 먼저. 잠시만요. 됐어요? 자.
3: 우리 김대 호나무도 김대는 화이팅!
1: 화이팅! 아이고!

꽹과리, 장구, 북, 징 네 가지 악기가 모여 서로 호흡을 맞추어 신명나는 연주를 하는 사물놀이. 그런데 사물놀이는 따로 지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악기의 신호에 맞추어 장단을 만들어가는 걸까? 사물놀이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악기는 뭘까? 사물놀이는 전통음악인 풍물을 변형해 탄생한 음악으로 꽹과리, 징, 장구, 북 네 가지 악기로 연주한다. 각 악기의 연주자들이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같은 가락을 치면서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엉키고 밀치고 당기는 멋이 있다. 사물놀이를 구성하는 악기를 살펴보면 먼저 장구는 가죽으로 된 타악기로 왼손으로는 북편을 치고 오른손으로는 채를 들고 친다고 해서 장고라고 부른다. 섬세하고 화려한 연주로 손꼽는 장구. 대부분의 국악곡에서 장구는 음악에 따라 정해진 장단을 연주하지만 사물놀이에서는 북편과 채편을 오가면서 다양한 장단을 연주한다. 이를 본다면 장구를 사물놀이의 지휘자, 즉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을까? 북은 가장 오래된 악기로서 상고시대부터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은 묵직한 음색에 강약의 대비가 돋보여 사물놀이를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사물놀이에서 징은 장단의 쳇바퀴나 중요한 위치를 짚어 장단의 단락을 매듭지어주는 역할을 한다. 깊고 풍부한 울림으로 음악의 속도와 흐름을 잡아주는 징. 꽹과리는 재래악에서부터 풍물, 무속음악까지 다양하게 쓰이는 악기로 깽매기, 쇠, 소금 등으로 불린다. 꽹과리 소리는 시끄럽게만 나는 것 같지만 재료에 따라 소리가 맑고 혹은 탁하게 들리기도 하고 두께에 따라 높낮이도 다르다. 전통 풍물에서 꽹과리를 잡은 사람을 상쇠라고 부른다. 상쇠는 연주를 시작할 때 다른 악기들에게 신호를 주어 장단의 속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연주 중 다음 장단으로 넘어갈 때 넘기는 가락을 연주하거나 꽹과리를 높이 들어 신호를 준다. 즉, 사물놀이의 우두머리는 꽹과리가 정답이다. 사물놀이는 네 가지 악기가 모여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하나라도 빠지면 멋진 장단을 완성할 수 없다. 네 악기가 이뤄낸 환상적인 협연이다.

0: 이 상자 안에는 제 오랜 친구의 지난 삶이 담겨 있습니다. 1973년에 태어난 그는 당시 한국의 문화예술이 단단히 자리 잡고 꽃피울 수 있게 온 힘을 쏟았죠.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 이쪽을 좀 더 당겨줘.
0: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아르코 예술극장은 이제 수많은 예술가와 관객이 한자리에 모여 감동을 나누는 공연예술 전문극장이 되었습니다.
2: 덕분에 저희 공연 올릴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0: 빛나는 예술가를 찾아 그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귀한 공간이기도 하죠. 친구는 영혼을 성장시키는 예술의 힘을 믿습니다. 어린 손끝에서 펼쳐지는 상상력이 언젠간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예술을 누리고 꿈꿀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줍니다. 다양한 예술 지원 사업으로 예술가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또한 친구가 오랫동안 지켜온 역할입니다.
3: 전통적인 무대 형식에서 벗어나서
0: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예술가가 자신의 활동에 확신을 가지고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예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술을 누리는 소소한 일상이 곧 예술을 키우는 든든한 후원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과 세계를 풍요롭게 하니까요.
4: 될 수 있으면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0: 시간 속에 묻혀버릴 수 있는 예술가의 삶과 기억, 그 속에서 시대를 이어온 가치를 찾아내는 일, 어제와 오늘을 아우르는 그 모든 순간이 빛나는 영감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친구는 예술을 수집하고 기록합니다. 예술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 함께 미래를 꿈꾸는 곳. 여기 예술가의 집에서 친구는 장르와 배경을 뛰어넘는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갑니다.
3: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5: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6: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7: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0: 제 친구는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1: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호국 보훈. 한 번 더 보면 호호 훈훈. 호호 미소 짓자. 훈훈 따뜻하자. 지켜주신 미소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아무나 득음을 하는 것이오. 나가 가야금 열두 줄에 평생을 목을 맸어도 소리가 살았다 죽었다 하는 거인디. 요즘 젊은 것들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른단 게요.

3년을 배우고 발표를 해. 10년을 들고 파도 재소리가 나올까 말까 한 거인데. 안 그렇소, 유당.

여보, 어머니 북채 잡으셨어요. 자, 일어나세요, 여보. 여보.

안녕하세요, 여보. 자, 여보, 일어나세요. 어머니 기분 좀 맞춰드리세요. 낙이라고 했는데.

0: 뭔 놈의 아징 소리가 구모양으로 탁혀. 거기서 기생년들 웃음 파는 자리에 아쟁 펴고 앉아서 오동동 타령이나 긁고 있은 게 그 모양이지. 애미가 없는 말 했냐? 그게 예술하는 놈이 허고 다닐 짓이냔 말이여. 노려보문. 네 놈이 집어삼친 말이 진 말인 거 애미는 안다. 지금까지 먹고 산 게 누구 덕이냐 그 말이지? 요리집 기생장단 맞춰주고 번 돈으로 내내 매개 살렸다는 뜻 아니여? 못난 놈, 네 놈은 뵐 수 있냐?
1: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제가 가시집 와서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 어머니 꼭지 새벽에 일어나 북채 지시면은 이인은 아쟁 잡고요, 또 아가씨는 가야금 타고요. 미아리 살 때가 정말 좋았어요. 제가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예술가집 한 예술가집만 하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다고요. 오늘 아침에 오래간만에 옛날로 돌아갔어요. 어머님, 저도 뭐 하나 배워주세요. 장군은 10대면서요.
0: 연애질 하냐, 너 무이? 가야금 소리가 살랑살랑거리면서 허공으로 떠다닌 게 하는 소리여.
1: 그래요, 아가씨? 하긴 시집 가실 나이 됐죠. 저도 아가씨 나이 오빠한테 시집 왔잖아요.
0: 평생 예술을 가고 안 쓰면 당장 집어쳐.
1: 어머님이 인간문화재 지정 받으시면 아가씨가 전수자 지정 받아야죠. 한 교수님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0: 그 년도 틀렸다. 3년 배우고서 엉덩짝에 뿔부터 나는 년.
2: 엄만 10살 때부터 명창대회를 휩쓸고 다녔다면서요?
0: 그래도 난 우리 선상님 살아계실 적에는 삼가였다. 옛날 어른들은 육순에도 대가 소리를 들으면 부끄러울 줄 아셨는디.

0: 잘했어, 오빠.
1: 뭘?
0: 엄마한테 말 듣고 안 한 거. 잘도 참더라.
1: 엄마 인생 반씩 짊어지자면서?
0: 새언니 가엾으니까. 저녁에 집에 들어올 거야? 오빠 인생에 하나만 더 상관해도 돼? 우이동 갈 때마다 음식 보따리 싸주는 그 여자.
2: 아, 저 용돈 좀 주랴?
0: 됐어.
2: 저 버스 왔다. 타자.
3: 치기 전에 너 따른 박수를 한번 멋들어지게 쳐보는 것이야. 자, 박수! 너 이놈아 가시라 뭐하는 것이야? 너는 형광등이야? 남들보다 내 오빠 점수나. 다시 한번 여봐. 멋들어지게 잘하잔 말이야. 자, 박수! 자!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그러고 너 딸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 너는 춘향이야. 춘향이가 얘로부터 요념을 잘 때려야 돼요. 방댕이를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실룩실룩실룩 하다가 미아라미까지 넘어가 보라니? 알았어? 나는 이도령이야. 이도령이가 본래 코가 굵게 바짝 쫓아가죠. 바짝. 알았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것이야. 자, 일로 와, 빨리 와. 자, 너 딸 준비되었냐?
4: 네.
3: 가자!

0: 사면 꽤 남을 거야. 너야 뭐 한 교수 수제자니까 조교 자리 한 자리 좀 남겨주겠지.
1: 대학원 가서 뭘 또 배우겠어. 배워줄 사람도 없고.
0: 한 교수가 그 말 들으면 까무러치겠다.
1: 한 교수한테 선지를 배워준 건 나야. 내가 배운 게 아니고.
0: 가야금을 그만 들려는 건 그 오만 때문이냐?
1: 조교자리 탐나면 한 교수한테 말해줄게. 지금 만나러 가니까.
0: 우린 거리로 나갈 거야. 공원이든 길거리든 사람만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다 갈 거라고. 국악 연주에 사람이 안 오면 우리가 찾아가면 되잖아.
2: 어머님이 사셔야 얼마나 더 사시겠니. 얼른 문화재가 되셔야지. 그래야 좋은 집에서 후계자를 기르며 안락한 여생을 보내실 거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걸핏하면 권본 출신을 내세우시니 글쎄. 권본 출신이 무슨 대단한 감투나 학벌이라고. 권본이라는 게 결국은 기생학교 같은 거 아니겠어? 어머님한테 사사받는 거 10번도 넘게 지부치를까 생각했었어. 하지만 한국 전통음악의 보존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의 예술을 위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극기에 온 거야. 젊은 시절 고생으로 화병이 생겨서 그러시리라. 지난날 모든 풍각쟁이들이 현극의 길을 살아왔듯이 어머님 또한 가슴에 응어리가 맺혀서 그러시리라. 그렇게 이해하려고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는 무진애를 써왔어. 정말 너무하셔. 그렇게 지극히 모시는데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드시면 세상에서 처음 들어보는 희귀한 욕설을 마구 퍼부어 대시니.

0: 이금아 씨가 학생 어머니인가?
1: 네.
0: 죽사 이금아?
1: 네.
0: 가야금아 씨는?
1: 네.
0: 마소사! 학생 어머니 이름이 분명 이죽사란 말이지? 명인 서기봉의 수제자 이죽사란 말이지? 죽사가 살아있대요, 이죽사가요.
2: 아니, 죽사가 누군가?
0: 산조의 명인 서기봉의 수제자 이죽사 말이에요. 해방 직전에 서기봉과 이죽사를 함경동 구청에서 봤다는 사람만 있었지. 그 뒤로는 두 사람의 생사도 모르고 녹음 테이프도 남아있는 게 없어서 이제 그 두 사람은 죽었나 보다 했는데 이죽사가 살아있다니요. 더구나 서울에.
2: 아니, 가야금 하나만 놓고 본다면 이제 당신은 달인의 경기에 들어선 거 아닌가?
0: 응? 아니에요. 죽사에 비하면 나 같은 건 간단에 불과해요.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보, 나한테도 기회가 왔어요. 서기봉님만 마스터하면 난

0: 오로지 축사 선생님한테만 배운 솜씨냐?
1: 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배웠을 뿐이에요.
0: 소문 내지 마라.
1: 네? 무슨 말씀이신지.
0: 사는 형편이 어떠니? 숨어 사셨으니 오죽하셨겠냐. 이 먼 데서 학교 다닐려면 고생하겠다.
2: 아, 저, 이 차를 좀 드세요.
0: 축사 선생님 어디 멀리 가셨나보죠?
2: 아유, 참. 아유, 어머니 오세요.
3: 네.
2: 어머니!
4: 이게 누구요?
2: 언니, 얘가 아니에요. 교수님이세요.
4: 예, 교수님.
0: 절부터 받으세요, 선생님.
4: 아유, 아유, 뭔 절을 받는디요. 그냥 앉아.
2: 아유.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아유, 어머니! 어머니!
0: 무의를 통해서 죽사 선생님 살아계신 얘기를 알고 찔 듯이 기뻤어요.
4: 슬피
2: 어머니!
0: 저 피곤하신가 봐요. 잘 입히고 좀 늦게 해드리죠.
2: 죄송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4: 니 멀리 후하지 않는
2: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4: 힘내.

그놈의 손가락을 콱 분질러 버릴까 보다. 손가락 끝으로 깔짝거리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냐? 응? 너 그 속보이는 재주 가지고는 우리 선상님 가락 터득하긴 당초 그런 일이여. 다시 여봐.

0: 무조건 마음으로만 하라 그러시면 어떡해요? 구체적으로.
1: 뭐요? 뭐요? 어따 대고 따박따박 말 대꾸요? 말 대꾸가. 울시고 서방 죽었냐? 울긴 썩을려?

0: 뭐 잘한다?
1: 썩을련 좋게 잘한다 싶어 칭찬해준게 대바람에 장재주버리는 것 좀 벗어.
2: 다시 타볼게요 어머님.
1: 시끄러 썩을련 니년 꼴도 보기 싫은게 다시 내 집에 발 들여놓을 생각 말어. 안 나가냐 니? 어이! 아 그따위 잔재주 가지고 평생을 예술한다고? 예술의 길은 험난하다. 예?
2: 무희야 너도 생각해봐. 어머님이 아무리 가야금을 잘 타시면 뭐하니? 막말로 방한 통수지. 송치 골짜기에 숨어 사시는 분을 누가 알아주겠어. 그렇다고 그 연세에 애들 경연대에 나가시겠니? 대사습을 나가시겠니? 밀어주고 받들어줄 사람이 곁에 있어야 신문, 방송, 텔레비전에도 나가시게 하고 연주에도 열어드릴 후원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니?
3: 엄만
2: 여러 스승을 모셔봤지만 어머님 같은 분은 처음이야.
1: 어이구 열불나 죽겠네. 아 현침에서 손이 떨어지지 말랬잖냐. 그건 반양년처럼 줄리에서 손가락이 깔찌락 뛰니 아 그걸 시방 가야금이라고 타는겨? 천박한 것?
2: 저더러는 손이 떨어지지 말라면서 어머님은 흥이 도취되면 저절로 손이 춤을 추시고.
1: 그리어서?
2: 어머님 같은 도사는 아니지만 저도 초보자는 아닌데 흥이 나면 손가락 수법 좀 파격할 수 있음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1: 어허 이제서 알겄다. 너가 내 머리 꼭지 올라앉아야 마음이 편컸다 이거지?
2: 네? 아니에요. 제가 감히 어떻게
1: 해. 아니면 무엇이요? 응? 너가 여근을 뭔가 한 가지 배우러 온 것이요? 아니면 나를 가르치러 온 것이요? 응?
2: 그럴 리가 있나요, 어머님? 배우러 왔어요.
1: 글씨! 뭐라고 쪼랑쪼랑 말 대꾸하는 그 자체부터가 글러먹었단 말이요. 너가 나를 좀이라도 스승으로 여긴다면 시방 이것이 말 대꾸할 기제요?
2: 하지만 어머니, 어머니도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음인데 어제는 절대로 음을 흔들지 말라고 야단치시고 오늘은 음을 조금씩 흔들어야 된다고 하시니 제가 어떻게 비율을 맞춰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1: 똥을 쌀련 같으니 싹수가 이런 걸 진작에 알아불었어야 쓰는 거인디. 아 스승이 앉으라면 앉고 쓰라면 쓰는 거이지. 말 같지 않게 너가 예술에 대해서 뭐 짓불이나 한다고 돼요 안 돼요 댓글이냐?
2: 어머님
1: 예술이란 때마다 변하는 것이 예술인 것이요. 응? 아, 사람이 어제 오늘 다르고 아침 저녁이 다른 것인데 어찌 예술이 기계로 찍어낸 금부처 같을 것이냐? 응? 어찌 가야금 가락이 탈적마다 같을 것이냐 이 말이요.
2: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1: 내숭 떨지 마라. 너 심보에 불행이 지나가는 줄 내 흔히 다 알고 있어. 응? 너가 그렇게 설치된다고 내 발치에 가당키나 흔 말이여?

0: 왜 처음부터 감정을 자꾸 벌벌 흔들어대냐? 응? 흔들지 않는 것도 감정을 나타내는 한 방법이라고 했잖요. 듣는 사람이 울지도 않는데 통곡부터 하면 쓰겄어? 아깝다는 생각이 소리를 거덜내느니 자고로 명인이란 불필요한 가락을 엄히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명인이다 이 말이여. 열불나 죽겄네. 아가 소주 좀 가져오니라.
1: 누구나 자기 예술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겸손하기 마련인데 어머니는 정반대야. 자기가 무슨 가야금의 제왕이나 되듯이 고만하시니.
2: 엄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세요. 죄송해요 선생님.
1: 물론 내가 죽사 선생님을 따라갈 순 없지. 어머님이 현존하는 가야금 산조의 최고 연주가임에는 틀림이 없어. 하지만 그것이 어머님 말고 서규복류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성립이 안 돼.
2: 엄마가 황 교수님 독주회 자체를 반대하신 건 아니잖아요. 좀 이르다는 것뿐이죠.
1: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내 실력을 어머님 귀에 맞춘 뒤 독주회를 열 순 없어. 명심의 무이야. 서귀복류가 알려지고 인정을 받아야 어머님이 인간문화재 지정을 받으시고 너 화분애가 전수자 지정을 받아. 알겠니?
2: 선생님.
1: 뭐?
2: 내 힘으론 엄마 설득 못해요.
1: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네 나이가 마흔이 넘으면 네가 문화재 지정을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니까 그걸 몰라? 예술은 학술은 해온과 동급이 되는 거야. 마흔한 살의 이무희 씨가

0: 아니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아주머니?
1: 잠깐만 기다리세요.
0: 예. 네. 아니 나 일 나가봐야 하는데.
1: 다 됐어요.
0: 이게 뭐예요? 한국 최고의 가야금 산적 욕쟁이 할머니와 함께 더위를 잊으세요. 장소 욕쟁이 할머니 집
1: 어때요?
0: 이야 이거 잘 그리셨는데요. 아니 근데 환경 분이 오겠어요?
1: 저기 일 나가시다가요. 네. 사람 눈에 잘 띄는 곳에다 붙여주세요.
0: 그야 어렵진 않지만 뭐 하긴 욕쟁이 할머니가 마당에서 가야금 타고 소리하고 하면은 깡패들한테 행패를 한다 나겠군요.
1: 부탁 좀 해요. 대신 저 저녁에 제가 호박나무 맛있게 무쳐서 갖다 드릴게요.
0: 아이고 앵거리 염려 마십시오.

우리 선영덕인 줄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본 게 우리 장모와 향단이 비는 덕이 절반이 넘는구나. 그래도 내가 한번 불러봐야지.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0: 깜짝 놀래서 아이고 향단아 의아씨 생목숨이 끊어지게 되야 그러는지
1: 아이고야
0: 성주 조왕이 발동이 걸려 그러는지 네. 어떤 놈이 술 다 북쳐먹고 온열 장마에 토닥 무너지는 향단아 나가서 알아보고 오니라
1: 네
0: 향단이 핑하게 나가더니 여보시오 여보시오 누구를 찾소? 너그 마님 좀 뵙자고 여쭈어라 네네네네 마님 밖에 어떤 거린이 와가지고 마님을 좀 뵙자고 하는디요 이 그 사람 성질이 이상하다고 여쭈어라 향단이 촘촘 걸음으로 나가가지고 손님 우리 마님이 그러시는디요 당신 성질이 싸우다고 하던디요 이 내 성질은 원래가 팔자소가님 게 고칠 수가 없다고 여쭈어라
2: 아이고 시원하다 소리란 새우젓갈같이 삭힐수록 좋고 술같이 묵힐수록 좋고 인생의 웬가 때에 쩔수록 좋은 법이여 산조는 20년이란 말도 있지만은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10년은 들고 파야 제맛이 나는 법인데 3년 배워서 발표를 허겄다고 번번이 그냥 낯가죽도서 껍제
3: 왜 3년이에요? 한 교수님 30년 동안 가야기만 했다잖아요
2: 아 서기복류만 30년 들고 팠다고 그냥 가야금줄에 손끝 붙으려면 아직 멀었어 혼이 줄에 담겨야지 재주만 나대는 거 대장장이 풀무질허기제 누군들 못하냐 더구나 그 재주 가지고 발표 꼬정 허겄다고? 아, 없소사. 자고로 쟁이란 무대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하는 법이다.
3: 엄마도 참, 엄마처럼 먹고 자고 밤낮으로 가야금 탄 사람 이제 없어요. 세상 바뀐 거 오래라고요.
2: 네 년도 그려.
4: 알량한 상 타고 상금 탔다고 애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 생각 말어? 손끝이 잘 돈다고 빽빽이 쏟아놓는 그냥 가야꼬 소리 너도 들었지? 환쟁이가 붓잘 돈다고 화선지에 온통 까막칠 해놓는 바로 그 짝이다 소리를 알수록이 소리를 무서워해야 하는 법인데 수없이 참고 참아서 그 소리에 속 살 거정 잘 달군 연후에야 비로소 한 소리를 내는 거이 쟁인 거이요 그렇게 참는 소리로 귀에 스칠락 치면은 그 소리 속에 빈 것 같아서 낯이 붉어지는 판인데

주무세요, 엄마. 발표일 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0: 어머, 너네 다 가정 보낼 때 이러려고 보냈냐?
1: 아유,
0: 이년
1: 어머니.
0: 어머니 와, 어머니. 아유,
2: 이 육실아, 어머니.
0: 애미를 뭘로 보고 말을 지어봐. 삼청동 그르니 아니면 우리 내 식구는 들판에 나앉았어. 응? 이 큰 집을 세전 한 푼 안 주고 사는 게 보통 일이여? 응? 아, 터진 입으로 말 좀 해봐. 왜 그러냐? 그러니 몸을 달래냐, 정을 달래냐? 네 가야꼬 소리가 좋아서 학비 대줘, 용돈 심심치 않게 대줘.
1: 그게 싫단 말이에요.
0: 진짜 소리끼가 뚫린 양반은 시상천지에 그 양반 한 분뿐이여. 유당 빼고는.
1: 하여간 난 삼청동 가기 싫어요.
0: 그리여 그리여. 좋아. 길거리에 나 앉자. 이 나 앉어.
1: 그게 날 팔아먹는 거야. 뭐가 달라?
0: 어머니! 어째요?
1: 엄마가 진짜 쟁인지 아닌지 그건 난 몰라. 하지만 엄마 인생

0: 난 연주자인가요? 아니면
1: 우리가 기생파티 흉내라도 낸다는 뜻입니까?
0: 어느 쪽이죠?
1: 어느 쪽이든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2: 아, 아주 굿 아이디어입니다. 국악의 현대화가 아주 절실해요.
3: 국악을 현대화시킨다고 해서 그 원형까지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 좋다, 이 말 나온 김에 나도 한 마디 하겠다고. 쉽게 말해서 국악에는 정악하고 소각이 있는데 정악은 양반이 즐기던 것이고 소각은 상놈음악이 아니란 말이야.
3: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세요.
2: 아, 내 얘기는 지금 세상에 양반 쌍놈이 어디에 있으며 국악 전체가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 전통만 내세워서 되겠느냐는 거야. 아, 가령 이제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민요부터 대중을 끌어들여서 차츰 산조라든가 악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야. 원장님 어떻습니까? 이 둘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4: 차 선생님 말씀도 옳고 차누 말도 옳고.
2: 그거 좋다. 이 누이 좋고 배부 좋고. 야, 한 잔 받아.
4: 내가 받을게.
2: 아이, 됐어, 됐어, 됐어. 아, 이제 말이야, 하여간 이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서야 돼. 그렇지 않고는 국악에 희망이 없다고. 에, 들자고.
5: 그나저나 저 분위기도 이런데 우리 동석 씨 노래 한 자리 들어보자.
6: 그래.
4: 알았어요.

0: 옮겨라.
1: 나도 가방 줬어.
2: 할 얘기가 많어.
1: 다음에.

0: 사람 좀 괴상하더라.
1: 윤호 씨?
0: 언니하고 특별한 관계?
1: 글쎄.
0: 사람이 들어왔는데 본척 만척이야. 인사도 안 받고.
1: 원래 그래.
0: 언니한테 가야금 배웠어?
1: 몇 번.
0: 그냥 부잣집 아들이야? 아니면 직업이나 있어?
1: 뭐랄까?
0: 언니한테 부탁이 있어 왔어.
1: 뭐?
0: 언니 아파트 방 몇 개야?
1: 방은 왜? 며칠은 채워줄 수 있어.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돼.
0: 며칠 가지고는 안 돼.
1: 아예 집 나오려고?
0: 그러고 싶은데.
1: 그럼 하루도 안 돼 죽사 선생님한테 머리끄댕이 잡히기 싫어.
0: 그 이유 하나뿐이야?
1: 설빈이 손재주 하나뿐이야. 학교 다닐 때부터 그 여잔 내가 잘 알아. 세상 사는 법을 잘 알지만 진짜 쟁이는 못 돼. 죽사 선생님이 기대를 거는 건 너야. 딸이 아니라 제자로서 너에게 기대를 거는 거야.
0: 언니.
1: 아무 말 말어. 난 못 도와줘.
2: 자! 나가자! 이거 나가라! 빠져졌다! 아, 이거는 가시는 이거는 아주 그냥 육각이 풍부야. 아주 좋아. 왜 그려? 살금살금 갖고 니 못 따라가고 싶어. 손을 말아 잡으라고! 샤! 아, 이거 가! 아, 차분이야! 됐다! 흔히적거리면서 착착 들어 감기 걷다. 아, 좋다.

0: 저 오늘 집에 못 들어오시죠? 그러실 줄 알고 속내일랑 미리 준비해왔어요. 저번에 들어오셨을 때도 그냥 나가셨겠네요. 여기.
1: 저
0: 여보. 바쁘세요?
1: 그냥 가.

0: 어떻게 됐어요? 제가 말해요?
1: 야, 자기! 왜 이러냐?

0: 오늘은 속상금을 좀 타봐라.
1: 진짜 소리끼가 뚫린 양말은 시상천지에 그 양반 한 분뿐이요.

제주에는 오름이라고 부르는 기생화산이 무려 368개나 있습니다. 곳곳에 작은 동산처럼 완만한 능선을 보이는데요. 정말 오름 박물관이라고 부를 만하죠.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넓은 들녘에는 독특한 형태의 상군부리 분화구가 있습니다.

군부리는 분화구의 제주말인데요. 규모가 산처럼 크다고 해서 산군부리라고 부릅니다. 원뿌령으로 생긴 분화구를 가진 보통의 기생화산과는 달리 삼군부리는 낮은 평지의 땅으로 푹 꺼진 듯한 커다란 분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가진 분화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상군부리가 유일한데요. 110m 깊이의 분화구 안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하고 독특한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0: 동료 작가 소개로 예술인 산재 보험에 알게 되었어요. 저처럼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작가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평소와 같이 전시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다리가 흔들려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당황했지만 예술인 산재 보험이 생각났어요.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1: 공연 리허설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힘들었던 저를 도와줬던 건 예술인 산재보험이었어요. 출퇴근 시 당한 부상도 산재 인정이 되니까 정말 큰 안심이 되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쉽게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2: 공연 소품을 옮기다가 무거운 상자가 발등으로 떨어졌어요. 수술을 해야 할 만큼 생각보다 큰 상처였어요. 걷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일도 할 수 없었고 절망적이었지만 단원들과 함께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산재보험 덕분에 치료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 일할 수 있었어요.
3: 촬영 중에 조명을 옮겨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정신이 없어 조명기가 뜨거울까란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다행히 커피 한 잔 덜 마시자는 생각으로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병원비뿐만 아니라 일하지 못하는 치료기간의 생활비도 보상받을 수 있어서 마음 편히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4: 작업실로 출근하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생각도 못했던 사고였기에 더욱 힘들었어요. 최근 현장 취재가 많아 혹시나 하고 가입했던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청구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었어요.
5: 이번에 참여하게 된 공연의 포인트 안무인 만큼 동작에 열중을 했거든요. 왼쪽 팔에 심한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또 수입과 재활까지 걱정이었는데요. 그런 제게 힘이 되어준 거는 미리 가입해뒀던 산재보험이었습니다. 산재 청구 방법도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산재 신청을 병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0: 가입과 신청은 간단하게, 보상은 확실하게.
6: 안전한 예술 활동에 든든한 사회 보장.
0: 예술인 산재보험.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함께합니다.

0: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거구나.
1: 아이씨와

0: 네, 여기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입니다.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요, 남도 음악의 전통이 진하게 담긴 육자배기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저 역시 전통 소리를 배우면서 소리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판소리와 남도 민요는 저의 단단한 뿌리이면서 가장 소중한 음악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통 음악의 매력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서인데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통 예찬,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는요, 판소리의 본질을 지키면서 전통을 잊고 있는 소리꾼입니다. 전통의 깊이를 묵묵히 채워나가면서 단단한 소리를 선보이고 있는 정윤영 씨를 함께 만나보시죠.
1: 심청이가 맥혀 분향사비 우는구나.

그때여 신관사또가 도임 후에 기생종고를 헌년 후에 춘향이 불참이 되었겠다. 군로사령들이 춘향을 부르러 나가는 뒤 호골제로 나가겠다. 군로사령이 나간다. 사령 군로가 나간다. 산소 철벙거지 남일공단안을 올려 날릴 용자를 떡 붙이고 늘어진 세상 스르르리 안에 나가 늦게 차고 중중거리고 나간다. 이에 김본수야 왜야 이에 박본수야 왜 부르느냐. 걸렸다 걸려 근누구가 걸려야 춘향이 걸렸다 옳다구지 이게 붓고 발기 걸려 영만 소방을 하였다고 우리를 보면 우리도 보고 당연한 얄얄 끌고 구멍이 너무 많더니 잘되고 잘되었다. 싸나운 강아지 품이 물어가고 물도 가득 차면 넘느니라. 부사령이 분부 돋고 안 올린 범치를 제쳐 쓰고 소소리 광풍 걸음질을 걸어 칠비칠 툭 툭걸어 춘향 문조를 당도하여 이에 춘향아 나오느라 이렇듯 푸른 소리원 그은 산천이 덩그럭 흔들린다. 사또의 명이 처머니 지체 말고 나오느라 그때의 춘향이는 군로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아무런 줄을 모르고 한양계신 서방님 생각으로 탄식을 하는구나 칼까부다 칼까 부다 임을 따라서 갈까 부다 천리라도 따라

가부다. 바람도 수연한 꽃 부러움도 수역 넘는 수진지 날진지

없다. 하나를 친 여성은 운하수가 막혔어도 1년 1도 보령은 많은 부디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간디 이다지도 보고 보는 곳이야. 이제라도 서주고 삼월동풍

집을 짓고 눈이 나가 밤중이면 이물을 만다

0: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이 없는 세상 어쩔 거나 아무도 모르게 울음을 우는구나.
1: 네, 정윤영 씨의 판소리 춘향가 중 굴로사령 나가는 대목부터 갈까보다 대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정윤영 씨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소리꾼 정윤영입니다.
1: 근데 정말 앞서서 멋진 소리를 우리 윤영 씨가 또 들려줬는데 전 윤영 씨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와, 젊은 소리꾼들 중에서 정말로 좀 보기 힘든 어떤 성음이라든지 네. 그런 소리들을 윤영 씨만의 색깔로 매력으로 항상 무대를 보면서 와, 정말 저 친구 대단한 친구다. 그리고 또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잘하지만 인물 또 우리 국악계에 몇 없는 정말로 우리 소리꾼에 없는 정말 큰 장신을 또 하고 있잖아요.
2: 그렇죠.
1: 한번 서보시겠어요? 네, 앉으시고요. 네네. 근데 지금 키가 몇이죠?
2: 저 89입니다.
1: 와,
2: 너무 커요. 키가.
1: 진짜 실제로 보잖아요. 윤영 씨 진짜 모델도 손색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나 인물부터 해서 소리부터 정말 빼놓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모든 다 가진 남자인데.
2: 아유.
1: 거기까지 소리까지 잘하면 어떡하니. 아, 참.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와, 오늘도 여전히 너무 잘한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도
2: 네.
1: 이 녹화일 기준으로 며칠 전에 완창을 전에. 했잖아요.
2: 이틀 전에 춘향가 완창을 하고 이제
1: 6시간을
2: 네네 맞습니다.
1: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무대에서 전혀 그런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무대를 봤어요.
2: 그래서 정말 제 속으로는 오장이 까져요.
1: 오장? 아니
2: 전라도 말로
1: 오장은 선생님들께서 슬퍼한 단어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네.
2: 아, 진짜 그 정도로 너무 힘들다는 거지.
1: 진짜 사실 쉽지 않죠. 이 완창이라는 게 사실 선생님들이고 저 젊은 소리꾼들이 한다고 했었을 때 절대 쉽지 않은 도전들인데
2: 맞아요. 네.
1: 왜 이렇게 완창을 하게 될까요?
2: 그러니까 이게 완창을 한번 하면 그 다음에 더 잘해야지, 그 다음에 더 잘해야지, 아, 이제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해서 좀 완창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중독이라.
2: 네, 중독.
1: 아, 천상 소리꾼이다 진짜.
2: 아유, 무슨
1: 혹시 유정 씨는 아, 난 소리를 못하면 죽는다 막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2: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네. 집안이 어려웠을 때 이제 소리를 그만둬야 될 상황이 있었을 때
1: 네.
2: 이제 저희 선생님한테 저희 어머니가 소리를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그 말을 하러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1: 네.
2: 아,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1: 진짜?
2: 네. 6학년 때였나?
1: 6학년 때?
2: 네네네.
1: 13살 때?
2: 네네네. 그냥 소리가 너무 좋아서
1: 네.
2: 그냥 소리하면 그냥 힐링되고
1: 네.
2: 그냥 소리가 제 약간 가족 같고
1: 네.
2: 그러다 보니 이렇게 소리를 안 하면 콱 그냥 한강물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1: 네. 너무 극단적인데? 너무 극단적인데? 아, 그래도 소리를 어쨌든 그 좋았던 소리를 계속 쭉 해오면서
2: 네네.
1: 많은 소리판에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데 혹시 네. 윤정 씨가 생각하는 우리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제가 생각하는 판소리의 매력은 일단은 판소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1: 네.
2: 아직도 작자비상이잖아요.
1: 네.
2: 신이 만든 겁니다, 판소리.
1: 이제 신. 네.
2: 신이 만든 거예요.
1: 네.
2: 왜냐하면 이 판소리만큼 이 천지 만물을 다 그려낼 수 있는 성악은 없다고 생각해요.
1: 네.
2: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심지어 귀신소리까지.
1: 네.
2: 그리고 그다음에 바람의 색이, 물소리의 색이까지. 소리로 다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판소리의 매력은 거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1: 맞아요. 그런 어떤 깊이 있는 우리의 판소리란 예술을 윤영 씨가 젊은 소리꾼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리고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고 있으니까요. 너무나 든든하고.
2: 아이고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또 윤영 씨가 하고 있는 이 소리의 스타일이
2: 네네.
1: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젊은 소리꾼들이 좀 표현하기 어려운 스타일들을 또 하고 있잖아요.
2: 네네네,
1: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고째 선생님들의 고째, 소리의
2: 네.
1: 스타일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2: 네네.
1: 그런 소리 스타일을 처음 배울 때나
2: 네.
1: 또 표현할 때나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 네네네네.
1: 어떠세요? 해보니까.
2: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째 소리라 이게 고째 소리야라고 배운 적은 없거든요. 네. 근데 자연스럽게 제가 처음 배웠던 소리가 보성 소리였기 네. 때문에 이제 보성 소리 자체가 고째 소리의 맥을 그대로 전승이 되고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네. 그 소리의 성음이 저한테 자연스럽게 입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국악 음반을 즐겨 들으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유성기 음반 속에 나왔던 이동백, 정정열, 뭐 김창룡, 뭐 조학진, 네. 이선유 등등 1930년대의 명창 선생님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네. 아, 이 소리가 우리 소리와 내가 하는 보성 소리와 되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구나 네. 해서 이거 한번 복원해볼까? 해가지고 복원을 해봤는데 제 약간 자뻑이지만 네. 제 스스로도 조금 비슷한데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또 잘 맞아.
2: 네, 맞아요.
1: 잘 맞아.
2: 근데 다른 선생님들 소리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이동백 선생님 소리가 저한테 되게 제 몸에 잘 맞더라고요.
1: 그럼 이동백 선생님 소리 한번 조금 작게 유치원장부터 이렇게.
2: 그러면은 이동백 명창의 더늠으로 그 박석고개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거 짧게 네. 해드리겠습니다.
1: 그러면 좀 약간 예. 비교하듯이.
2: 아 오케이 오케이.
1: 그렇게 하면은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네.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2: 오케이 오케이.
1: 어떻게 다른지.
2: 이제 요즘 소리의 박석치는 박석.

0: 이랬다면 이제 예수 소리 이제 1930년대 소리는 네. 박사 고개로 넘어들어 나무 늪내로 향하신다 이런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약간 위에다 다 올려놓고 소리를 다 쓰거든요.
1: 오. 그리고 되게 뭔가 담백함이 있다.
0: 네네.
1: 담백함이 있어.
0: 그러니까 이게 그 경기 충청도의 그 소리의 색깔 그 째를 중고째라 그러는데 그 째가 굉장히 담백해요. 떠내는 보컬로 그래서 쭉쭉 이렇게 밀고 가는 느낌이 들죠.
1: 뭔가 지금의 소리의 스타일은 네. 어찌 보면은 그 담겨 있는 음들의 음들을 표현하는 느낌이라면 네네. 그 고치의 소리는 정말 말하듯이
0: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
1: 그냥 진짜 소리를 낸다라는 표현 같은 느낌이야.
0: 정확해요.
1: 어때, 형 괜찮니? 정확해. 표현법이?
0: 정확해. 정확해. 아니 그게 특징이에요, 진짜.
1: 어, 진짜.
0: 진짜 중고째
1: 딱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딱 직관적으로 받았어.
0: 역시 김준수 안다. 김준수가 안다.
1: 이렇게 또 이제 지금 요즘 소리와 그리고 또 예전에 고째의 소리를 이렇게 네. 같이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서 표현해 주셨는데 또 들려줄 무대가 그 무대라면서요?
0: 네, 맞아요. 네. 다음으로 이제 들려드릴 무대가 이동백 더늠으로 이제 고째 소리를 준비해 봤는데 적벽가 중에 자룡할 쏘는데 눈대목이잖아요. 백미잖아요.
1: 네.
0: 그걸 이제 이동백 선생님의 더늠으로 고째 소리로 들려드리고 또 그 앞에는 이제 이동백 선생님이 아주 절창을 받으시고 네. 즐겨 부르셨던 세타령
1: 네.
0: 잡가 세타령을 이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1: 야, 이제는 진짜로 듣는구나. 길게.
0: 네, 맞습니다.
1: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윤영 씨가 선보이는 이동백 더는 판소리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2: 이때 마침 어느 때 오금방쇼주울대 여러 비조가 날아든다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3: 이것이 무신고하니 이동백 명창 더늠으로 세타령을 해보던 것이었다. 이때 마참 어느 때

소금방 조조은 때 여러 비조가 날아든다.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단풍조차 떨쳐 구만장 전대붕이 문왕이 내게지다. 기산주양의 봉황새 보안경의 분에 불고 남은 공자 소선제벽 시월야 아전쟁명의 백합 솔선제벽 시월야 아전쟁명의 백합이 유보규인 새끼사 서적 전전행무새 생집장하고 수고라 우유불사 재련새 금자를 내가 아저널이 가이드 생색이로이기 성성지 흘려 맞지 쾌척독 되겨니 쾌척독 되겨니 요서몽을 놀랄게야 백교지 삼을게고 레로레로 주공동 정도라더니 광명오질황새 기업신생백성아 왕사당연의 저제비 기업신생백성아 왕사당연의 저제비 팔월명풍도 피떠 백리초보람에 양유지당사 풍풍둥터진예 출래연월 다굴세 열고노던 백할 월명춘수참모야 한발구인 해오 의사부중어 맘대로 따올고 어른가마이 급차화빈속가무요 여천미요 소리 정해본자 캣대라따 적지건건까치 세중은 봉황새 세중에는 봉황새 신세가 오느냐 적보국이 온다 문대산에서 원한놈 아세강하게 들리고 군노한 죽은 온놈 둔봉지게 들리고 적보국이 가오라 적보국이 가오라 온다 이상가야 뻑뻑 저상가야 뻑뻑 돌고 온다 또 한편을 바라보이 저 부두새가 온다 저 부두새가 온다 초경이 경삼성경 사람의 간장의 독이라고 부두새가 온다 사람의 간장 독이라고

다음으로 이동백 명창 더능으로 동남풍을 빌어보는디 공명이 거동바라 암축은연우이 바람 소식이 온다 바람 소식이 온다 성을은 만천은지 일진광풍우는 모양 머리 풀고 발 벗고 항상이 거더안고 백구선 소리 들고 가만 가만히 자주걸 오강변을 내려가니 그 백선상다 자룡이 담배로 군산 아우오더니 공명이 거든 손을 들어잡고 고개를 까딱까딱 무해라 무해라 하더니 바삐졌던 하는지 선생은 휴방진 중 무사히 오시니까 현주무량 없으며 세상 운조리 무사하고 급에 바삐 짚었다 기주한 사던 아갈지 그때여 주유는 노숙달의 분부어대 공명이 하던 말이 진실로 오니라 엄동백설리어 기득 동남풍일이오 노숙이 여짜오대 공명은 진실한 군자라 남을 새기지라니 하오니 잠깐 기다려봅시다 그 말이 제듬 맞은 풍성이 대장기로 잠먹박 불러서 보니 신사방의 고체인 깃발 수레방으로 뻗쳐 깃발이 팔러 장막이 웍 끊일진 풍성의 공

0: 검선사님 어? 공중업은 뜨긴다
1: 이렇게 큰일 났구나 에이, 어?
0: 공명어 제주 난 귀신도 난척이라 천공지주와 이미용지하니 이 사람을 두었다 장부환 대리로다 서성종봉 블록 100군씩은 아리고 냄병상급 피넘어 고강면으로 내려가니 맹경장파 카든배 전지없고 떠오는 몇분이로다 수조를 급히 불러 여 이내 큰일 났네 공명우 근해 종종 무슨 능력 있는지 전우자우로 살필지 소조리였자오대 책일 일못이 난데 없는지 없어던 강하는 매우기로 만다는 심어 없길 양양강수 맑은 물고기 잡 늘었으니까 심리점검벽 파상 왕래여던 거룩배 동망진리탄 엄자룡 오락식배 만다는 집을 놓였더니 어떤 사람인지 피발 도선하고 정황군주 급히 급히 오더니만은 그 배 안에서 어떤 장사 한 분이 나와 서로 손을 잡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우시며 무예라고 하더니 저기 가는 게 급해요 청봉이 할 일 없지 저리 급해 쫓아가며 기니 한 마리 싸우니 개장감 무서워 그때여 자룡이 선두에 썩 나서 크게 외워 꾸짖어 청봉아 우리 선생 높은 제주도 들어가요 간사한 주도도 무사한 일로 해하려 사리고도 청하더니 너를 죽여 마땅하나 양국 과천을 생각하여 죽이더라니 허나 수단이나 내보아라 좋은 신기 묘약 처리로 못 들었나 당양장판 큰싸움 맹득 80만 명 팔공산 초막 믿은 일절이 다 적근을 조그만한 너하야 내용이 성쾌우랴 강궁에다가 절전 매겨 비정비팔로 공공체 춤통각지고 하삼지마다 호무포가 들며 주먹이 터지게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전통 예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소리의 전통을 잇고 있는 소리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만나본 정윤영 씨가 묵직한 전통의 원형을 보여줬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전통의 멋을 다채로운 이야기로 풀어내는 재기발랄한 소리꾼입니다. 잊혀진 소리를 찾아내고 또 복원해서 선보이고 있는 서희철 씨 함께 만나보시죠.

옥녀가 금강쇠를 반만 딱 없더니만은 귀를 헬꼼 헬꼼 토하다 쌈서 이 소리는 변강쇠가였던 것이었다. 변강쇠가 옥녀를 등에다 업고 요놈이 사랑가로 한번 즐겨 보난 뒤 사랑

이야 유황나제야 보사가 났고 걸주나제야 말이 날개가 나고 오왕 부처나자 월성시가 나고 항우가 나제야 꼬민이 나고 여포나자 조선이 나고 당명황나자 양귀비 나고 호생나마 내가 나오자 절대가 인도 나구다 네가 무엇을 가지려느냐 조가전후 12승어 야광주를 가지려느냐 15승

수 산오오오 했냐 금배지 완을 가져볼 거나 사랑 이하 내 사랑 이루구나 사랑 이루 사랑이지야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동굴 동굴 동굴 소박 옷꼭지 때 바지고서 신랑은 말로 내버리고 강릉백청을 따라보아 붉은 점 한 점 멀지 먹을라느냐 지금 덜덜게 살고 애기 사는데 먹으려느냐 쪽 빨고 탁 뱉으면 껍질 꼭질 남은 놈이에 건너온 산바위에 가서 살싹 포털기에 넌 반시 홍실을 줄까 아주 축수의 산촌 무릉도와 폭소와 주려유관 중선 이거건 화일 외가지 난 참배를 내가 너를 줄 거다 살아

왕세가 옥녀를 내려놓더니만은 여보게 여필 종부라고 했으니께 자네도 나를 한번 업어보시오. 옥녀가 부끄러워가지고 하는 말이 낭군은 기운이 세서 날 업었지만 내가 낭군을 흠이 없는단 말씀이오. 내가 자네에게 업히고 싶어서가 아니오. 내 양발을 자네 어깨 위에다 반만 딱 걸쳐놓고 징금징금 다니면은 그 안에 별재미가 나있지야. 옥녀가 병강새를 반만 딱 업더니만은 뒤를 헬꼼 헬꼼 토하다 쌈서 이놈이 지랄병을 하는디 꼭 이런 가관이 없던 것이랬다. 두웅둥둥 내 사랑 허둥둥 내 사랑 내 사랑.

동동 내 사랑아. 대산같이 높은 사랑, 하얘같이 높은 사랑, 남장 목장도 저같이 단물 단물이 쌓인 사랑, 은하 소구치

달에 달에 꿰인 사랑 보란와 송이 거치 펌포 저 받은 사랑 내가 만일곱도라면 풍유나마 우리 난군 황 없는 봉이 되고 님을 만일 못 봤으면 곤제아하고 교내아 몸이 환일은 당일도다 기로아개가 물을 보고 나비가 꽃을 만났구나 우리 총자 요림 건절시와 절시고 절시고 동방와 적은 닿는 시르 대길 향나게 닿는 촌내 황금집도 내서 시루와 청석권의 체격이로구나

0: 서희철 씨 소리로 병강세 타령 중 사랑가를 감상해봤습니다. 서희철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의철 씨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0: 고마워 의철아.
1: 이야기를
0: 와줘서.
1: 딱 듣고 제가 김준수의 아지트면 네. 가야지. 내가 또 시즌 2 사회를 맡을 수도 있잖아요.
0: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오자마자 야망을 비추는 거야?
1: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야망을 담아서 이 집들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0: 와 처음인데 최초야. 우리 아지트에 오신 분들 중에서 선물을 가져오신 분 처음이야.
1: 아 진짜요?
0: 너가 처음이야.
1: 아 진짜?
0: 세상에. 어머. 저 제가... 케이스부터 남달라. 그렇죠. 자개
1: 케이스에 담긴 건데 한번 열어보시죠.
0: 오 진짜로?
1: 네.
0: 아니 감동인데 약간.
1: 큰 건 아니고.
0: 뭘까요?
1: 짜잔.
0: 또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이 복주머니 안에.
1: 맞습니다. 그게 향낭인데요. 옛날엔 이제 전통적으로 향을 향수 대신 그렇게 가지고 다녔거든요.
0: 오, 진짜 향이 난다.
1: 근데 그게 전통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0: 맞아. 이게 뭐라고 무슨 향이라고 표현할까?
1: 한 열 몇 가지 향이 들어가 있어요. 뭐 백향, 용내, 그다음 뭐 장향, 정말 좋은 향들이 많이 넣어 있어요.
0: 내가 한약재인가?
1: 맞습니다. 드시면 안 되고.
0: 네. 우선 냄새가 좋다는 거.
1: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지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각각 가정마다 좋은 향이 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향낭을 준비를 했습니다.
0: 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의철아 너밖에 없다.
1: 그치.
0: 진짜 내가 널 모시길 정말 잘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0: 이거 다 뭐
1: 사실 근데... 작가님이 또 팁을 주셨어요.
0: 왜?
1: 이렇게 또 우리 준수님
0: 너 그러면서 약간 야망을 비쳤지. 다음 시즌에 젖어 이러면서.
1: 다음 시즌은 서희철의 아지트. 그때 이제 자리가 바뀌었어.
0: 이제 시작했는데 무슨 서희철의 아지트야.
1: 아니요 너무 흥분하셨는데요. 제가 정말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0: 너 때문에 정말 수습이 불가하다. 아니 갑자기 너무 감사했는데 네. 너가 갑자기 그 야망을 비춘 바람에 네. 약간 조금 기분이 별로인데?
1: 그때 꼭 게스트로 나와주셔야 돼요.
0: 무튼
1: 네.
0: 무튼 너무너무 제가 너무 고맙고
1: 또
0: 꼭 한복에다 할 때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1: 꼭 후기를 알려주십시오.
0: 네. 아유 진짜 너무 이뻐. 네. 방금 이렇게 또 병강세 타령 중에 이 사랑가를 들려줬는데
1: 네, 네.
0: 원래는 우리 판소리가 12바탕이 보존되어 있었다가
1: 그렇죠. 네.
0: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7바탕이 유실됐잖아요.
1: 네, 네.
0: 그러면서 그중에 한 바탕이 병강세 타령이었는데
1: 네.
0: 오늘 들려준 이 병강세

0: 광세 타령의 사랑가는 우리가 뭔가 익숙한 사랑가인 듯하면서 되게 또 생소하게 들렸단 말이죠.
1: 맞아요.
0: 한번 그 병광세전에서 네.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면 어떨까?
2: 네, 우선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병광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6시간 돼요.
1: 아, 6시간.
2: 굉장히 긴데 병광세는 처음 시작하고 1시간 만에 죽어버려요. 이거의 대강의 이야기는 병광세의 시신을 치우기 위해 옥녀가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랑가도 굉장히 초반에 나온 사랑가인데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랑가는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0: 좋다.
2: 하는 이 춘향가의 되게 청춘스러운 사랑가인데 이 사랑가는 되게 농밀해요. 수위가 세.
0: 그래 아까 보니까 너 사랑가 부르는데 네가 옥녀를 표현하는데 약간 요염하더라고.
2: 그러니까 조금 그 뭔가 다 아는 사람이야 이제 이 사랑가는.
0: 아까 힐끔 하는데
2: 네.
0: 뭔가 모사스럽고
2: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실 좀 사랑가의 묘미가 있었고 이 소리는 인당 박동진 선생님께서 이제 복원을 하신 소리를 가지고
0: 그렇죠.
2: 제가 음원 CD를 이제 다시 재현을 하면서 네. 오탈자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하고 원래 5시간 정도 되는 소리를 1시간 반 더 늘려서 6시간 반의 완창 소리로 제가 재구성을 한 소리입니다.
0: 와, 그러면 1시간 반을 더 추가해가지고 6시간을 만들었을 때
2: 네.
0: 어쨌든 그 6시간의 소리를 지금 유철 씨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2: 네네.
0: 대단합니다. 사실 우리 지금 판소리 다섯 바탕을 배워서 완창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2: 네.
0: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실된 우리의 판소리를 또 복원하면서 6시간짜리 병광세전을 또 만들었다는 거에 있어서 와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2: 아이고
0: 일인 것 같아요.
2: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0: 네.
2: 그래서 내가 이 2년 동안 뭘 해야 될까 하다가 그래 1년은 병광세 1년은 배비장 하자 해서
0: 네.
2: 그렇게 2년 동안 제가 병광세가 6시간 반 배비장 타령 4시간을 이제 만들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저의 큰 수확 중에 하나입니다.
0: 아, 대단하다. 우철아 너 대단하다. 물론 소리도 너무 잘하지만 그철 씨가 가져가고 있는 어떤 텍스트의 사설의 이면을 살리는 거 그리고 거기 안에서의 다양한 캐릭터들을 구사하면서 그런 재미와 매력들을 정말 잘 살린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철 씨를 봤거든요.
2: 감사합니다.
0: 그런 거가 우리의 판소리를 재미를 더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2: 저는 사실 이 판소리의 재미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들려야 되고 그게 소리로서 조금 더 극대화되게 다가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판소리가 노래가 되셨어요. 노래라는 거는 정해진 박자, 음 그리고 가사가 있기 때문에 틀리는 게 발생하지만 사실 소리라는 거는 틀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새소리가 그냥 저렇게 나는 것처럼 아니 물소리가 흐르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물소리 때 틀렸다 하진 않은 것처럼 그래서 이 판소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내가 가감할 수 있는 분들은 또 가감을 하고 청중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것들을 판소리에 담다 보니 준수님께서 느끼시는 그런 것들이 잘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0: 참 소리를 맛있게 재밌게 전달하는 소리꾼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또 우철 씨도 어찌 보면은 전통을 하고 있지만서도 그 안에서의 본인 것들을 또 만들어가는 어떤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2: 네.
0: 또 전통과 또 지금의 현대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다른 아티스트들과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도전하고 있는데
2: 네.
0: 또 오늘 또 이어서 들려줄 무대가
2: 네.
0: 이 신캐동 명인의 음원을 바탕으로 재현한 소리를 들려준다고요?
2: 네, 그러니까 신캐동 선생님께서 검은고병창을 처음 만드셨는데
0: 네.
2: 아, 물론 그전에도 있었겠죠? 하지만 네. 그런 검은고병창을 체계적으로 하시기 시작하신 게 신캐동 명인인데
0: 네.
2: 이제 많은 분들께서 명인 명창 하는
0: 땅,
2: 그 팔두유람과 네. 그다음 산천은 하는 세타령 이 두 곡 정도만 알고 계세요.
0: 네.
2: 근데 이 신캐동 선생님께서 대구에 서봉 허순구라는 분의 댁에 가서
0: 네.
2: 공연을 하신 그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 테이프를 구해서
0: 네.
2: 이제 복원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한 20분가량 되는 걸 가지고 작년에 서희철의 30살 앨범에서 검구병창 앨범에 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신캐동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0: 진짜?
2: 선생님의 혼을 잠시 담아가지고
0: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2: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신캐동과 서희철의 콜라보.
0: 이야 이거 정말 보기 힘든 건데 사실
2: 그렇죠.
0: 검은고 병창의 어찌 보면 시조이면서
2: 네.
0: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2: 그렇죠.
0: 우리 신캐동 명인의 소리를 재현한 서우철의 검은고 병창 방아타령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1: 다시 올라갈 적에 한 역촌을 강도하니 여러 부인들이 모아 방해를 짓던 마비였다. 신봉사 지원은 정자 밑에 쉬어 앉았으니 한 부인이 나서 봉사기 실정 농을 청하갔다.
3: 아, 거기 가는 봉사도 황성 맹인잔치 가는 봉사지요?
1: 참 알아봤지도.
3: 아이, 그러면 방아 소리를 매기실 줄 알거든. 방아 소리나 좀 매겨주고 가시오.
1: 아, 내야 방에는 참 잘 매겨만한 방아 소리는 뭘 주실게요?
3: 아이고야, 드리긴 뭘 드려요. 밥 주고, 쌀 주고, 고기 주고, 담배도 좀 덜어드리지요.
1: 참 실없이 여러 가지 것도 주시오. 아, 그러면 이 소식도 제출하고 방에다 한번 매겨볼까? 신봉사가 방에 올라서서 방이라 한번 내기는 꼭 이래네 이겼다. 오유하바
3: 오유하바 오유하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우리 전통 음악의 매력을 온전히 느껴보는 전통 예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통을 전통으로 또 이어가고 오늘의 전통을 만들고 있는 젊은 소리꾼들과 함께했는데요. 전통을 고집스럽게 지키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 모두가 우리 음악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의 마무리는 정윤영, 서희철 씨가 선보이는 오늘의 전통, 미래의 고전이 함께합니다. 남도잡가 육자배기 선율 위에 우리에게 익숙한 근현대시를 얹어 부르겠습니다. 이

0: 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1: 님은 갔을 수도 있고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0: 님은 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 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갔을 수도 있습니다.
1: 님은 갔습니다.
0: 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1: 갔습니다.
0: 가지 않았습니다.
1: 갔습니다.
0: 가지 않았습니다.
1: 님은 갔습니다.
0: 가지 않았습니다.
1: 님은 갔습니다. 님은 갔습니다.
0: 님은

영면양살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우리 오리랑

말 없이 구이 보내드리오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가 제길에 뿌리오니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안녕하세요. 국악 한마당 고민정입니다. 최근 음반 시장에선 LP가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지요. 음질이 깨끗하진 않지만 정겨운 느낌을 주는 LP판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월이 빠르게 흘러갈수록 옛 시절에 대한 그리움도 함께 커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국악 한마당에선 추억이 떠오르는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하는 무대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은관 선생의 무대부터 만나보시죠.

금강산에 상자 중에 어디 가고 베베가

천년사 일득사다 월득사다 감북사다 축북사다 배배이다 불어나오니 미령이다 거역하면 뒤분부라 안가가소. 이때에 배배 흐득흐득 느껴 울며 하는 말이 오만이 오만이 난 가요 난 가요. 두 마디 흐득흐득 커더니 배배의 아래 몸뚱아리가 그냥 팍 대져요. 배배의 오만이 아버지 넘어도 기가 막혀서 야 배배가 배배가 배배가 배배가 내 딸 배배가 네가 죽으면 죽었구나 죽으려면 같이 죽지 이미 애를 남겨놓고 혼자 간다는 말이오 하나님도 무심하고 귀신도

속하지 동딸 내딸 베베 무정하게 받았거든 불쌍하고 가렸구나 예비 예비도 어서 빨리 들어가거라 베베가 베베가 베베가 베베가 네가 정말 죽었구나 베베가 베베가 아무리 울어본들 세상 떠난 베베니 살 길 없죠 죽은 베베 12매기 콩콩 묶어서 상부대체 올려놓고 33명 역군들은 어깨에 단 던지 싣고 북망산천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노래로 베베 엄마니 걸동보소 생주 치매를 눈에다 대고 고방지방이 나오면서 이야 베베가 말들어라 너 엄마니 아반 남겨놓고 너 혼자 간다지 웬 말이냐 불쌍하고도 가련하고 가련하고도 불쌍하구나 이제 가면을 언제 와요 이제 가면을 언제 와요 고대산집 평지가 들고 대강수가 말라지고 먼지가 날 적에 돌아오면 태양풍 안에 그린 달기가 다른 목을 길게 빼고 깊게 물 적에 도라를 올라 불쌍하고도 가련하구나 나나나나 너거리 넘창강으로 불쌍한 베베이 황천대 가서 묻어놓고 북망산대 묻어놓고 베베이 오만이 아버지는 베베이 죽은 넋을 듣겠다고 각도 무당불러 굳었는데 제일 먼저 표얀돈 무당이 한마디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이 무당이 무척

나를 사파른 세계 남선부중 해동남압 우리나라 다 무단 까부는 무단이었다 요렇게 왔다 저렇게 갈지 돈긴당도 왜 왔든 온다고 하기도 점식하고 간다고 하기도 부끄러워서 아항에 다연불이라 요렇게 까불다가구만 이 무당은 쫓겨나가세요. 이때 말씀이야 마탐저 표양 건달녀석이 부잣집 아들로 재산 기생노름에 재산 다 털어먹은 엉터리 건달이에요. 소리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이런 건달이 대배 죽은 내력을 다 알아가지고서 대백리 집이 찾아가서 엉터리 굿 한 번 해볼 판인데 대배가 말씀이야 예장 받아놓고 시집 갈라고 예장 받아놓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그 예장 받아둔 피단 옷감이 무척 많아요. 이렇게 많죠. 다리도 다 월광 다 하가도 다 일광 다 길주명주 호령주 냉기세 불산동주 흑궁단 목공단 만수성산 울무당 세갈공문과로단 여래자주 진자주 해주자주 남자주 오경목당문 민영숙수 인조 진미매래수목수 진세주 모세로 샛별같은 논노가게 지환이 도땅되고 금복자가 도땅되고 머리자가

때요. 이런 그 개매가 죽은 내력을 이 건달이 다 알아가지고 배맹이네 집에 찾아가서 배배의 혼이 왔다고 그냥 이 건달이 엉터리 굳한 분 해보는데 배배의 넋이 왔다고 이 녀석이 웁니다. 아주 슬프게 울어요. 슬프게.

시작합니다. 왔소이다. 불쌍히 죽어 황천 같은 태백이 혼신 표양산을 박수 무당의 몸을 빌고 입을 빌어가지고 오나리야 왔어요. 오마니 오마니 우리 오마니 어디 갔나요? 어디 갔소? 살았을 짝 같으면 내가 어딜 갔다 온다면 우리 오마니가 나를 보고 그냥 동지수 딸 꽃 본 듯이 어두운 밤에 불 본 듯이 그냥 화딱 딱 기어나오는 밤 죽어지고서 갈라서 됐을 것이었구려. 오면 온 줄 알며 가면 간 줄 아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디 갔나요? 어머니, 어머니 어디 갔어? 때마침 패배의 오마니가 이 소리 듣고 그냥 울음보가 급하게 터져나와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내 딸이 살아서도 정신 좋더니 죽어서도 정신이 고대로구나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내 딸 왔거든 나 그냥 하고 분만 다 하고 가려마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그냥 막 울어대고 대배의 혼이 왔다고 대배의 죽은 내력을 주소 생기니까 대배의 오만이 아버지는 야 이거 정말 이번 내 딸 왔구나 정말 내 딸 대배의 온 줄 알고 이 대배의 부모가 옷감 돈 넣어주니까 이 건달 녀석이 엉터리 굳혀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떠나간다 떠나간다 내병이 혼신이 떠나간다 잘 속았구나 잘 속았구나 대백류 오만 아버지가 잘 속았구나.

덕택입니다. 닭쥐 닮으니 돈 받으사 천냥 줄 돈은 만냥 주고 만냥 줄 돈은 억만냥 올려타니 논바 전지를 장만하여 북이 영안 눈이 서서 북이 영안 눈이 서서

0: 춤 한번 춰줘라.
1: 춤 춰? 어. 그래 춤 한번 그래. 추자. 아 좋다.

0: 아이고 참말로 이거 장사도 안 되고 큰일 났구만. 아니 너무 그저 도가 앞에 그저 오라는 손님을 안 하고 이게 뭐야 이거 사람이야 뭐야 이거.
1: 아 여보시오 나 사람이야 사람.
0: 아니 글쎄 사람인지는 알겠는데 아 이게 아랫돌이 어디 갔어 어디 엿박아 먹었는가?
1: 나 이래봬도 말이야 조선 팔도 강산을 물은 메주발도 타고 다니는 유랑객.
0: 유랑객이라? 그러면은 여러 군데 다녔으니 들은 것도 많고 본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겠네.
1: 그렇지.
0: 이봐 그러면은 당신이 한량 소리를 들으려면은
1: 그렇지.
0: 그 노래를 잘해야 돼.
1: 아 그럴까?
0: 그게 팔도 잡가 한번 해봐.
1: 잡가 한번 할까?
0: 그래.
1: 자 잡가 간다.
0: 가자.
1: 신고사.

0: 예. 동창.
1: 이거 완전히 미친놈이구만. 미친놈이야. 노래를 하는 거야. 뭐라는 거야.
0: 까투리 한 마리 부두둥어니 매방울이 떨렁. 후이요 후이요 어허.
1: 야 이놈아.
0: 반영. 아이 왜 때려 이놈아.
1: 어? 아이 그래서 노래라고 하고 자빠졌냐 니가.
0: 아이 노래 잘하고 있는데 왜 때려
1: 이놈아. 그렇지 뭔 노래야 이놈아.
0: 그럼 너는 뭐 노래할 줄 아냐.
1: 아 나야 노래가 전문인데 노래 못 이어 그러면.
0: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노래.
1: 내가?
0: 그래.
1: 그럼 제담 노래 한번 해볼게.
0: 제담 노래 한번.
1: 자 한번 가더라고. 에이. 뽕뽕 소리가 웬 소리? 뽕뽕뽕 소리가 웬 소리? 앞뒤 큰애기 똥 끼는 소리. 뒤집 강아지 따라다니다. 양쪽 다리에 쌍가리 벗었다니. 조그남의 화로다. 철푸덕 소리가 웬 소리? 철푸덕 소리가 웬 소리? 우찌 큰애기 매 깝는 소리. 아랫집 총각이 울러무 보다가 울다리 가시에 생눈깔 쓰셨다. 조그남의 화로다.
0: 아, 잘한다. 아,
1: 마누라 저통을 만진단 것이 방석 거시기 주물러 불어내 어경어경어야. 한마디여라 마누라 입을 맞춘단 것이 쥐새끼 똥꾼역이다 임마 저구나 으격으격으야 한마디여라 으라 두견이 울었다 사랑동에 바라건나
0: 아가 참 잘한다 야
1: 어?
0: 잘이여
1: 잘하지?
0: 어 잘한다
1: 야 그나저나 어. 너 말이다 자
0: 어.
1: 이참에 또 할 것이 있어
0: 어.
1: 무엇인 거에는 어. 저 남쪽에서 부르던 노래
0: 그렇지 남쪽에서 부르던
1: 옛날에는
0: 거.
1: 서로 부르더라마는 요새는 안 하더라
0: 그렇지.
1: 너 알지?
0: 어, 나
1: 한번 알지. 해봐라 어디 장탄
0: 내가 한번 한다
1: 장탄 해봐 자
0: 헤이 왔어 왔어 또 왔어 지난해 왔던 창돌뱅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어 장타령꾼이 또 왔어 아리랑 먹고는 진도짱 한자 두자 삼척짱 피장 팔장 팔주짱 늦게 왔다고 인제짱 폭 불었다 흥덕짱 아이고 치고고
1: 덕성장
0: 어따나 뜨거라 무한장 길게 늘어섰다 장성짱 등불 따라가다 황등짱 이리저리 가지마라 이리짱 솜 틀었다 솜니짱 잘 나가다가 삼천포 우룰 창창 울산짱 봄 소식은 춘천짱 크게 환판 떡 벌렸다 거창장이 떡 벌렸다 남한 산디는 남원짱 일곡 구비구비 칠곡짱 공술 먹는 디는 공주짱 세

0: 왔어.
1: 예, 한술 주시오.
0: 한 술 줘.
1: 술 한 개.
0: 한 푼 줘.
2: 오늘 주인공은 귀한 제주로 삶의 애환을 달래시고 또 문화의 초석이 되어준 예인들입니다. 이번엔 최고령 여류 명창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박송희 이은주 선생인데요. 이 박송희 명창은

0: 묵직하고 꼿꼿한 통성으로 판소리에 맥을 잇고 계시고요. 또 경기민요의 이은주 선생은 구성진 성음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예인의 무대를 통해서 경기민요와 판소리의 깊은 멋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송희 선생의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 그때요, 성군은 꿈속에서 본 수경 낭자를 만나려고 옥년동을 찾아 나섰으나 워낙 길이 험한 고로 그리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성군은 하늘을 우러러 호소를 하는데 밝으신 하늘은 저의 정성을 굽어 살피시어 옥년동 가는 곳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윽고 한 곳을 다다르니 딱조가 인산을 물들었는데 바위 틈으로 솟아오르는 숲이 울창하여 장엄막이 그지없다. 산은 참참 높고 깊었는데 큰 골짜기 작은 골짜기에 맑게 흐르는 시냇 물은 여러 구비를 이루고 있다. 한층 연못가에 연꽃이 만발하고 모란 꽃도 한창인데 꽃 사이에 춤추는 나비 펄펄 날고 파도 위에 나르는 꼬리 난 조각조각 금이었다. 명사청계 걸긴 돌다리는 오작교를 방불케 하였다. 성군이 이런 경치를 보고 산속으로 들어가니 유달은 천지요 인간 세상은 아니로구나. 마음의 자연 상쾌하고 신선이 되야 올라가는 것 같구나. 산을 등지고 한 곳을 바라보니 옥년 동이라 허여우나. 좋다 좋다. 과연 옥년동이 분명하구나. 성군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 당으로 뛰어 올라가니 동자 하나 나서면서 그때는 속세 인간으로 신선히 사는 곳을 범한 곳이니 어서 빨리 물러가라. 성군이 공손히 여짜오되 나는 유산객으로 산천 풍경을 담아다가 손경인 줄 모르고 범한 것이니 용서하소서.

나와 곰곰이 생각하니 여기가 분명 옥년동인데 내가 만일 때를 잃으면 어찌 남자를 만나리오.

조상같이 호령온다. 낭자는 나를 괄세하시오.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방문 닫고 안으로 들어가니 성군 할 일 없이 뜰알로 내려서니 낭자가 그제야 문을 열고 쌍끝 웃고 하는 말이 도련님은 가시지 마시고 제 말씀을 들으시오. 아무리 천령 연분이라 한들 말 한마디에 어찌 대답하오리까. 그렇지. 당으로 오르기를 청하였다. 성군 도령 조하라고 당위에 올라앉아 낭자를 살펴보니 꿈속에서 보던 낭자 생시보니 아름답고 예쁘다. 낭자의 군자태 구름 속에 달도 같고 한 송이 물하나가 아침 이슬을 머금은 듯 두 눈 속에 흐르는 초파는 새벽벌같이 맑고 맑아 천구의 무쌍이요 철새가인이 이 분명하구나. 도련님 먹없이 불타라하다 겨우 입을 열어 한다는 말이 오늘 이렇게 선녀를 대하고 보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소이다. 그렇지. 낭자가 하는 말이 도련님과 저와 연부는 아직 3년이 남았으니 초조한 청렴을 참으시고 3년만 기다려주옵소서. 아이씨구. 성군 도령 이 말 듣고 성군 도령 이 말 듣고 일각이 여삼치라 한시인들로 제참물이요 이 몸이 그저 돌아가면 목숨 살기 어렵사고 상사병으로 죽을 테니 낭자인들 어찌 선포를까. 낭자는 나를 생각하여 죽을 목숨 살려주어 낭자도 할 일 없어 꽃 같은 그 얼굴에 미소를 띄었구나. 성군 도령이 좋아라고 낭자 손을 꼭 잡으니 낭자도 좋아라고 성군 품으로 가만히 안기니 성군 도령 거동보소 낭자를 탑속 안더니 침실로 들어가서 이리 둥글 저리 둥글 만단 해포를 풀었구나.

오늘은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원로 국악인들을 만나봤는데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변하지 않는 열정을 엿볼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흥과 신명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무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에도 활력이 더해졌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어김없이 하려라. 네 이놈, 네 이름이 서동이 되었다.
1: 본명은 장이라 하오.
0: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이었다.
1: 그런 일은 결코 없소이다.
0: 전혀 없을까.

0: 그래서 우리 선아에게 마음을 두었더란 말이냐?
1: 마음 둔 것이 잘못이오면 사람의 마음에도 빈부 귀천이 있으랄까. 선화 공주님이 하도 그리워서 사무하고 생각하고

0: 못된 놈 있는가?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다 참수토록 하라.
1: 예? 마마마, 이번 소요에는 소녀도 죄인이옵니다.
0: 누명을 벗었거늘 죄인이란 말 당치 않다.
1: 아바마마, 고지식한 서동이가 소녀에게 마음을 두어 노래 하나 퍼뜨렸다고 죽을 죄가 되오리까. 만 백성이 백성이면 한 사람도 백성이오니 죽일 죄라 할지라도 다시 생각하옵소서. 아바마마,
0: 어서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0: 영흥사에서 귀고리를 주던 그대가 서동인 줄은 몰랐노라.
1: 공주 마마.
0: 마지막으로 나에게 할 말이 있거든 해보라.
1: 대산 같은 할 말 중에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일 두 눈이나 고이 감고 가게 공주님 입으시던 속적삼 하나만 주시오면 천 가지 원한 중에 백 가지 원한을 풀겠나이다.
0: 내가 입던 속적삼을? 자, 받으라. 내가 입던 속적삼이.

0: 그만 울고 일어나시오. 목석이 아닌 이 가슴 설레이지 않을 수 없소.
1: 공주마마,
0: 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침실을 빌려줄 것이니 내가 깔던

같은 듯 다르고 닮은 듯 닮지 않은 국악기 가야금과 거문고. 둘 다 한국의 대표적인 발현악기로 앉아서 연주하고 줄을 튕기는 것까지 비슷한데, 가야금이 금이면 거문고는 거문금이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가야금은 금이고 거문고는 고일까? 모든 음악의 으뜸이라는 의미의 백악지장이라고 불렀던 거문고. 음색이 깊고 웅장해 다른 악기들을 능히 거느릴 만하다는 의미다. 거문고는 6개의 명주실이 이어져 있으며 16개의 괴 위에 석주를, 기러기 발 모양의 안쪽에 나머지 석주를 얹어 연주한다. 술대라고 하는 대나무 막대를 오른손에 쥐고 연주한다. 과거의 거문고는 현금이라고 불렀는데 이 이름엔 사연이 있다. 삼국사기에 보면 거문고는 진나라의 칠현금을 고구려의 왕산악이 보고 고쳐서 만든 악기인데, 이를 연주하자 검은하게 날아와 춤을 추니 현악금이라 이름 지었다. 훗날 줄여서 현금이라 불렀다 라고 되어 있다. 검은학을 뜻하는 현악, 현악기를 뜻하는 금자를 붙여 현악금이라고 했다가 훗날 현금이 되었다. 현금을 우리말로 하면 검은고다. 옛 벽화에서도 검은고를 연주하는 그림이 전한다. 5-6세기 고구려 시대에 그려진 중국 지린성 지안시 벽화에는 거문고의 원형으로 보이는 악기가 그려져 있다. 그렇다면 고가 현악기를 뜻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일본에 전해진 가야금에서 그 비밀을 알 수 있다. 가야금은 가야국의 가실왕이 만들었다고 하여 가야고, 가야꼬라고 불렸다. 명주실로 만든 12줄을 안쪽 위에 얹어서 손으로 뜯거나 퉁겨서 연주한다. 가야의 악사 우룩은 가야국이 망하자 신라로 망명하면서 가야금을 가지고 와 제자들을 가르쳤다. 진흥왕 이후 가야금은 신라에 널리 퍼졌고, 8세기 무렵 신라에서 친교의 의미로 일본에 전해준 가야금이 지금까지 일본의 정창원에 보존되어 있다. 이 악기를 한자로는 실라금이라고 썼고, 일본 말로는 시라기 고토라고 부른다. 또 일본의 가야금과 비슷하게 생긴 고토라는 악기가 있는데 둘 다 고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가야고는 이후 현악기를 뜻하는 한자음 금을 써서 지금의 가야금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거문고라는 용어가 순 우리말이라는 점,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고가 현악기를 뜻하는 말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금은 현악기를 뜻하는 한자, 고는 현악기를 뜻하는 순 우리말로 고와 금은 같은 의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1: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본관은 생신잔치 칼대로 가라우고 주도체비 연비 열제 공방을 불러서 진단도
4: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5: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6: 아니 아니 그래 빌어보자.
5: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4: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5: 맞아요.
7: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8: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4: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8: 아지트니까. 아,
4: 그럼 아지트인데.
9: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0: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확보엔 예외가 없습니다. 약정체결 제한으로 시작되는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은 수출국 정부기관과의 약정체결을 통해 국민이 즐겨먹는 수입수산물의 사전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이 체결되면 식약처에 등록된 수출국 제조업소만이 수출 자격을 얻으며 수출 시마다 안전을 증명하는 정부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수입수산물 위생약정, 오직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1: 3시간마다 모기기피제 뿌리기. 야간 활동 시 밝은색 긴 옷 착용.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더욱 조심. 예방수칙만 잘 지키면 말라리아 걱정 없어요.

0: 쉐이킨 문제!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엽쇼 문 엽쇼 딜 라이브 국악 방송 숨은 장군이 문 엽쇼 인상 밴드와 사물놀이 느닷이 쉐이킹 코리아를 맞이하여 오늘 오신 여러분들 앞으로 만인간과 만구 복록을 태산같이 도리도둥실 많이 싣고 여러분들 앞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물놀이 느닷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관객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호흡을 한번 맞춰볼 텐데요. 준비물은 딱 양손만 있으면 됩니다. 자, 저를 박자에 맞춰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갑니다.

0: 조금 이제 어려운 걸로.
1: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 어떻게

0: 나이스!
1: 최고입니다, 최고. 징을 너무 잘 쳐주시는데 팔 좀 아프시겠다.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꽃자리를 쳐주시는 권서루 씨입니다. 징을 맡아주시고 귀여움을 맡아주시는 표한진 씨입니다. 네, 귀여워요.
1: 안녕하십니까, 장구치는 박성근입니다.
0: 북을 치는 주영호 씨, 태평소 불어주시는 김현승 씨하고 남기문 씨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팀의 리더이고 장구를 맡고 있는 이준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느닷없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징 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재밌으셨어요? 정말 다행이네. 팔은 안 아프세요, 근데?
2: 너무 아파요.
0: 너무 아프죠? 저희가 그렇게 고통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행복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관객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전통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항상 뭔가 즐기면서 같이 호흡하고 이렇게 같이 놀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남은 공연들 역시나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국악밴드 이상 팀을 한번 만나보겠는데요.

0: 장구 치는 이상팀 리더 장구 헌터 이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예주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소리꾼 신예주입니다.
0: 꽹가리의 강성현 씨입니다. 베이스 기타의 노시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태평소 피리의 박미연 씨입니다. 저희 이상팀은요, 상상 그 이상의 국악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도 상상 이상으로 신명나고 재밌을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선 공연을 신명나게 열어준 느다팀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셨습니까?
2: 왔습니다.
0: 우리 같은 이식끼리 한번 잘 진행해 봅시다.
2: 하이.
0: 자, 무대가 정말 꽉 찼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상밴드와 느다시 음악을 잘 섞어가면서 공연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 공연 프로그램 이름이 Shake It Korea입니다.
2: 네, 발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쉐이킷 아닙니다. 쉐이킷입니다.
0: 네, 섞는다고 쉐이킷 맞죠?
2: 네.
0: 네, 쉐이킷. 쉐이킷 코리아 같은 프로그램은요, 국악을 하지만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진 두 팀이 만나서 함께 소리를 섞고 리듬을 공유하며 하나의 즐거운 놀이판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2: 징그러워요?
0: 네?
2: 징그럽다고요?
0: 아, 징그러워 죽겠어 그냥. 아주. 우리 너무 오래 봤네.
2: 즐겨주세요.
0: 아, 즐거. 네. 사실 저희 느다팀과 이상밴드가 진짜 오래된 사이입니다.
2: 아, 너무 오래됐죠 진짜. 네,
0: 어린 시절 이렇게 풍물 연희를 시작하는 시절부터 함께 거의 시작했던 사이라서 두 팀의 케미가 오늘 아주 기대됩니다.
2: 사실 이 두 팀 모두 다 국악적인 퍼포먼스를 멋있게 만들어내는 팀이라서 여러분들 오늘 공연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0: 잘 부탁드리네, 동생.
2: 네.
0: 박수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2: Thank you.
0: 다음 곡을 이제 느다팀이 준비를 하실 텐데요. 어떤 곡인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킬링 비트라는 곡인데요. 아까 처음에 이렇게 복을 가득 몰고 들어오긴 했는데 어떻게 들어왔죠 저희가? 길을 따라서 들어왔죠. 길은 어떻게 들어왔죠?
3: 밟아서.
2: 그렇죠. 밟아서 걸어서 들어왔죠. 저희가 보통 이런 것을 길꽃이라고 하는데 삼도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길꽃들, 그런 가락들만 모아가지고 컬트에 아주 그냥 담요를 짜듯이 저희가 그 가락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0: 느닷의 킬링 비트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상 밴드와 느다 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두 팀이 굉장히 오래된 고인물 팀이라고 할 수 있죠.
1: 아직 저희 젊은데요.
0: 네? 저희 학교를 같이 다닌 것 같은데 젊다고 하시는.
1: 아, 그런가요?
0: 몇 년도에 시작하셨죠?
1: 201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0: 아, 2018년. 네. 오래됐네요. 2018년 그 창단과 동시에

0: 교육 캠프, 느닷 캠프 유명하잖아요, 그죠?
1: 네네네.
0: 캠프도 운영하시고.
1: 네네.
0: 여기저기 세계 버스킹 프로젝트까지 한꺼번에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
1: 처음에는 이제 국내 버스킹으로 조금 시작을 했다가 버스킹 하는 또 거리가 많잖아요, 해외는.
0: 그렇죠.
1: 그래서 거기를 한번 느껴보자.
0: 아.
1: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한번 저희가 세계 무대에서도 이제 버스킹을 많이 했었죠. 그러고 보니까 이상 밴드도 정말 오래되셨잖아요.
0: 저희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1: 여기가 고인물이네.
0: 네, 저희가 진짜 고인물이죠. 네. 그 이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건 2015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벌써 10년이 넘어갔죠.

0: 감사합니다.
1: 이제는 여기 계신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2: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오늘 공연을 보러 오게 된 계기가 있는지. 군인 가족입니다. 교회 끝나고 날이 좋아서 나들이 나왔어요. 우연히 좋은 공연 볼 수 있게 되어 좋아요. 혹시 여기 와 계셨나요? 그러시구나. 아, 우연히 나들이 나오셨다가 이거 보러 오신 거예요?
3: 아, 너무 좋습니다.
4: 너무 좋아서, 눈앞이 좋아서, 이상이 좋아서.
2: 아우, 감사합니다.
1: 아니, 또 여기가 또 예전에 군부대였잖아요. 근데 군인 가족분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열심히 지켜주시고 또 여기 오셔서 공연도 보시고 아주 뜻깊은 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1: 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공연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저의 딸이 판소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상팀의 보컬 예쁜 언니와 화초장 타령을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2: 어디에 계세요?
1: 아니, 판소리 배우시는 우리 딸. 어이씨구.
5: 아,
1: 어서 나와.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6: 아, 저 광명 일직동에서 온 장미나라고 합니다.
1: 아,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무대 뒤에서 엄청 신나게 뛰어오셔가지고 저는 꼭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아니, 딸이 판소리를 하신다고.
6: 취미로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워낙에 팬이어가지고 같이 부르고 싶어서. 지금 굉장히 떨고 있어요.
1: 우리 긴장을 풀면서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몇 살이에요?
7: 8살.
1: 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7: 임지우.
1: 우리 이쁜 언니가 화초장 타령? 네, 한번.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명 더 출연했네요. 네.
6: 한번 같이 해볼까요? 준비 시작.
8: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1: 얼씨구.

0: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1: 김치.
2: 이번 무대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으로 느닷과 이상밴드 합동 무대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상밴드의 달타령 그리고 느닷의 풍류마취를 쉐이킷 쉐이킷 해서 아주 잘 섞어서 만든 곡입니다.
0: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무대를 준비해봤으니까요.
2: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0: 먼 옛날 동물들이 국악기를 연주하며 놀던 시절의 이야기랍니다.
1: 자,
0: 검은고의 아버지 왕사락이 만든 검은고는 국악나라를 지켜주는 성스러운 보물이 되었습니다.

0: 두루미 이 녀석, 성스러운 검은 거는 잘 지키고 있는 거야. 자는 거 아니야? 천둥 소리잖아. 으아? 검은 거가 없어졌어. 루미, 괜찮아?
1: 고마가 검은 고를 가지고 갔어.
0: 뭐? 고마 이 녀석도?
1: 호랑, 검은 고가 없으면 구강나라의 평화가 깨져버려. 늦기 전에 검은 고를 되찾아와야 해.

어디 한번 볼까? 뭐야? 철창문이 굳게 봉인되어 있잖아. 백호라면 열 수 있을 거야. 사신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지? 좋아, 꽉 잡아. 자, 간다. 괜찮아, 놈이. 안 되겠어. 주작, 현무, 백호를 부를게. 구강나라의 호랑인 사신도에게 말하노라. 불을 다스리는 주작이여, 물을 다스리는 현무여, 쇠를 다스리는 백호여, 내 앞에 나타나라!

0: 이제 곧 도착해. 엄마 이 녀석. 배꼽, 문을 열어줘. 엄마는 어디에 있는 거야?
1: 그러게, 검은 고의 기운이 점점 약해지고 있을 텐데. 어?
2: 누구야? 내 잠을 방해하는 게.
0: 고마, 어서 검은 고를 내놔.
2: 치, 싫어. 검은 고로 이 성을 구강나라보다 더 멋있는 곳으로 만들 거야.
1: 너 때문에 지금 구강나라는 암흑천지에 빠졌다고.
2: 아이 몰라 몰라. 하여튼 이 검은 고는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0: 그건 안 되지.
2: 정말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0: 지금 내 앞에 나타나라!
1: 제발 나와줘.
2: 이 녀석, 청룡을 불러내다니.
0: 자, 고마. 다음부턴 그러면 안 돼.

다시 되찾은 검은 고 소리는 더욱더 아름답게 구강나라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0: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요.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본관은 생신이 않지 칼대로 가라 우호고 주도 제비 좀비 열제 공방을 불러서 진단도
4: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5: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6: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5: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4: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럼요.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5: 맞아요.
7: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8: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4: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8: 듣는 아지트니까. 아, 그럼 아지트인데.
9: 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0: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

인간과 망고 복락을 태산같이 둘이 두둥실 많이 싣고 여러분들 앞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서울 특별시 중앙 국립극장 숨은 장군님 문 엽시오. 다음은 우리가 오신 여러분들 앞으로

종남산 한산 되고 과천 완악산 완산이 비쳐 종자강 수구 맞고 한강수 둘러싸니 여천지 무궁이라 원하는 금여 찬데 자 이른 사반세계 남선은 다 부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서울이라 특별시 국립극장 접어들어 가물놀이 탄생 45주년 맞이하여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몸종살 없을 소냐 몸종살

장이 먹어 상쌀 거상 벗어 달상이라 장이 삼촌 복채쌀 동네 방네는 불난쌀 이웃지간의 살쌀이여 도정 난 데는 실물쌀 흙을 달아 도살인데 돌 다르면서

벼락살 불러내니 용왕살이라 바깥 마당이 벼락살 안마당의 회중살 지붕 마르는 용충살 본인 대사 주당살이요 마루 대총이 성주님살 근논방의 근홍살 안방상간 접어드니 이벽 저벽의 벽파살 대위지강 공방살 애기난데 삼신살 화태 밑에는 농마살 거리거리 선앙살 모롱이 모롱이 선앙살 만경장파 뜬 선앙을 무지개 빨로 휘어 원강이 소멸하니 오나로신 여러분들 만사가 대기라고 백사가 여의라고 밤과

오신 분들 분전 축원 고사득담 치상장상으로여 저신데라 나무댁 가중 나무댁 동중 이러니 저러니 얼지라도 오늘 여기에 오신 가족

싸워 포기 없이는 못 사느니 짧은 명은 잊어주고 긴 명은 사려 담아서 무쇠 목숨에 돌끈 달아 백세 상수를 누려 살제 명일랑을 주시려 가든 옛날 옛적 삼천갑자

기만태복을 점지하니 만복은 바닷거리와 만고액살 제쳐줄 제 삼재 반란 관제 우설 우아지

어쩌라고.

취재!

0: 얼씨구!
1: 얼씨구!
0: 잘한다! 북놀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 하시오!

나왔습니다. 무슨 제주인구 흔히 12발 산물을 썼으니 12발 노름을 한번 해보는 것이겠다. 그러면 또 무슨 제주를 하는구 하니 두꺼비 걸음에 자반도 한 마리 구워보고 메뚜기 다리에 용수철이 다닌 듯 살판놀이도 한번 해보고

세계 곳곳에 한국을 알리는 일. 세계인의 마음을 한국으로 모으는 일. 전 세계의 다양한 꿈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실현되는 일. 모두 세종학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로 세계와 소통하는 공공기관 세종학당 재단. 세종학당 재단은 오늘도 한국어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즐기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2007년 시작된 세종학당 사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2012년 세계 곳곳 세종학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세종학당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오늘도 세종학당 재단은 전 세계 세종학당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계 어디서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매년 세계 곳곳에 새로운 세종학당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을 위해 자격증을 갖춘 한국어 전문 교원을 국외 세종학당에 파견하고 한국어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 세계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통합 연수회와 지역별로 순회하는 현지 맞춤형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전 세계 모든 세종학당에서 고품질의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도급합니다. 세종학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누리 세종학당, 온라인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메타버스와 모바일에서도 세종학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재단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세종 한국어 평가를 개발하고 시행해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활용을 지원합니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부터 배우는 한국 문화 강좌, 세종 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국적도 언어도 다른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어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세종학당 학습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문화연수와 한국어 말하기 쓰기 대회를 열어 장학 및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연결. 세종학당 재단.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1: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본관은 생신잔치 칼대로 가라 우호고 주도체비 좀비 열제 공방을 불러서 진단도
4: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5: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6: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5: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4: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럼요.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5: 맞아요.
7: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8: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4: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8: 아지트니까. 아,
4: 그럼 아지트인데.

지푸른 산이 마을을 에워싼 이곳은 6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반촌 양동마을입니다. 조선시대 양반마을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조선시대의 상류주택을 포함한 양반가옥과 초가 160호가 모여 있습니다.

양동마을 가장 안쪽인 안골에 자리한 서백당은 조선전기의 학자이며 문신인 손중돈과 그의 외손인 이연적이 태어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서백당은 우리나라 종갓집 중 규모와 격식을 갖춘 대가옥입니다. 하루에 참을 인자를 100번 쓴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서백당. 이곳 서백당의 산실청은 새 현인이 태어날 것이란 풍수의 예언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조선의 문신이자 청백리 손중돈과 성리학을 정립한 이연적이 바로 그 두 현인인데요. 남은 한 사람의 현인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고향을 지키며 살던 양반들이 모여 자주 즐기던 문화 중 하나가 시조의 곡을 붙여 부른 가곡입니다. 가곡은 언제부터 불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1400년대 이전부터 오늘날의 가곡과 같은 형식의 노래로 불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곡의 아름다움은 정제된 시어의 모음을 길게 연장하며 완성되는 세련미와 절제된 감정 표현과 호흡인데요. 이로 인한 긴장과 이완의 적절한 조화가 가곡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관가정은 조선 중종 때 이조 판사를 지낸 손중돈이 고향 양동마을로 돌아와 지은 집입니다. 곡식을 심어 자라는 기쁨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손과 후진을 양성하겠다는 관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고택이라고 하는군요. 관가정의 안마당은 안채 대문을 통과해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 마당은 누구나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찌 보면 동네 아이들을 비롯해 온 동네 사람들에게 관가정 마당을 내어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첨당은 조선시대 성리학자이자 문신이었던 이연적 선생 종가의 일부로 조선 중기에 세운 건물입니다.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건축미가 돋보이는 무첨당의 무첨은 조상에게 욕됨이 없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벽에는 대원군이 집권하기 전 이곳을 방문했을 때 쓴 글씨인 좌해금서라는 편액이 걸려 있는데요. 영남 지역의 선비는 풍류와 높은 학문을 지녔다는 뜻이랍니다.

조선시대의 올곧은 선비정신은 심수정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심수정은 이연과를 추모해 1560년 여강 이씨 후손들이 지은 정자인데요. 이연괄이 경상도 지역의 철방으로 있을 때 선정을 베풀어 주민들이 송덕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조선의 문인학으로도 알려져 있는 가곡에서 그 옛날 풍류를 즐기던 선비들을 만납니다. 문인학이란 조선의 문인들이 문화와 철학을 나누며 인격 도야를 닦았던 문인들의 음악인데요. 가느다란 선율에 끊길 듯 말 듯 긴 호흡으로 이어지는 비움과 채움의 미학이 가곡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쉼 없이 탐구하고 바르게 행하고자 노력했던 선비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워 봅니다.

0: 강남 두견은 조정지의 망제라. 강남 백조들이 점거를 허겄다.
1: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중원 나갔던 명맥이, 멀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나오.

0: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장령을 어기고 나가더니 네가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너는 명춘에 나갈 적에는 내가 출행날을 받아줄 것이니 그날 나가거라.
1: 삼동을 다 지내고 준삼월이 방장 커날 흥보 제비 본표 박씨를 입에 물고 멀리 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둘러서 나오던 것이었다.

하고 풍속이 흐히가야 만만세이 지금 탱이라 평상도는 함양이 전라도는 우봉인데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럼요.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3: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4: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5: 아지트니까.
0: 그럼 아지트인데.

0: 시작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이 노래 들어볼래?
1: 호, 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2: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은 세 가지가 진행됩니다. 하나, 정책 공모전. 둘, 명칭 공모전. 셋, 자유의견 공모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QR을 찍어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0: 전국에서 뜬가는 그런 명산으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이게 거미줄이다 말이야. 아, 내가 거미가 돼가지고 요래요래 다니는 거야, 애들이.
1: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2: 아니, 괜찮아.
1: 이거 아닌 것 같아. 허리 아파 죽겠다 지금 이거 너무.
0: 아니 그 무겁지도 않은 거 사람들이 몇 명이 들고 오면서 그걸 업고 있어.
1: 바퀴가 하나 났어. 말을 안 듣네.
0: 아이고 참. 야 바른다 시원한 거. 하여튼.
3: 좋다.
4: 경남 밀양. 산이 좋아 산으로 귀농한 5년차 농부 진길 씨. 요즘 한창 산마늘을 수확 중입니다.
0: 힘드시죠?
5: 네.
0: 아유, 참 고생 많습니다. 허리도 아프시고.
4: 올해는 체험 농장도 시작했습니다.

0: 공기 좋은 산속에서 나만의 농장을 갖고 가고 있는 진기 씨의 귀농 이야기 시작합니다. 밀양 시내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야트막한 산에 있는 농장. 진기 씨는 이곳에서 산마늘과 표고버섯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 야, 죽겠다, 자.
2: 어디 닦아요?
1: 이쪽에 여섯 대. 한 따가지고 올라가자고. 이것이 많이 컸다, 이것도.
0: 지난 3월부터 산마늘을 수확 중입니다.
1: 아, 이게 명이나물이죠, 이게. 울릉도송입니다. 작년부터 지금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0: 상품성 있는 산마늘을 생산하기 위해선 4년에서 5년은 기다려야 해서 귀농 첫해 파종한 것이 작년에 첫 수확을 하고 올해가 2년째입니다.
1: 우리가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을 줄은 우리 집사람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2: 신랑이 이거 키우니까 이런 경험도 해보고 참 좋네요.
1: 에이, 신랑을 다 잘 만나서 그래요. 아이, 그 두 개를 또 왜 또 싹둑 잘라?
2: 뭐 짜지?
1: 제발 좀 두 장씩 한꺼번에 다 따지 말고 한 장은 남겨둬야 명이나물이 좀 살고 있지. 뿌리 자기 뿌리가 살아야
2: 예,
1: 될 거 아니야.
2: 알겠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1: 똑바로 해, 똑바로.
2: 아이고 미안하대.
1: 미안하대, 반말하는 거야? 같이 늙어간다고?
2: 아니, 이거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1: 아, 그래? 그럼 그렇지.
2: 아이고, 아까 다 잘랐다고 하도 야단쳐가지고 이제 세심히 봐야 되겠네. 두 개가 어떤 건지.
0: 산마늘은 잎을 모두 따면 광합성을 못해서 생육 상태가 나빠지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 시 잎을 하나씩 남겨놔야 합니다.
1: 아, 좋다. 이제 그만하고 가자. 그만해.
0: 오늘은 오후에도 할 일이 많아 욕심내지 않고 주문받은 물량만 수확하고 마무리합니다.
1: 천천히 조심해서 걸어와. 먼저 간다.
0: 그런데 혼자 가시는 거예요?
2: 혼자 걸어가야죠. 태우지도 안 태우니까. 저것도 타도 저거 위험해서. 근데 한번 탔는데 엉덩이를 얼마나 타는지 엉덩이가 아파갖고 그 뒤로는 안 타요.
1: 그렇게 많이 지금 딸 건 없어. 지금 건물이 돼가지고.
2: 건물이네.
1: 다음 하방에 한 번 열을 이해해야 되는데 저쪽에서부터 한 둘러보자고.
0: 진기 씨는 산마늘 밭에서 300m 정도 거리에 표고버섯도 키우고 있는데요. 노지 재배라 시설 재배와 달리 봄, 가을 두 번 수확이 가능한데 봄 수확은 거의 끝나갑니다.
1: 참나무에 종균을 넣어서 키우는 게 이 옛날 방식인데

0: 향과 식감이 천지 차이 나죠. 이게 너무 몸에 좋고 이런 것들 얼마나 좋습니까?
1: 조금씩 키우기 시작한 것이 규모가 커져 지금은 원목만 약 4천 본 정도 됩니다.
0: 자, 여기도 있어. 옆에 있고요. 그 옆에 위에.
1: 마늘 때는 하루에 50kg 정도 수확했는데요. 요즘은 수확이 거의 끝나가 10kg 정도 나온다네요.
2: 예쁘네요.
0: 아, 저는 생산량이 좀 작고 하더라도 정말 질 좋고 몸에 좋고 그런 임산물을 좀 재배해보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말 힘드네요.
1: 귀농 전 전화국에서 15년간 근무했던 진길 씨는 명예퇴직 후 의류 사업을 했는데요. 20년간 승승장구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귀농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져 2020년 귀농, 5년간 직접 산을 일궈 농사와 체험을 함께할 수 있는 지금의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야산이 농장으로 바뀐 것을 신기해하며 들어오셨습니다.
0: 네, 이거 우리 체험장 표호와 우리 형은 산에서 산에서 바로 그 소나무 밑에 바로 피한 겁니다. 다른 거에 원목에 연한자 여러 들어 있고 아주 좋죠.
3: 여기 1kg나
4: 1kg 2만 원.
0: 아이고 고맙습니다.
3: 아, 이거 좋네.
0: 야, 이거 진짜 저 위에 산에서 현 하우스에 키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커피는 언제든지 공짜니까 에? 지나가다 친구분들하고 와가지고 차 한잔하고 놀다가 이래 가셔도 돼.
3: 나는 이제 해달이면서요.
0: 그렇지. 자, 다음 달 돼가지고 곧 피기 시작하면은 그 은근히 주셨고 여섯 명이 나머지라
3: 지금. 이 몰랐잖아요.
0: 그렇지.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1: 손님이 돌아가시고 오늘 수확한 산마늘 포장을 시작하는데요. 산마늘은 먼저 깨끗이 세척한 후에 200g과 1kg 단위로 나눠서 포장해 판매합니다.
0: 신선한 상태로 오래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딱 나오는 시기 3월 중순에서 4월 말까지 이때만 요 생채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1: 오늘은 새로운 거래처에 첫 납품을 하는 날이라 물건을 포장해 늦지 않게 서둘러 출발합니다. 이곳은 밀양에 새로 생긴 테마파크입니다.
0: 아, 예, 장님.
5: 다시 오시네.
0: 예, 가시 맞지. 바꿀 것 좀 바꾸고.
1: 테마파크 안에 입점한 로컬 푸드에 산나물과 표고버섯을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5: 다섯 개로만 출시다.
0: 네, 그러니까.
1: 그래. 물건이 잘 보이게 진열에도 신경을 씁니다.
0: 아직까지는 뭐. 그렇죠. 예, 주중이 돼 갖고.
5: 주중이야. 어제 이제 첫 주말이었는데. 예, 예. 날씨가 좀 좋지 않아 가지고. 예.
0: 계속 손님 늘겠죠. 뭐.
5: 예, 예. 홍보 지금 시에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예, 예. 점점 더 많이 늘어.
0: 그러니까.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5: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예.
1: 로컬 푸드 납품은 처음이라 잘 팔렸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0: 뭐 좀 빨리 와. 빨리. 잠깐 그런 것들 옮기 심을까? 화분 조금 더 큰 거 가지고지. 그래 옮기 심어야 뿌리가 활착이 좋지.
6: 그거 하면 되겠어요.
0: 그거 하면 되겠네. 자 하나 빼줘. 이런 것들.
7: 뿌리가 많이 났죠?
0: 뿌리 많이 돌았어?
7: 뿌리가 많이 나왔어.
1: 체험 농장을 꾸밀 생각으로 작년 가을에 삽목해놓은 수국을 오늘 산으로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
0: 자, 이거 이제 저쪽에 좀 갖다 놨어.
7: 네, 알겠습니다. 감시 감독하면서 돌봐드릴게요.
1: 체험객들이 긴 시간 꽃을 볼 수 있도록 5월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꽃이 피는 다양한 종류의 수국을 심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0: 어, 잘 왔다. 예, 마사 걷는데 조금만 조금만 좀 손으로 담아갖고 정도만 좀 담아다줘.
1: 오늘 심을 모종 개수가 많아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막내 아들이 때맞춰 왔습니다.
0: 됐어, 됐어.
7: 흙으로 덮지 말고 꽃이 다 보인다.
4: 알겠습니다.
7: 흙 다 붙지 말고, 상냥아.
0: 좀 단디해라. 엄마 또 잔소리 나오기 시작한다, 이 사람아.
4: 엄마가 뼈서 아프세요.
7: 그래, 꽃은 정성으로 심어야 돼, 정성으로.
0: 우리 잔소리꾼이 또 시작이다. 아이고, 아이고.
4: 엄마가 왜 일하고 있네.
7: 엄마는 감독.
0: 내가 말하는 거네, 잔소리로. 감독. 잔소리로 일을 다 하는 사람이다.
7: 아들이 다 이거 삽목 다 해놓은 거예요.
4: 제가 먼저 말을 던지고 시리는 아버지가 하고.
0: 예, 늙은 아버지가 계속 일을 하고 자기는 입만 가지고 해요.
6: 진짜야, 아버지?
0: 아니요, 웃으려고 하는 소리예요. 좀 많이 자란 것들을 저 노지에다 좀, 저 체험장 옆에 좀 갖다 옮겨 심자고 지금부터 심기 시작해야 되니까 일을 많이 빼야 될 것 같아요. 빼야 돼요, 지금.
4: 제가 평생 하던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시작하기가 살짝 두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1: 상영 씨도 귀농을 준비하고 있어 틈틈이 와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7: 조심해. 수국이 소중하니 수국을 아껴야지. 수국은 병원에도 못 가. 아파?
4: 그걸
7: 조심해야지. 여기 돌멩이 바닥이 얼마나 미끄러운데.
4: 뭔 이제 와서 아들 걱정이세요.
7: 수국은 병원에도 못 가잖아.
1: 이제 막 일을 배우는 단계라 상현 씨 아직 서툰 것들이 많습니다.
7: 씻고 가라 해야 되겠니?
4: 엄마 이것도 어떻게 숙련된 노하우가 있어요. 볼 수 있는 건데.
7: 한번 해볼게. 한번 묵어봐서 못 돌겠다.
6: 숙련된 노하우가 한번, 있으신 분이 넘어졌어요?
4: 그렇게 예. 할 말이 없습니다. 뒤처리 어떻게 하는데?
7: 아, 어떻게 하지?
4: 오늘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니까.
7: 그러면 마음대로 못 뛰게 안 되네? 어쩌지?
4: 너 엄마가 한 거니?
7: 네, 네, 내가 했다 소리 하지 마. 엄마 다친 거를 생각 안 하고.
4: 수공은 병원을 못 가잖아.
7: 아, 미안하다. 말을 잘못했어, 엄마가. 엄마? 어쩌지? 아빠 처중이 다른 건데?
4: 엄마 지금 하나 밟고 있거든?
7: 어디? 어쩌지? 어머, 어쩌지? 엄마 몰랐다. 아까부라. 아빠한테 혼나겠다, 이거.
4: 엄마가 한 거다.
7: 응?
4: 엄마가 한 거라고.
7: 근데 엄마?
4: 이제 다 된 거 같은데?
7: 아빠한테 비밀이대.
4: 엄마 이 처참한 모고를 보고 어떻게 비밀을 할 수가 있겠니?
7: 아빠 뭘 하겠다, 어쩌지? 둥둥이 아프다, 그냥아.
4: 응?
7: 둥둥이 아파.
1: 아우. 아무래도 아버지께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요.
7: 안녕! 아들! 아, 어서 와.
8: 아이머니 안녕하세요.
9: 전거 뭐야?
7: 저거 먹어봐.
8: 차가 안 한다.
7: 안 와?
8: 뭐, 뭐, 일꾼인 줄 알고 있으면 인생이라고 잘못 벗어주고 있는 그대로.
7: 문근아, 문근아, 팔 아파. 좀 들고 가자.
8: 아이고. 일로?
7: 일로, 일로 가고. 상영이는 절로 가고. 가까운 길로.
8: 이거 어디로 갈 거예요?
7: 그, 체험장 앞으로.
0: 야, 수국들이 왜 이래?
9: 엄마가
0: 어? 그 조금 거 드실 건데 그렇게 다 엎어가지고 아이고 참나.
7: 허리 아파 죽겠다 지금 이거 너무.
0: 아니 그 무겁지도 않은 거 사람들이 몇 명이 들고 오면서 그걸 엎고 있어.
7: 바퀴가 하나 났어. 말을 안 듣네.
0: 아이고 참. 야 발른다 시원한 거. 하여튼.
7: 어쩌지?
8: 맞네 시원한데.
7: 예?
8: 아 너무 좋아 이거.
7: 어. 비는 게 없다 내가.
0: 아이고.
7: 허리가 참. 아프니까 비는 게 없네. 무거나.
8: 많이 났네.
7: 무거나 이럴 때는 장갑이 있어야 돼.
8: 아유.
7: 갈게. 근데 나는 간다.
0: 어딜 간다 말이고. 여, 어, 물도 주고 해야지.
7: 야, 나 허리 아프고 궁둥이 아파서 나 이런 거
0: 팔아. 아, 알았어, 알았어.
8: 이 그대로 씻나요?
0: 어. 지금 봄이잖아. 이제 따뜻해지니까.
8: 어, 저번 주에는 없었다니까.
0: 그러니까 어제는 하루가 다르게.
8: 어, 많이 나쁜네.
0: 네. 22년 키운 아들입니다. 22년 키운 아들. 에? 어, 지금 문건이가 올해 나이가 몇이고?
8: 16살 때 어, 알았으니까.
0: 18살 때부터 이제 저하고 어, 부모 자식 간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1: 징길씨뿐 아니라 아이들과도 친형제처럼 지냅니다.
0: 저 밑에 목수국 중간에 너무 비좁으니까 그거를 저 중간쯤에다 예쁘게 좀 씌워봐라고 아, 둘이서.
8: 주세요. 네?
0: 아. 아, 뿌리 조심하게 조심하게.
8: 예. 너무 좀 됐나? 아, 들어갔다 자.
0: 자 그래 살 찍기 봐.
8: 우와 물 닦아줘.
0: 자 옆에 더. 더 골라.
1: 아. 어휴 뿌리가 깊게 내려 장정 둘이 함께 했는데도 힘들게 뽑았습니다.
0: 아 설마 그 삽질하는 거 믿지 마라.
8: 돌이 말고 안 빠진다. 아버지 밑에 돌 있는데.
0: 이거 봐라 내가 할게. 아 그래. 내가 아는 삽질이 그대 못해가지고
8: 안 들어가잖아요.
0: 어. 내가 아는 거 틀리잖아.
8: 어, 안 들어가잖아요. 비슷하죠?
1: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파십니다.
8: 절 파보이셨죠?
0: 아니면 너 파는 거하고 천지 차이다.
8: 아니 파지 않고 자꾸 그 뭐 이 똑같구만은.
0: 야 60 넘은 아빠가 이 정도 파면 잘 파지 있나?
8: 위치나 위치 한번 봐보시죠.
0: 어 나와봐.
8: 멀리 똑같고.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8: 됐어?
0: 이게 됐어.
1: 든든한 아들 둘이 함께 도와주니 일이 수월하게 끝났습니다. 고된 일도 아들과 함께면 힘든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돼지고기 바비큐입니다. 공기 좋은 산에 농장이 있으니 이렇게 고기만 구우면 캠핑이 안 부럽습니다. 먼저 그릴에서 초벌을 해 불향을 입혀준 후 팬에 올려 2차로 다시 익힙니다. 그래야 고기가 타지 않고 빨리 익는다고 하네요.
8: 물고기 먹자, 버섯이랑. 버섯이랑 버섯 먹어볼래?
0: 와.
1: 직접 키운 표고버섯을 올려 같이 구우면 오 정말 별미입니다.
8: 고생했습니다 오늘도. 자, 아, 잠깐 한 잔씩 가보자.

0: 자, 봅시다. 자.
1: 아이고, 고맙다.
0: 내일도 건강해. 아.
2: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밤이 깊어갑니다.

0: 다음날 아침 진길 씨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동물들 밥을 챙기는 일입니다.
1: 물도 떨어졌네. 우리 어린이들 왔을 때 관찰도 하고 또 유정란도 생산하면 저희들 체험장에 선생님들한테 쓸 때 그 유정란 계란으로도 빼고 하기 위해서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많이 먹어. 게살을 주러 가야겠다. 밥 먹자. 앉아. 기다려. 앉아. 그렇지. 앉아. 망고. 앉아. 그래. 깊은 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산이기 때문에 야생동물들이 한식 출몰합니다. 그래서 농장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키우고 있죠. 잘 지켜야 돼. 그래. 맛있게 먹어.
0: 일이 있어서 서둘러 농장으로 향합니다.
2: 안녕, 안녕.
1: 어서 오십시오.
2: 네, 좀 아이고, 아우라까지.
1: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오시는 분들은 평소에 운동을 그만큼 안 하셨던 걸 증명하는 겁니다.
2: 있었잖아. 운동 많이 했다.
3: 그렇죠.
4: 나는 안 하는 사람.
1: 자, 조심해서 들어오십시오.
0: 네. 오늘은 아내의 지인들이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1: 자, 채취하는 방법은 이 맹이가 5년생이 이상 되면은 한 뿌리에서 잎이 두 장 내지 세 장이 나옵니다. 한 장만 제일 밑부분을 딱 꺾어서 따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고 한 장은 남겨두시고, 한 장은 남겨두시고 꼭 한 장만 따셔야 됩니다. 열심히 한번 따봅시다.
2: 네.
0: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모두들 열심입니다.

0: 힘드시죠?
1: 네.
0: 아유, 참 고생 많습니다. 허리도 아프시고. 아, 정말 잘 따시네요, 그래도.
2: 지인들과 함께하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3: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4: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아,
5: 내가 제일 잘 나가.
3: 잔소리 하지 말고 많이 따라와.
5: 내가 제일 잘 나가. 어, 예.
2: 금세 수북이 쌓였습니다.

0: 이슬이슬이라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 자 밥 먹으러 갑시다
2: 네 갑시다
3: 체험객들이 수확한 산나물은 장아찌를 담가 집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4: 물 안 빼고 함께 싸웠어요.
3: 그래서 산마늘 장아찌 담그기도 체험 코스입니다.
5: 늦게 와서 있긴 해. 니는 오늘 하퍼 연주해. 우리는 아이고. 즐겁게, 오케이?
6: 됐어.
5: 아우. 까짓거 뭐 하지 뭐.
7: 봅시다. 그렇지.
5: 아이고.

0: 우리 미랑시 합창단 단원들이에요.
1: 아, 전부 다요?
0: 예, 예.
2: 이제 본격적으로 산마늘 장아찌를 담기 시작합니다.
0: 뭐 세 가지밖에 안 넣네.
3: 네 가지.
0: 식초까지
3: 네. 물하고 간장하고 설탕하고 식초하고 장아찌 물을 돌을 요거 필요해가지고 신랑 맞아. 보고 가서 어디 가서 좀 가져오세요 하니까는 돌
0: 예쁘다야
3: 집어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 이걸 깨끗이 소독해가지고 여기 누르세요. 여기 누르세요. 이렇게 누르면은 꼭 잠깁니다. 여기 뚜껑이 맞는가 보자.
0: 약간 젖지 않나?
3: 이쪽 맞지?
2: 체험의 마지막 코스는 식사인데요. 농사지은 버섯과 나물들로 만든 비빔밥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0: 아, 맛있겠죠? 너무 맛있을 거야.
4: 농약이라고는 전혀 쓰지 않는 그런 것들만 재료를 가지고 같이 비벼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거는.
3: 맛있어.
2: 일을 하고 먹으니 더 꿀맛입니다.
3: 맛있다.
2: 체험객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반응이 꽤 좋습니다.
5: 잘 먹을게요. 고생했어요.
6: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3: 수고해.
6: 네.
3: 맛있게 드세요.
2: 그날 오후 아버지가 좀 특별한 걸 준비 중입니다.
7: 양 사방에서 나홀로 갈 수 있어요.
8: 네, 그 저쪽에서 오고 이쪽에서 오래.
7: 네. 이렇게 가서
8: 수평으로.
7: 아니 수평이 아니고 수평으로 할까요?
8: 그걸 수평을 해야지 위에.
2: 굵은 밧줄을 나무에 감아 뭔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뭘 만드는 걸까요?
4: 숲 놀이터를 조성 중인데 우선 여기에 지금 현재 요 자리는 그 그물이죠. 애들이 올라가서

0: 눕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물을 그 해머 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 자, 선생님, 예, 예. 자, 아니, 그럼 왼손을 놓고 이걸 당겨야 돼.
2: 아버지!
3: 그리고 아버지를 도우러 아들 문곤 씨도 합류했습니다.
2: 잡고 있죠.
4: 그물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드릴까요? 뭐 거미줄처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바둑판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0: 뭐 알아서 하십시오 선생님. 내가 안 하나 내 아직 보지도 않는데 뭐
2: 저도 이런 생긴을 한번 해볼 것 같은데요.
4: 어떤 모양이 좋겠습니까?
0: 대단한 걸 못 봤다니까. 어떤 아니, 모양이 그러니까. 괜찮은지.
2: 아니야, 뭘 이게 괜찮다 하죠.
0: 그러니까
2: 뭐 없어요 이거 뭐 해놔.
0: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 봐봐 어떤 모양이 괜찮겠지 다 싶으면 그래 해주면 되지.
2: 그게
3: 문곤 씨가 아버지 곁에서 지원군으로 상황을 정리하려 노력해 보지만 아무래도 아버진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 작업 시간만 무려 6시간이나 걸려 완성됐습니다.
0: 이게 거미줄이다 말이야. 내가 거미가 돼가지고 이래 다니는 거야 애들이.
5: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누구라고?
2: 네 들고 던져줄까?
5: 아니 괜찮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무섭다 무섭다. 아니 무서워.
6: 애기들 묻는 거예요?
5: 너, 너무 위험하다.
6: 아니, 탄성이 있네.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아버님도 신경이 쓰시다.
5: 은진아 매달려.
3: 그물 간격이 넓어 걱정했는데 매달려서도 재미있게 노는 것을 보니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5: 은진아 일어나.
2: 아들아 일로 와봐라 아빠한테. 아까 아버지 안 아픈 적이 있겠다. 육수 아프다.
5: 그러니까 아프다니까. 으이야.
2: 아들아 뽀뽀.
3: 아버지 마음을 풀어드리려 문곤 씨가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덕분에 불편했던 진곤 씨 마음도 사르르 녹았습니다. 오늘은 아내와 함께 이웃 농가에 방문했습니다.
0: 잘 지냈어요.
5: 아이고,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 우리 친누나고 매형인데 이제 직장 생활을 울산에서 화학 회사에 정년 퇴직을 하고 이쪽에 기농 기촌을 하신 지가 지금 몇 년 차죠?
7: 딱히 이제는 한 7년 한 2년은 준비하고.
8: 아, 저는 기촌을 하고 싶었는데 신랑이 퇴직하고 일이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즐거움도 있지만 힘들어요. 농사가 너무 힘들어요.
0: 아이고 얼마나 농사를 잘 짓는가 보자. 바구니도 바뀌네 앉아. 농사 지으면서 이 꽃관리하고 진짜
8: 이게 대단하다.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요.
0: 농사 지으면서 이게
8: 꽃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 이봐봐 이렇지. 이러면 오른 게 뭐 있어. 이것도 이상하지. 나도 이제 뭐 오른 게 아니잖아. 젓갈을 해야 돼. 여기 엄청 일이 많아 이 딸기는. 이렇게 해야 딸기가 커지고 이래 보면 뭐 생긴 거는 무조건 다 따줘야 돼.
3: 온 김에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아 그런데 열매를 따버렸습니다.
9: 형님 이거 따붓다.
8: 어떡해. 아유 일당 다 나갔다 이거 왜.
3: 아유. 누나 화순 씨는 역시 손길이 능숙합니다.
8: 다 섞어줘.
3: 서툴지만 해숙 씨도 부지런히 돕습니다.
9: 형님 딸기 먹어도 돼요 하나? 아 하도 이뻐서 하나 따 먹으려고.
3: 생긴 것만큼 맛도 좋을까요?
9: 혹시 당도가 높네? 잘해?
8: 근데 그만큼 일을 열심히 많이 해야 이렇게 좋은 작업

0: 상품이 나오는 거야.
1: 역시 노력 없는 결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2: 갑시다. 말을 안 하는가?
1: 여성분들이 일하는 동안 남성 두 분은 슬쩍 하우스를 빠져나가시는데요.
2: 야, 아유, 앉아 있어. 아이고, 수고합니다.
3: 맞아, 아빠. 예. 네.
1: 아니, 근데 이렇게 두 분만 쉬셔도 되는 건가요? 살짝 불안해지는데요.
2: 어제 그럼 뭐, 농사만 짓고 어디 뭐 어디 바람도 좀 쉬러 다니고 이라 있어.
4: 여기서 농사 짓는 게 힐링 아이가.
2: 아이고, 참.
5: 앉아 좀 쉬자. 아니, 이 아저씨도 뭐 하는 거야? 일도 안 하고 바로 커피만 마시고 있다니까. 이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4: 여유가 명품을 만드는 거야. 아이고. 뭐 일만 해도 매달리가 뭐 좋은 거 넣는 줄 아나.
5: 그럴 바에 명품 백을 한 개 사 두든지 차라리. 아, 그게 낫지. 얘는 아니야.
4: 기다려봐. 기다려봐. 명품 백이 뭔지 모르지만은 좋은 거 사줄 테니까.
5: 명품 백 약속했어요.
4: 자, 당연하지.
5: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해 복사.
2: 아, 우리
5: 명품백
2: 여기 있다. 정인도 여기 있어.
5: 명품백 나도 하나 사줘 그럼.
2: 아, 당신이 명품인데 뭘 또 명품으로 또 갖다 바르려고 하는데.
5: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2: 아, 당신 자체가 명품이야. 됐어 그냥.
5: 당신 자체가 명품이야. 명품이 명품이지. 이 무슨 명품이야. 명품백이 명품이지. 명품백 사주세요. 명품백.
2: 아이고, 참나. 아이고.
5: 다음에 또 나중에 시간 나면 보자.
2: 맛있게 먹고 또 이래 또 어디가네. 자, 수고하세요.
1: 누나 덕분에 오랜만에 많이 웃고 갑니다. 그날 밤 아내 혜숙 씨는 저녁 중

0: 내가 하는 게 더 맛있어요. 맞지?
1: 예. 저는 잘 구워요, 저는.
0: 대답이 그런데.
2: 돈만 잘 구우시는 거 아니에요?
1: 에?
2: 돈만 잘 하시는 거
1: 아니. 김치찌개, 된장국, 전.
0: 너 다 잘하는 거지, 뭐. 밥도 잘하고.
1: 전 종류는 잘해요. 잘 구워져요.
3: 농사일로 아내가 힘든 것을 잘 알아 할 수 있는 건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노릇노릇 바삭하게 구운 전까지 식탁에 올려놓으니 저녁 밥상이 그야말로 진수성찬입니다.
0: 너 힘들게 일했는데.
1: 아휴. 많이 드세요.
0: 자,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구웠는데 한맛 한봐. 맛있을 거야. 자. 어때?
1: 맛있나?
0: 괜찮아?
1: 응.
0: 맛있는데?
1: 근데 이것도 콩나물도 같이 얹어.
0: 알았어, 알았어.
1: 맛있지?
0: 아, 벌써 장아찌 다 들었어. 맛있어. 한번 먹어봐봐.
3: 상품성이 떨어지는 버섯들은 이렇게 장아찌로 담가 먹습니다.
1: 맛있네.
3: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와 함께 식사를 하는 이때가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입니다.
0: 사위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1: 뭘 하세요. 살 있는 거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
0: 알았어.
4: 나 보여요?
0: 어. 오케이.
1: 아유, 로즈.
0: 레오.
1: 로즈. 로즈야. 에린아 안녕.
0: 에린아 안녕.
1: 가보.
4: 네.
1: 가보 오늘 뭐 했어 하루?
4: 아침에.
1: 아.
4: 저기 테니스 치러 갔어요.
0: 어 테니스?
4: 네네 테니스 지금 그 한국 그 아저씨들이랑.
0: 어.

0: 공사는 끝났어요? 아직도?
1: 아니 끝이 없어. 빨리 너가 끝이 없어. 빨리 가보가 와서 도와줘야지.
0: 아 예.
1: 어 네가 와서 할 일이 꽉 찼어.
0: 놀러 갈게요.
1: 어 그래 빨리 와서 도와줘.
2: 사이. 네. 사랑해.
0: 아 사랑합니다.
2: 네 사랑해. 우리 딸 사랑해. 우리도 이렇게 해봐. 이렇게. 이렇게.
1: 아이고.
2: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사랑해.
1: 자, 바이바이. 어, 잘 지내고. 어, 잘 지내. 어. 바이바이.
2: 바이바이.
1: 아이고.
2: 아이고.

0: 아침부터 진규 씨가 분주합니다. 오늘은 지인들과 산악 자전거 모임 약속이 있습니다. 장갑과 헬멧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합니다. 귀농을 한 후 바빠지면서 그동안 하던 취미들을 전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유일하게 즐기는 취미가 산악자전거입니다. 이번 모임은 진규 씨네 농장 근처의 산을 코스로 잡았습니다.
1: 어이, 다들 오랜만이다. 어? 야, 날씨 좋다. 날씨 좋아.
2: 잘 지냈어요.
3: 고생했습니다. 오늘
1: 오늘부터 앉아 화끈하게 라이딩 한번 합시다.
3: 예, 고맙습니다.
1: MTV 동호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한 번씩 타는데 동절기에는 못 탔는데 오랜만에 이래 모여가지고 오늘 라이딩 즐거운 라이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달 좀 봅시다.
0: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신나게 출발합니다.
1: 어서. 좋다.
0: 산악 자전거는 7년 전부터 꾸준히 타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산바람을 맞으며 달리면 힐링이 됩니다.
1: 대다. 힘들다.
0: 오랜만에 타서 좀 힘들었지만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1: 야, 고생했어요.
4: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3: 보약 한 입 먹었습니다, 오늘. 잘 먹었습니다.
5: 아, 이게 보약이에요?
3: 예, 네, 아, 이게 보약 아닙니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5: 힘들지 않으세요?
3: 이걸 즐겨야죠.
4: 아이고, 진짜. 무슨 도배기 모시다.
3: 네. 네.
0: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문곤 씨와 어머니는 아버지와 회원들이 드실 참을 준비 중입니다. 싱싱한 상추를 듬뿍 넣고 매콤달콤한 비빔국수를 만들었습니다.
6: 맛있는가 봐.
7: 한번 약한데.
6: 조금 약해? 고추장 더 넣을까?
7: 아니다. 맞다. 맵다.
0: 커다란 냉면 그릇에 국수를 넉넉히 담아냅니다.
1: 초고버섯 안에 비닐이가 나오노.
4: 맛있겠다.
3: 냄새다.
0: 열심히 운동한 후에 먹는 식사라 그런지 오늘은 비빔국수가 더 맛있습니다.

0: 술술 넘어가는 국수가락에 피곤함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1: 와, 끝내줍니다. 맛있다.
2: 다음에는 진짜 제대로 된 코스를 띄웁시다. 저 안동까지 우리나 이딩 한번 합시다. 좋은 것도 좀 먹고.
3: 고맙습니다.
4: 기대하겠습니다.
0: 다음 약속을 잡으며 기분 좋게 마무리합니다. 오후엔 누나 화수 씨의 시댁 식구들과 시어머니까지 대식구가 농장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일로 오신 걸까요?
5: 누님, 시어머님께서 오늘 95회 생일이에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여기서 생일 식사를 한번 대접한다고 이렇게 지금 같이 나눠 먹고 있습니다.
2: 염색을 안 해서 그래서 염색을.
6: 그건 안 늙은데 우리 사양
2: 내를 고생만 시켜 신랑 고생을 시켜가지고.
6: 그건 안 늙었어. 우리 사양 양반 많이 늙었어. 내가 마들이 늙은 놈.
0: 부산에서 일부러 농장 구경을 한다고 오신 터라 음식을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요. 농사 지은 표고버섯을 듬뿍 올려 돼지고기와 함께 구웠습니다. 모두들 맛있게 드시니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습니다.
7: 우와, 딸기 한다고 욕하던데 좀 드셔요. 아유, 맛있겠다. 우리 할 줄 알지?

0: 아우 잘한다. 아우 잘한다.
1: 기합하고 있어.
2: 야.
1: 자. 어우 최고.
3: 사돈 어르신의 95번째 생일 잔치가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청년 한 사람이 농장으로 들어옵니다. 누굴까요?
1: 어, 우리 예비 청년 농부. 잘 왔어. 어, 예비 청년 농부 왔는데 어, 큰 일꾼이 왔어.
4: 너무 잘생겨가.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5: 저는 지금 내년에 있을 청년 후계농 준비 중이고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이런 농장들을 한 번씩 다녀보면서 제가 할 거를 좀 미리 정해보고 있습니다.
3: 영호 씨는 얼마 전부터 진규 씨네 농장에 와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5: 근데 이거 따는 기준은 뭐예요?
1: 아, 표고는 제일 상품 가치가 좋은 게 우리 그, 종이컵 있지, 종이컵. 네. 종이컵 안에 들어갈락 말락 할 정도 크기. 아~ 어, 그게 제일 가치, 예쁘고 가치가 있는 거야. 아~ 어, 한번 따봐봐.
5: 딱 이만.
1: 어? 그래, 그래.
5: 딱 요만하네.
1: 어, 그렇지, 그렇지.
3: 표고버섯은 밑부분을 살짝 돌려주면 이렇게 톡 하고 떨어집니다. 올해는 초봄에 비가 많이 와서 예년에 비해 생산량이 적었지만 화학 비료를 일절 주지 않고 건강하게 키워냈더니 맛은 일품입니다.
4: 버섯을 먹어보면 아, 한번 먹어보자. 먹어봐.
5: 오, 향이.
4: 향이 진짜 끝내주지. 이 향이 아침에 먹었잖아. 네. 점심 때까지 계속 이 향이 입에서 맴돌아. 이 향이 얼마나 향이 독한지.
1: 아니,

0: 강이 독하다는 거 표현이 안 맞지. 강하다고 해야지. 그게 맞지. 어? 이 향은 독한 향이 아니야. 정말 강한 거야. 강한 거. 어?
1: 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0: 또 때려. 이거 뭐 맨날 맞다 살겠네 이거.
1: 어? 아이고. 명의밭에 가갖고 뭐 두개 자른다고 잔소리. 저거 무슨 또 일하는데 내가 도와줄 일이가 또 잔소리.
0: 아이고.
1: 여자가 잔소리 많다더니만 남자가 그 잔소리 많네.
0: 야, 아, 참 진짜 저 바른 말을 가르쳐 주면 좀 알아들어야지. 뭘 자꾸 그래. 또 삐진다. 또 삐진다. 이리 와, 이리 와.
1: 아, 누워.
0: 자, 알았어, 알았어. 따따따 가자. 내려와.
2: 자주 티격태격하지만 둘 다 뒤끝이 없어 또 금방 풀립니다. 남아있는 버섯이 얼마 없어서 아무래도 오늘 수확이 거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1: 그래도 날씨치고는 많이 나왔네.
3: 많이 나온 거예요?
0: 네. 나왔지.
1: 많이 나왔지?
0: 이게 뭐 많이 나와. 많이 안 나왔어. 보통 그냥 큰 박스에 한 네 박스, 다섯 박스씩 따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1: 그래, 마지막 치고는 이게.
0: 아, 아니야, 아니야.
1: 아, 산에서 일하니까는 덥던데. 내려갈 때는 옷 입고 내려가야지.
0: 아, 내 먼저 내려갈 테니까 조심해서 걸어와.
2: 아쉽지만 표고 수확은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가을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수확을 끝내고 오랜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치 좋기로 유명한 천왕산으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4: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밑에 쳐다보면 어지럽대. 밑에 보지 마. 저 위로만 쳐다봐.
2: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사일에 매달려 지내다 보니 부부가 함께 이렇게 밖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케이블카도 참 오랜만에 타는 것 같습니다.
0: 어우, 어우 추워. 저 구름 봐봐, 구름. 구름이 막.
1: 구름을 왜 안 깨?
0: 어우 추워. 어우 추워.
2: 큰맘 먹고 나온 나들인데 날씨가 도와주질 않네요. 그래도 함께 걸으니 참 좋습니다.
1: 아우, 다리 아프다.
0: 이걸로 다리 아프다 하면 어떡해. 개불가 타고 와서 다리 아프다 하면 어떡해.
2: 15분 정도를 걸어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좀 춥고 다리도 아프긴 하지만 경치 하나는 정말 최고입니다.
0: 오, 흔들리는 것 같아. 흔들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백호 바위. 백호. 흰 호랑이가 누워있다는 바위 모양이.
2: 그런데 경치 구경하다 말고 거긴 왜 들어가시는 거예요?
1: 나는 추워서 일로 왔어. 추워서.
0: 우산 줘. 우리가 지금 가꾸고 있는 산도 정말 밀양에서 어떤가는, 아니 전국에서 어떤가는 그런 명산으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힐링하고 즐기고 또 신선한 임산물까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산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1: 그래, 해보자.
0: 그래.
1: 화이팅 하시죠.
0: 화이팅. 자, 맨발로 황토를 충분히 느껴보세요. 충분히 느껴보고.
5: 열심히 하고 가세요.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래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3: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4: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5: 아지트니까.
0: 그럼 아지트인데.

0: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점점 더 위험해지는 여름. 1970년대 대비 최근 5년간 폭염의 수와 열대야의 수는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18년 만에 폭염특보를 개편합니다.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새롭게 신설해 더 강화된 폭염 대응체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간 박은영입니다. 지난 6월 5일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국악 주간이 이어졌습니다.

0: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산조의 미래와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국립국악원의 국악주간 기획공연 산조 준비했습니다. 산조는 조선 말기에 만들어진 가야금, 대금, 해금 등의 기악 독주곡으로 각 지역 음악의 특색과 연주자들의 개성이 겹겹이 더해지며 지금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첫날엔 거문고, 해금, 아쟁 등 각 기악 분야의 산조 명인들이 산조 명인전을 선보였고요. 둘째 날에는 산조의 선율을 춤으로 확장한 산조의 몸짓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에서는 동시대 예술가들이 전통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한 오늘의 산조를 만나볼 건데요. 우리 음악의 정수, 산조를 감상하러 국립국악원 우면당으로 함께 가보시죠.
1: 국악주간, 전통과 현대가 산조로 하나 되다. 새로운 해석을 입고 또다시 거듭 태어나는 산조. 새로운 울림으로 산조의 내일을 열다. 지난 6월 5일 제2회 국악의 날을 기념해 5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국악주간. 전국이 국악선율로 물들었는데요. 국악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애쓰는 대표기관 국립국악원에서도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2: 산조 공연은 국악의 날을 맞아서 저희가 우리나라 전통 그 기악 독주곡인 산조를 집중 조명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총 3일의 공연으로 펼쳐졌는데요. 첫 번째 날에는 산조 명인들을 모셔서 산조 본연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준비했고, 두 번째 날에는 산조의 음악을 바탕으로 재해석한 춤을 볼 수 있는 산조의 몸짓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산조의 또 다른 모습, 현대적으로 재창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오늘의 산조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1: 지난 6월 11일에 열린 세 번째 무대, 오늘의 산조. 전통의 산조를 오늘의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재창작한 산조 가락이 울려 퍼졌습니다.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를 12현 가야금과 47현 하프의 선율로 재해석한 1247팀. 작품 흩어진 기억들은 독창성과 실험정신으로 탄생한 산조의 본질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곡입니다.

0: 스케이터헤드 모먼츠 그 흩어진 기억들은요, 성금 연료 가야금 산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구성하고 작곡된 작품이에요. 산조의 본질과 정서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산조를 새로운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1: 현악기의 전통 연주법을 기반으로 한국 음악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현악 트리오, 트리거. 서로 다른 잔상으로 남은 전통 산조의 선율을 각자의 기억과 감각으로 재구성해 연주합니다.
2: 산조라는 음악은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온 음악인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잔상이라는 곡은 산조의 가장 특징적인 장단의 변화를 저희는 사용하였고,
3: 빠른 장단에서 느린 장단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관계를 탐구해 왔는데요. 이웃이 되어주세요는 어린 시절 안부와 끼니를 함께 나누던 이웃과의 정을 전통 산조선율로 풀어냈습니다. 1장에서는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작은 용기를 표현했습니다.

2장에서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관계를 그려냈는데요. 월드뮤직 그룹 블랙스트링으로 전 세계에 국악을 알린 검은고 연주자 허윤정의 우도, 검은. 호남 우도 풍물가락 중 오체질굿, 풍류굿 등을 더한 곡으로 국악인이자 줄타기 예인 남창동의 장구장단에 맞춰 검은고를 타악기처럼 연주하며 우도 풍물의 역동성을 담아냈습니다.

0: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통 국악을 현대의 음악으로 창작하는 작곡가이자 아쟁 연주자 배우영은 산조와 민요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지역의 음계와 정서를 담은 검은 산조를 선보였습니다. 변화와 불확실성 안에서도 다시 질서를 찾아가는 일상, 우리의 시간을 새로운 산조로 표현했는데요.
1: 그 검은 산조라는 이 곡은 나심 탈레브라는 작가가 있는데 확률과 통계에 좀 능통한 그런 저자예요. 불확실성에 대한 그 개념을 담은 책인데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전통곡을 아주 큰 변동성의 무언가가 이렇게 탁 들이닥쳤을 때 그런 방식의 어떤 느낌을 담아냈습니다. 곡은 이제 우조와 경토리 그리고 수심과 토리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느린 육자배기 토리의 남도 음악과 그리고 메나리 토리로 이어집니다.

0: 마지막 공연은 그 다 같이 합주가 이루어지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공연은 그 하프 공연이 그 오른손과 왼손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또 그런 하프가 우리나라 국악기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그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1: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특색이 있었고 지루하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악이 이런 젊은이들로 인해서 많이 발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 전통 산조가락 위에 오늘날의 풍경과 감각을 덧입힌 오늘의 산조 무대처럼 산조를 비롯한 국악의 새로운 내일이 활짝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3: 네, 우리 음악의 대표적인 독주 양식인 산조의 전통과 확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무대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전통 산조로 표현한 가야금 연주자 박경소의 이웃이 되어주세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어린 시절 이웃들과 끼니를 나누고 안부를 주고받던 따뜻한 풍경을 산조 선율에 담았다고 합니다. 산조라는 전통의 숨결 위에 새로운 에너지와 감각을 덧입혀 살아있는 오늘의 산조를 써내려간 이번 무대처럼

0: 산조를 비롯한 우리 음악의 가능성이 앞으로 더 넓게 또 새롭게 펼쳐지길 바라봅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요. 우리 전통 구세는 풍어를 기원하는 굿, 마을에 안녕을 비는 굿,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저승으로 인도하는 굿까지 다양한 종류의 굿이 있는데요. 우리 민족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온 굿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전남 진도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국립남도국악원의 2026 굿음악축제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굿은 조금 특별한 사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혼인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부부로 맺어주는 굿, 바로 저승혼사굿인데요. 올해 굿음악축제에는 진도, 동해안, 제주 등 세 지역의 보존회가 참가해 지역마다 이어져온 저승혼사굿을 한자리에서 펼쳤습니다. 제2회 국악의 날을 기념해 열린 저승혼사굿, 외로운 영혼을 위한 축제 만나러 전남 진도로 함께 떠나보시죠.
1: 무대에서 부활하는 전통굿, 국립남도국악원 2026 굿음악축제. 외로운 넋을 위해 저승에서 맺은 홀예, 저승혼사굿. 죽음을 넘어 산자들의 슬픔을 달래주는 전통굿의 세계로. 국립남도국악원에선 매년 굿음악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도 6월 4일부터 3일간 2026 굿음악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저승혼사굿인데요. 이 굿은 혼인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남녀의 영혼을 저승에서 부부로 맺어주는 의식입니다.
2: 이 굿음악 축제는 정말 우리 전통적으로 즐겼던 그런 공동체의 축제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을 한 축제입니다. 많이 보지 못하는 굿, 그리고 과거에는 많이 행해졌지만 지금은 좀 잊혀져 버린 굿을 우리 국가기관으로서 그런 옛날 문화를 복원하는 것이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저승혼사굿인데, 이런 이제 문화들을 뭔가 자꾸 좀 찾아보고 이걸 또 현대인들에게 우리의 그런 옛 문화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리는 그런 좀 취지에서 저승혼사굿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 진도, 동해안, 제주가 한자리에서 선보인 저승혼사굿. 이번 축제는 전승이 거의 끊기다시피 한 저승혼사굿을 무대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3: 옛날에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이 결혼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통과 의례로 여겨졌고, 어떻게 보면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공동체 문화에서 완성을 하지 못하고 떠난 개인을 위해서 같이 혼례를 치러주면서 이 사람을 저승에서 편히 안식에 들게 한다라는 배경을 가지고 생겨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1: 축제의 첫날인 6월 4일, 진도 시킨굿 보존회의 저승혼사굿이 축제의 문을 열었습니다.

0: 승유.
1: 홀예복을 입은 신랑 신부 인형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례상 앞에서 맞절을 하며 인연을 맺는데요. 진도의 구성진 식임새와 꺾는 소리가 망자와 남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이튿날인 5일에는 동해안 별신꽃 보전에 망자 홀예꽃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승 혼사꽃도 어엿한 결혼식이죠. 화려한 지화로 구청을 장식하고 잔치 분위기를 만드는데요.
2: 조금 뒤로 물러서서
1: 그리고 한

일상의 남녀 영혼을 인형의 몸에 담아 정성껏 맺어줍니다. 꽹가리, 장구, 징, 태평소의 강렬한 울림이 가족을 잃은 슬픈 마음을 달래줍니다.

0: 살고 왕생은 절부터 가.
1: 모두 씻김과 천도라는 공통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원한을 품고 돌아가셨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한을 풀어주고 저승에서 안식을 취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씻김과, 그리고 또 천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난다고, 돌아가신다고 해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인 저승으로 넘어간다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생이 끝이 아니라 다음 생도 있다, 약간 이런 인식에서 시작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2: 축제의 마지막 날에는 제주 큰굿 보전회의 제주 혼삿굿이 열렸습니다. 거친 바다와 척박한 환경에 맞서온 제주에는 다양한 굿이 있는데요. 산자와 죽은 자를 이어주는 일을 신방이라고 부릅니다. 신방이 들고 있는 눈물수건은 망자의 한에 공감하고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신랑 신부의 넋은 이제 이승을 떠돌지 않고 저승으로 편안히 건너가게 됩니다.

0: 혼사꽃은 뭐 제주나 육지나 똑같은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그 자식을 잃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늘 달 애기 하늘 달래주는 거는 혼사밖에 없다. 그 부모님네 그 하늘 달래기 위해서 이제 그 영혼 결혼식을 해서 이제 양쪽 집안 사돈 대비를 해서 이제 그 결혼식을 올려서 저승들이 보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곳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서 그래도 이제 이 진도에서 국립국악원에서 이 행사를 한다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모든 분들이 봐서 이제는 이런 곳도 또 있었구나. 비록 잠깐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뿌듯합니다.
1: 구두막 축제에는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됐는데요. 싱잉볼 명상체험, 사주, 타로, 인생 네컷 등 다양한 체험뿐 아니라 진도 특산물 시식코너와 먹거리 장터도 운영해 축제의 흥을 더했습니다.
2: 제가 처음 봤는데요. 아주 감도 있게 잘 봤고.
3: 네, 뜻깊은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죽은 젊은 남녀 영혼들을 위해서 한다는 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좋은 풍습이라고 생각해요.
4: The movement also the movement from the for all of the people in the ritual and also the music instrument is very different that I cannot describe also because yeah never heard about the sound like that before. It's very it's very amazing.
5: 전통적인 결혼관에서는 이 결혼이라는 것이 말의 축제였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면서 결혼이라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슬픔을 위로를 하고 공동체가 다 같이 위로를 하면서도 화합을 다져나가는 이러한 절차였기 때문에 그렇게 널리 열린 마음으로 우리 굿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망자가 저승에서라도 행복하기를 바라며 산자들의 슬픔을 달래주는 저승 혼사꽃. 앞으로도 우리 전통꽃이 삶을 위한 노래이자 치유의 의식으로 남아 전승되길 바랍니다.
6: 네, 조금은 생소하고 낯선 저승혼사꽃 어떻게 보셨나요? 저승혼사꽃은 전승이 거의 끊긴 영혼 결혼식을 무대화한 건데요. 사랑하는 가족이 저승에서라도 행복하길 바라는 우리 조상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굿은 전

0: 전통 음악과 무용, 문학, 그리고 연극적 요소까지 집약된 우리 민족의 종합예술이자 삶과 죽음을 함께 보듬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공동체의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이죠. 국립남도국악원은 앞으로도 굿 음악의 전통을 이어가며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계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가수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김범수의 보고 싶다,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쿨의 해변의 여인, 애상, 운명. 아마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곡들일 텐데요. 데뷔 33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듀서 겸 작곡가인 윤일상 씨가 작곡한 노래들입니다. 요즘 윤일상 작곡가가 국악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밴드 어느 일상으로 활동하는 윤일상 작곡가를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예. 네, 반갑습니다.
0: 아니 제가 너무너무 팬인데 이렇게 네. 뵙게 되네요.
1: 네, 네.
0: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작곡가 윤일상입니다. 작곡가 겸 프로듀서 겸 그리고 네. 또 음악감독 겸 무대 연출하고 있는 네, 공연 연출하고 있는 네. 윤일상입니다.
0: 아니 사실 많은 분들이 윤일상 이 세 글자를 들으며 네.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곡 제조
1: 에이
0: 진, 왜 A라니요?
1: 제조기는 기계죠.
0: 아, 기계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조까지밖에 못
1: 제조인간.
0: 제조인간. 아니, 근데 그 히트곡을 지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1: 네네네.
0: 사실 아까 앞서 소개하지 못했던 곡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여름, 쿨, 겨울은 DJ DOC 아니면 터보.
1: 뭐 겨울 이야기,
0: 겨울 이야기, 예, 미녀와 야수, 뭐. 영톡스 클럽 정, 네네. 타인, 에즈원 노래 뭐 진짜 네. 뭐 말해 뭐예요. 뭐.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곡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시고
1: 밀리언 첫 밀리언 셀러가 제가 22살 때인가
0: 그 곡이
1: 그게 이제 DJ DOC의 오케이 오케이 겨울 이야기 리멤버 이게 다
0: 그 제가 딱 중학교 때 노래
1: 음반을 풀어서 하면서 예. 예. 범수 뭐 하루 같은 경우는 빌보드 우리나라 최초로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0: 많은
1: 나타나도
0: 내 눈앞에 나 이거 진짜
1: 자 다시 한번
0: 저는 진짜 여기 있는 노래들을요 눈 감고 부르라 그래도 지금 여기서 다 부를 수
1: 해보세요.
0: 아 근데 노래를 너무
1: 오디션 한번 봅시다.
0: 아 너무 못해가지고
1: 에이니스 한번
0: 너무 못해가지고
1: 시작
0: 그댄 모르죠
1: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0: 아 진짜 저는 다시 태어나면은 진짜 다시 태어나면은 가수가 제 꿈이거든요.
1: 네. 네. 아니 근데 용불용설이라고 많이 부르세요.
0: 그런 거죠?
1: 그럼요.
0: 근데 그래도 저 네. 노래 하나 있어요.
1: 뭐?
0: 제 KBS 있을 때.
1: 아 그래요?
0: 예.
1: 싱글 내셨어요?
0: 싱글이라기엔 좀 그렇고 네. 제가 라디오 DJ 할 때 네. 약간 세미트롯 음반을
1: 아 진짜로요?
0: 음원을 냈었죠.
1: 음원을?
0: 예예예. 예. 여의도 엘레지라고
1: 들어봐야죠.
0: 아, 아닙니다. 절대
1: 뭘 아니에요. 자꾸 여기 아니 많습니다만. 자 박수.
0: 아니 근데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지금 진행을 지금
1: 아니 음주 박수 하시면 자 박수
0: 방송이 끝난 아침 문자를 두근두근 확인해 주마요. 제가 이거 부르고 있는지 아,
1: 야,
0: 알겠습니다.
1: 그렇구나.
0: 네네. 아니 KBS 불후의 명곡 네네. 작곡가 특집 출연하셨잖아요.
1: 세 번째로.
0: 네. 여기서 네. 뮤지컬 배우 민우혁 씨가 부르는데 네. 너무 그 무대부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1: 네, 살다 보면.
0: 살다 보면.
1: 했었죠.
0: 어린 송화와 어른 송화가 같이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
1: 네.
0: 그 정말 가슴에 막 울리는 가사가 정말 절절하잖아요.
1: 아 그렇죠. 음악이 좋다고 해주십시오.
0: 아, 예. 예. 이 노래를 또 작곡하신 네. 주인공이시기도
1: 뭐
0: 합니다.
1: 조광아 당시 작가님 좋은 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곡이 나올 수 있었고 그 곡이 나올 수 있었고 네. 무엇보다 이제 그 곡은 그 곡의 뮤즈가 돼준 거는 지연이에요. 차지연 씨.
0: 네, 아, 차지연 씨도 이 노래 불렀었잖아요.
1: 차지연 씨가 최초에 이제 차지연, 그 다음에 이자람 씨가 그 초기 최초의 송화였죠.
0: 그렇죠.
1: 네, 지금도
0: 예. 이번에도
1: 송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맨 처음 서편제 뮤지컬 서편제를 만들었을 때 소리의 뮤즈는 이자람이 되졌고 그래서 그 지금 심청가
0: 네.
1: 마지막에 나올 때 배경으로.

0: 깔리는 그 음악을 실제로 자람 씨가 심청가를 갖다가 한그 소리를 들으면서 영감 받아서 거의 임프로바이즈 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형식의 곡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경우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좀 더 풍부하게 감성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가
1: 네.
0: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매칭이 확실히 되는 거죠.
1: 아니 사실 문어행 공감을 윤일상 작곡가님을 꼭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0: 오프닝 제가 들었는데 네. 일상에 일상이 빛나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1: 아, 일상의 문화가 되는
0: 그렇죠.
1: 네네네.
0: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1: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뮤지컬 서편제 서범석 배우 이 봄소리 배우가 나오셨었는데 그때 서범석 배우님께서
0: 오리지널 유봉.
1: 네, 네. 작곡가님 말씀을 해주시면서 막 윤일상 작곡가님이 이 노래를 만드느라 밤새 울고 퉁퉁 부은 눈으로 다음날 그 음악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0: 그럼요,
1: 그래서 너무 놀랐었거든요. 네. 아, 굉장히 물론 이 노래를 만들다 보면 여기에 너무
0: 퉁퉁 부은 게 울은 것도 있겠지만 라면을 먹어가지고.
1: 아, 제가 네. 그때 여쭤봤던 질문이 기억이 나는 게 아, 작곡가 분들께서 작곡을 하시면서도 울기도 하나요? 뭐 그런 질문을 드렸었어요.
0: 특히 서편제 그 원망이라는 곡을 만들 때는
1: 네.
0: 그때가 이제 신혼 시절이었는데 밥 먹다가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송화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송화 곡을 쓸 때는 송화의 감정이입을 하고 동호 곡을 쓸 때는 동호의 감정이입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0: 너무 송화에 이제 심취가 돼가지고 그 와이프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기 되게 힘들었죠. 그래서 용기 주는 얘기도 하고
1: 네.
0: 예, 조금만 더 힘내주면 안 될까? 전 곡이 오빠 곡인 뮤지컬이 탄생하는데 오. 조금만
1: 뮤지컬 작업을 그때 처음 하신 거예요? 그럼?
0: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지금
1: 아, 현재까지 정말요?
0: 또 하고 싶긴 합니다만은
1: 더 재밌어요? 매력이 무엇일까요?
0: 아, 좋은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영원하잖아요 제가 죽고 나서도.
1: 예. 그건 뭐 대중가요 말해 뭐예요.
0: 예, 뭐 대중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또 이제 무대로 계속 존재하는 거니까.
1: 네.
0: 거기에 이제 주연 배우는 계속 바뀌더라도 작품은 뭐 팬텀 오브 디 오페라. 그러면 계속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도 있고.
1: 네.
0: 우리 서편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네.
1: 아니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킨 또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경연 네. 프로그램에서 심사도 여러
0: 봤었죠.
1: 번 맡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4월에는 또. 네. 춘향국악대전에서 특별심사위원을 네, 맡으셨습니다.
0: 네.
1: 춘향국악대전 지난 4월 네. 판소리 동편제 본향인 남원에서 매년 5월에 열리기도
0: 맞습니다.
1: 하고 이제 4월부터 네, 해가지고 네. 열리는데 네. 어떻게 여기 심사위원까지 맡게 되신
0: 뭐,
1: 거예요?
0: 전주도 가끔 내려가고 네. 국악 관련돼서 심사를 가끔 하는데 이제 또 취지가 퓨전 말하자면 이제 서양음악과 그리고 또 우리 소리를 갖다가 접목하는 또 취지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뭐 진짜 단거리만 내려갔는데
1: 네.
0: 그분들이랑 또 예전에 또 제가 강연 이런 것 때문에 또 인연이 있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내려갔는데 솔직히 기대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조금 만나지 않아야 될 장르들끼리 만나는 경우가 우리 국악에는 좀 제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0: 뭐냐면 이 장르도 어려워.
1: 네.
0: 우리 국악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근데 어려운 것과 어려운 것이 만나서 좋은 시너지를 갖다가 예술적으로 이제 발현하면 좋은데 어렵기만 해.
1: 난해하고.
0: 그러면은 우리 국악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1: 그렇죠.
0: 대중한테.
1: 길을 잃고.
0: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안타까워서 반신만이 하고 내려갔는데 너무 빛나는 부족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1: 아, 그러세요?
0: 네네.
1: 아, 어머.
0: 네. 더 씬이었나? 그 우승한 팀이.
1: 네.
0: 그 팀은 제가 인스타 팔로우도 해가면서 지금 그들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여태까지 작곡하신 음악들만 해도 너무나 많고 그게 다 메가 히트곡들이기 때문에 그냥 왜 저희 그 모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돈 많고 놀았으면 좋겠다. 일을 굳이 안 하시고 음악을 더 이상 안 하셔도 충분히 괜찮으실 것 같은데 지금 작곡이나 프로듀서에 그냥 머무르지 않고 2019년부터 뉴 에이지 팝그룹 어느 일상을 결성해서 네. 또 네.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하고 계세요.
0: 네. 네.
1: 그래서 거길 보니까 바이올린, 첼로, 생황도 들어가 있어요.
0: 생황 들어가죠.
1: 어떤
0: 사실은 생황 때문에 그 밴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0: 때문에요?
1: 네. 생활 악기 연주하는 김소엽이라는 친구의 연주를 딱 봤는데, 네. 아, 이 친구랑 너무 밴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드럼이 다 갖춰져 있고 이런 그룹 말고, 피아노가 피아노, 그리고 생황,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 첼로. 보통 이제 녹음할 때 콰르텟 네. 연주를 많이 하는데, 생황이 사실은 세컨 바이올린과 비올라 역할을 해요. 아. 음역대가 화성악기이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줘가지고, 그럼 이 멤버만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보컬 하나만 들어오면은 충분히 밴드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네. 사실 건반이 드럼 역할도 하죠.
0: 아. 네. 생황의 매력, 그럼 딱 듣자마자, 오, 이 소리 너무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던 거예요?
1: 아, 굉장히 독특한 악기고, 이 악기를 알리고 싶다, 많이.
0: 아. 아,
1: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싶고, 네. 우리 소리가 이렇게 좋은 소리가 있고, 그리고 또 목적이 뭐냐면, 국악기지만 그 국악기를 너무 도드라지게
0: 맞아요.
1: 이제 부각을 시켜서, 아, 국악그룹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0: 아.
1: 아주 절묘하게 잘 녹아들게. 그게 목적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국악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0: 네.
1: 뭐, 댄스 음악 할 때도 북소리를 갖다 이렇게 쳐가지고, 기존, 예를 들면 808이나 909 드럼에 섞어가지고, 이제 레이어드라고 하는데, 섞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르잖아요. 누가 알아요?
0: 그쵸.
1: 하지만 저는 알잖아요.
0: 아, 이걸 섞어서.
1: 그래서 저는 국악과 접목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0: 아.
1: 항상. 예를 들면, 그러셨군요. 뭐, 꽹과리, 뭐, 얼마 전에 했던 중간계란 영화도 거의 꽹과리라든지 징, 뭐, 또 소리북, 모든북 이런 거 갖다 다 제가 직접 쳐가지고 녹음을 다 한 거거든요.
0: 오.
1: 그걸 대중들은 자세히 듣지 않고는
0: 그렇죠.
1: 국악 전문가들은 아예 모르죠. 하지만 네.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우리 국악은 그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계속 들려드리고 좋은 소리. 예를 들면 예전에 그 터보.
0: 네.
1: 러브 이즈라는
0: 곡.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1: 곡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락 키드예요. 그 락에 대한 어떤 그 락 기타의 디토션 기타에 대한 약간 좀 저항 뭐 약간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0: 아,
1: 대중들한테. 그래서 네. 아예 댄스에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0: 땅땅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전주.
1: 예. 그리고 또 백킹 기타로 디토션 기타도 들어가고.
0: 아.
1: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자꾸 들려드리다 보면 이것도 좋구나. 편견이 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스며들게, 예,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0: 제 다음 질문 딱 그거였거든요. 요즘 진짜 광화문에서 BTS 네. 아리랑이 울려 퍼지기도 했었고, 전 세계에서 막 떼창을 부르고 막 이러고, 뭐 사물놀이, 요즘 탈춤, 우리 전통에 대한, 국악에 대한 관심이 세계에서 높아지는 상황에 네. 어떻게 더 나아가면 좋은 방향일까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1: 제약을 하지 않고 많이 뻗어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0: 네.
1: 국악이라는 장르가
0: 네.
1: 더 확장성 있게 나가야 되는 건 맞지만은 기본을 무시하고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0: 아.
1: 기본을 하는 분들은 더 많이 하고
0: 네.
1: 그리고 그 기본을 하는 분들 예를 들면 뭐 경기 민요라든지 민요를 하신 분들도 있고 정가를 하신 분들도 있고
0: 네.
1: 또 연희 하신 분들 중에 재능 있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그분들이 뭐 이런 표현 써서 좀 그렇지만은 가장 잘 되는 게 교수예요. 교수라는 직업이 뭐 전혀 표현이 너무
0: 그럼요.
1: 고귀한 직업이지만
0: 네.
1: 그냥 그 자체의 예술가로서 쭉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사회가 같이 만들어 드리려면 국악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0: 네.
1: 그러려면 좀 너무 이 접목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 이렇게 댄스 아니면 트로트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보다는
0: 네.
1: 새로운 음악. 저는 그게 진정한 케이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0: 오, 새로운 네. 음악.
1: 새로 예를 들면 이제 뭐 아프로 비트나 아니면 또 뭐 아마피아노 이런 그 아프리카 음악들이 전 세계를 트렌드하게 지배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0: 아, 그래요?
1: 그럼요. 예. 네, 클럽에 그런 음악들이 지금 가장 트렌드한 음악으로 불려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악이 왜 그렇게 안 들리라는 법이 없습니까?
0: 아.
1: 발상을 좀 바꾸는 거죠. 근데 그 음악들이 그냥 아주 그냥 말초 신경으로 자극적인 게 아니에요. 깊이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거든요.
0: 네. 네.
1: 예를 들면 우리 국악 밴드 중에 뭐 잔피네 같은 그런,
0: 네.
1: 그런 너무 좋잖아요.
0: 너무 좋죠.
1: 네, 그런 분들이
0: 제 동창이에요.
1: 아 진짜로요?
0: 네.
1: 좀 완전 팬이에요 정말.
0: 아. 네.
1: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다양하게 우리 국악을 갖다가 섭취할 수 있게끔
0: 네.
1: 많이 좀. 얼마 전에 이제 춘향
0: 국악대전
1: 국악대전에서
0: 네.

0: 어떤 그런 분들, 젊은 음악가들이 마음껏 좀 이렇게 펼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조금 자리를 기득권에서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1: 네.
0: 예.
1: 아니, 저는 앞서 말씀해주신 그 정말 일상에 저희도 문화가
0: 네, 그렇죠.
1: 스며드는 것처럼, 더해지는 것처럼, 국악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0: 그게
1: 스며들면서,
0: 중요합니다.
1: 네, 이렇게 많은
0: 자,
1: 분들이 더
0: 그렇지.
1: 즐길
0: 일상
1: 수
0: 안에서
1: 있으면.
0: 계속 국악이 들리고, 또 어렸을 때 저는 상세를 했었거든요.
1: 아, 그래서 국악계에 관심이 많고 잘 아시는
0: 근데
1: 거군요.
0: 그때는 그게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저희 때.
1: 그래요?
0: 예, 저희 때는. 막내동생 나라서 모를 수도 있는데.
1: 저희는 뭐 소고 정도 배우고.
0: 그거 배웠잖아요. 근데
1: 배웠죠,
0: 요즘
1: 배웠죠.
0: 친구들은.
1: 단소 부르고.
0: 네네.
1: 네.
0: 요즘 친구들은 그런 거 조차도 안 해요.
1: 아, 맞아, 요즘 거의
0: 예,
1: 없는 것 같더라고요.
0: 거의 뭐, 이제,
1: 서양 악기만.
0: 서양 악기
1: 네,
0: 위주로만.
1: 오케스트라 밴드 들어가려고 막
0: 네네.
1: 하고.
0: 그래서, 예전보다는 국악 악기 혹은 국악에 대한 어떤 교육이 너무 적어졌다.
1: 맞아요.
0: 그래서 조금 많아졌으면
1: 네.
0: 좋겠어요. 많이 들려지고, 예.
1: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목표도 뭔가 있으실 것 같아요.
0: 많습니다. 예,
1: 많아요?
0: 굉장히 많고, 또 국악 관련된 프로젝트 중한 십몇 년짜리 프로젝트가 있어요.
1: 뭘까요? 들어봐도 돼요.
0: 그거는 이제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1: 천천히 또 오실 건가요, 그럼?
0: 불러주시면 또 오죠.
1: 아,
0: 근데
1: 정말요?
0: 그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되게 되면, 예, 어쩔 수 없이 국악인이랑 또 같이, 김유리 씨라는,
1: 네.
0: 예, 소리 하시는 명창이죠.
1: 네.
0: 예, 그분이랑 또좀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아까 잠깐 박경수
1: 네.
0: 가끔 저랑 친한 동생이거든요.
1: 아,
0: 예.
1: 국악인들과 굉장히 또 뭔가 커넥션이.
0: 경소가 또 소개를 많이 시켜줘가지고 좋은 또 국악인들이랑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션입니다. 예, 아까 산조 얘기하면서 잠깐 나오더라고요.
1: 네네네네네. 야, 앞으로 그럼 또 어떤 행보를 보여주실지도 너무 기대가
0: 예,
1: 됩니다.
0: 곧또 어느 일상
1: 네.
0: 신곡이 또 굉장히 좋네요. 또 공교롭게.
1: 아, 너무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게 잘
0: 네.
1: 맞았습니다. 예.
0: 그리고 또 제가 또 연출하는 공연도 페스티벌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예.
1: 거의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음악 작업하시고 그러시겠어요.
0: 뭐,
1: 일상이.
0: 그, 음악을 하지 않는 시간이 거의 없죠. 계속 이제 그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1: 음악이 일상인 눈일상.
0: 그렇죠.
1: 예, 일상의
0: 예.
1: 문화를 더한 문화인
0: 그렇죠.
1: 뭔가 접점이 많습니다.
0: 띵동댕.
1: 저는 진짜 약간 40대 이제
0: 네.
1: 중반이 되고 애기 엄마가 되다 보니까 그냥
0: 아,
1: 주어진
0: 저는 그렇게
1: 거나,
0: 안 보이세요.
1: 감사합니다. 예.
0: 네.
1: 근데 주어진 거나 열심히 하자. 이제 와서 무슨 꿈이나 계획을 갖는 건 굉장히 사치스럽다 생각을
0: 아, 그렇지 않아요.
1: 했는데.
0: 꿈이라는 건요. 꿈 얘기
1: 네.
0: 잠깐 하면, 저 어릴 일상의 곡 중에, Girls to Women이라는 곡이 있어요.
1: 네.
0: 소녀들에서 여성들로 변해가는 이
1: 네.
0: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 가사를 보면 이제, 그 곡을 쓰게 된 이유가, 그 꿈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만져주거나 쳐다보지 않으면, 이 친구는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1: 네.
0: 근데, 꿈을 내가 터치했을 때, 비로소 이 친구 외롭지 않을 거고, 나도 외롭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와이프가 어렸을 때부터 발레를 하는 게 굉장히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꿈만 꾸고 있어? 지금 시작해. 그래서 그날로 바로 동네
1: 발레학원에서.
0: 발레학원에서, 조그만 발레학원에서 해서 지금 십몇 년이 됐습니다.
1: 무대도 서고 하겠네요.
0: 발표도 하고. 누군가한테 아주 작은 가르침도 줄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됐죠, 지금.
1: 와, 알겠습니다.
0: 그런
1: 그럼.
0: 노래가 어느 일상의 걸스 뛰는 노래인데, 거기 처음 가사가 너의 꿈은 발레리나.
1: 아내를 위한 음악이었어요.
0: 그걸 시작을 합니다. 아, 꿈을 아내를 위한 건 아니었지만, 아내가 영감을 준 또, 예, 꿈에 관한, 예, 그런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그거
0: 예.
1: 들어보고 꿈을 가지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저는 가수의 꿈을 다시 한번 키우도록
0: 그것도 좋죠.
1: 하겠습니다.
0: 그리고
1: 그럼 3,000곡 중에 하나 저 주실 수 있어요?
0: 그건 안 되죠.
1: 안 돼요?
0: 예.
1: 아니, 돈을 드리는.
0: 돈으로 저를 살 수는 없어요.
1: 알겠습니다. 예.
0: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이, 노래도 좋고,
1: 네.
0: 각자 악기를 꼭 해보시라.
1: 악기도
0: 예.
1: 너무 좋죠.
0: 많은 분들이 아마 기타 한번 연습했는데, 그냥 지금 시작하세요.
1: 네.
0: 지금 뭐 10만원짜리라도 하나 사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꿈을 외롭게 하지 마시라. 예.
1: 진짜 악기를 연습하고 그걸 배워나가면서 느끼는 건 운동도 마찬가지고, 이게 단시간에 확 점프할 수가 없는.

0: 거잖아요.
1: 절대 안 되죠.
2: 정말 한 걸음
1: 내가 노력한 만큼
0: 그러니까요.
1: 딱 한 만큼만 주는 게 악기예요.
0: 네.
1: 그런 건 없어요.
0: 네.
1: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이 악기는 우리 같은 직업은 연주라는 직업은 매일 실패하는 직업이거든요.
0: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1: 매일 실패를 하지 않으면 늘질 않아요. 그 어제도 기타 치다가 손이 너무 아픈데 이 아픔이 없으면은 또 성장이 안 됩니다. 악기 안에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0: 네.
1: 그 하나를 정복해 나가고 물론 정복이라는 단어는 좀 쓰기 힘들겠지만 하나를 갖다가 또 마스터해 나가고 또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삶에 굉장히 큰 또 행복이 올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그래서 꼭 악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정말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1: 끝났어요 벌써?
0: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국악 프로젝트 시작하면 그때 꼭 또 다시 한번 네, 보시도록
1: 하겠습니다. 한 12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0: 오,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0: 무슨 말씀하세요. 예, 대중가요부터 OST, 팝 등 장르를 넘나드는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듀서이자 작곡가 윤일상. 앞으로도 전통을 잇는 국악에도 또 꾸준히 네.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1: 그럼요.
0: 같고요.
1: 네.
0: 다양한 음악으로 우리 국악의 대중성도 높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작곡가 윤일상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 아까 그거 한 부르면서
0: 안녕.
3: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다가오는 하반기를 알차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이맘때 놓쳐선 안 되는 특별한 우리 음악 축제가 있죠. 국립극장 대표 여름 축제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일 막을 올립니다. 올해로 벌써 17회를 맞은 여우락 페스티벌은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를 접목해 경계를 허무는 창의적인 무대를 선보여 왔습니다. 이번 여우락 페스티벌 예술 감독은 슈퍼스타로 잘 알려진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이, 음악 감독은 국립창극단 출신 소리꾼 유태평양이 맡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여우락에서는 개 폐막작을 포함해 총 12개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강산에 선우정아, 안예은, 립제이 등 대중 아티스트와 소리꾼 김수인, 그리고 양금 연주자 윤은화가 이끄는 동양 고주파 등 전통을 기반으로 한 아티스트들이 신명나는 협업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은 7월 3일부터 25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과 하늘극장에서 열리니까요.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실험적인 무대들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이 노래 들어볼래?
1: 온관은 생신잔치 칼대로 갈아오고 주도체비 좀비 열제 공방을 불러서 진단도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2: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3: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2: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2: 맞아요.

0: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1: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2: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3: 아지트니까.
2: 아, 그럼 아지트인데.

0: 오늘 동아시아 지구 시민촌에서 온라인 공연을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좋은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집에서 방송용 마이크를 쓰는 거 그거랑 기재를 좀 가져왔어요.
1: 그냥 사랑에 빠졌어요. 리듬이나 뭐 악기는 다 좋아하게 됐고
2: 한국 호흡은 조금 더 흥 있는 것 같아요.
3: 흥만 아니라 저 다른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는 거 너무 네. 중요하게 생각해서
2: Does the blue one have to be very obvious? Is this one okay or should I put it more?
4: No, it's fine.
5: We will join an online festival and the theme is peace and sustainability. So many musicians from different Asian countries will all perform on a live stream.
6: 2014년부터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만의 사무놀이 팀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3: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4: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5: 아지트니까.
0: 아, 그럼 아지트인데.
6: 이럴 땐 어디에?
7: 유아 학비 지원, 어르신 맞춤 돌봄,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100번의 고민보다 한 번에 110. 110만 기억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8: 다행이와 함께 불법 점용 시설 신고.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면 계곡 불법 시설들이 물의 흐름을 막아서 위험해요. 자신의 사유지라도 허가 없는 시설은 불법이에요. 만약 해당 시설을 발견했다면 바로 안전신문고로 알려주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가서 확인한 후 철거를 진행해요. 물의 흐름을 막는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 이용하지 말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0: 사람의 소리가 60년의 세월을 흘러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보다 깊고 큰 울림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박보문의 소리연 60 도반 공연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요, 선생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 위에서 소리꾼의 길을 걷고 있는 제자 박예리입니다.
1: 네, 그리고 저는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지금 작곡가의 길을 걷고 있는 또 한 명의 사회자 황호준입니다. 오늘 이 무대는 한 거장의 업적을 기리는 자리를 넘어서 그가 평생에 걸쳐 맺어온 소중한 인연, 즉 도반들과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함께 열어갈 길을 이야기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0: 네, 정말 60년 전이죠. 1965년 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 박보문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피리의 명인 지영희 선생님과 운명적인 사제 인연을 맺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선생님의 그 피리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학하신 지 3년 만에 이 대한민국 민속예술단의 일원으로 1968년에는 멕시코 올림픽에, 그리고 1972년에는 삿포로 동계올림픽과 미넨 하계올림픽까지 다녀오셨다고 해요. 세계를 무대로 우리 소리를 일찍이 널리 알려오셨는데요.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시자마자 모교에서 피리 조교 역할도 맡으실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으셨다고 합니다.
1: 이 세월이 그만큼 흘러가면서 지금은 이제 피리 명인이 된 그가 스승 지영희 선생님께 배운 신화의 가락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깊이를 더한 박보문류 피리산조를 창작하여 스승의 위대한 계보를 잇게 됩니다. 한 사람의 예술원으로 탄생한 이 산조는 이제 전국적으로 200여 명의 회원이 함께하는 박보문류 피리산조 보존회라는 네. 이름의 커다란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0: 자, 그러면 박보문 소리연 60주년 도반, 그 서막을 여는 첫 무대 박보문류 피리산조 청해볼까 합니다. 그 무대 큰 박수로 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럼 오늘 이 귀한 잔치의 주인공이신 바로 우리의 스승이기도 한 박보문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선생님의 도반이시잖아요.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바쁘신 일정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귀한 걸음 해주시고 자리 함께 해주셔서 오늘 제 제자 도반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선생님께서 특별히 이번 공연의 제목을 도반으로 정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도반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2: 네, 사실 불교계 용어인데 참 좋은 용어예요. 제가 좋아합니다. 우리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리 씨하고 나하고 호준 씨하고 나하고 같은 관계, 도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0: 선생님께서는 그 다니셨던 아까 그 피리 얘기를 하면서 다니셨던 모교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 학교가 선생님 다니실 때는 한국 국악예술고등학교.
2: 네, 국악을 몰랐어요. 양평서 나팔 불다가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거문고가 가야금 망거진 건 줄 알아서 줄이 모자라서.
1: 네, 줄 수가 달라서요. 네,
2: 그때 같이 나는 그 현악실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예, 늦게까지 연습을 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 중에 네. 한 분이 예, 지금 문화재이신 김용재 선생님.
1: 아, 그러면은 선생님 1965년 학교 다니실 때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예. 김용재 선생님 모셔서 또 이야기를 좋아요. 나눠보면 좋겠네요.
2: 그리고 또 최태현 선생이 있었는데 네. 좀 몸이 아파서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와서 내가 속이 상한데 네. 김용재 선생님 나오셔서 김용재 선생님 잠깐 모셔서 그럴까요? 얘기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선생님 큰 박수로 김용재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김영재입니다.
1: 선생님께서 특별한 인연으로 최경만 선생님을 박범우 선생님께 소개를 해주셨다고요.
3: 아, 맞습니다. 지영희 선생님께서 시립국악관현악단을 막 하실 때인데 학생 지도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학생 지도가 어려운데 우리 박범우 교수께서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오셨는데 아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으려면 어려울 것 같아서 필이 제일 잘 부는 선배 최경만 선생님이 화양동에 살았는데 거기를 필이고 설을 하나 가지고 큰먼 데를 버스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배워오고 밤 늦게까지 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옆에서 해금을 또 늦게까지 하고 그래서 네. 둘이서 누가 더 오래 하나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1: 얼마나 오랫동안 내기를 하신 거예요?
3: 밤을 샜어요. 밤을
2: 같이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나는 문화재가 안 됐는데 선생님은 문화재가 됐어요.
3: 아유, 감사합니다. 네.
1: 그리고 그 인연이 또 중앙대학교로 이어지잖아요.
0: 그렇죠.
2: 제가 맞습니다. 28년 근무를 했는데요. 예, 그런데 예, 국악대학을 예,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설립된 대학이었어요. 그때 이제 음악극과를 만들어서 박예리 선생이 탄생을 했고 그때 김성녀 선생을 교수로 모셔서
1: 맞습니다. 예. 또 특별한 인연이 있지 네, 않습니까?
2: 예, 예, 예, 그렇습니다.
1: 바로 북한에서 최초로 평양 조선 국립교향악단의 네. 남한 지휘자로
2: 그렇습니다.
1: 네, 방문을 하셨잖아요.
2: 네, 98년도 윤희상 통일음악제에 가서 남한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평양 교향악단입니다. 국악관현악단이라.
1: 아, 그렇죠.
2: 교향악단을 지휘했었죠.
1: 네. 네
2: 그때 이제 그 돈돌라리가 그 저희 음악이 들렸는데 너무 그 민요가 좋아서 작곡해가지고 중앙대학교 학생들 연주하라고 준 곡을 지금도 연주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2: 예, 예.
1: 그때 영감을 받으셔서 만드신 곡 돈돌라리를 먼저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금 합주곡 중앙대학교의 박혜리나 교수님 그리고 중앙대 가야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예. 선생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네. 네 이어지는 무대 큰 박수로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정말 중앙대학교는 선생님의 수많은 인연과 또 결실이 맺어진 곳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맞습니다.
0: 선생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에 그치시지 않고 졸업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늘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바로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가 국악관현악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국악관현악단이죠.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인연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1: 네, 그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창단 초기에 당시에 그 중앙국악관현악단에서 지휘자여셨고 지금은 이제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신 박상진 선생님 모셔보아서 우리 당시에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0: 네, 그럴까요? 네. 여러분, 박상진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중앙국악관현악단은 대중 속으로 찾아간다, 국악의 생활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활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중앙국악관현악단을 만들면서 선생님의 철학은 국악의 대중화, 생활화였습니다. 이제 구호 그 자체가 국악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었죠. 창단 이후에 1회, 2회, 3회 연주회를 하면서 관객의 여러 같은 호응은 물론이지만은 언론에서도 아주 대서특필했습니다. 이제 공연할 때마다 공연장은 꽉 찼습니다. 그때에 서울대학교 이재석 교수님이 제 옆에서 공연을 보시고 나서 아니 어떻게 국악으로 저런 음악을 만들지? 그리고 저 연주하는 단원들 내가 저 실력들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단원들의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이 관현악단을 어떻게 만드느냐 음악을 창조하느냐에 따라서 지휘자의 역량이 그만큼 컸었다 하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0: 네. 박상지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는 동안 그 예전의 중앙국악관현악단을 다시금 보는 듯 했습니다. 귀한 말씀해 주신 우리 박상지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 속으로 찾아가는 그 음악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명곡 바로 신모듬이라는 곡이 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모듬에 대해서는 뭐 너무들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그런 곡인데 오늘 또 그 오리지널 멤버분들이 오셔서 또 연주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신모듬에 대한 얘기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는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그럼 누구를 모셔야 될까요?
1: 김덕수 선생님 모셔야죠.
0: 네, 여러분 큰 박수로 김덕수 명인을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선생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김덕수입니다.
0: 이 사물놀이협주곡 신모듬이 탄생한 게 1986년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때 기억나시죠 선생님?
3: 당연하죠. KBS 국악관현악단이 창단이 되면서 86 아시안게임 기념 축하곡으로 신모듬을 의촉받으신 거죠.
1: 아, 네.
3: 박보문 선생님이.
1: 아.
3: 그래서 탄생된 겁니다.
1: 아, 그 연주를 탁 초연을 올리셨을 때의 어떤 느낌이랄까 이런 게 어떠셨어요? 신모듬.
3: 승리감일까요?
1: 아.
3: 그 협주곡을 통해서 우리의 장단의 풍요로움. 네. 그때까지는 진양에서 네. 뭐 휘모리 정도까지. 근데 네. 이제 뭐 무속에서 좋은 장단.
1: 네.
3: 그리고 풍물, 농악가락이죠. 그런 것들로 쓰여진 게 신모듬이에요.
1: 네.
3: 그래서 신모듬 1, 2, 3가 있잖아요.
1: 네, 네.
3: 신모듬, 신내림, 신맞이.
1: 네, 맞습니다. 네.
0: 그 중에 오늘 신모듬을 만나볼 수 있는
3: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 또 연주를 네. 위해서 또 우리 선생님 보내드리고
3: 자, 그러면 열심히 연주하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선생님.
1: 네.
0: 김덕수 명인께서 이끄시는 김덕수패 사물놀이 협연으로 사물놀이를 위한 관현악 신모듬 중에 가장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곡이죠. 2악장과 3악장 준비했습니다. 그 무대 큰 박수로 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시대를 뛰어넘어 여전히 심장을 뛰게 하는 명곡 신모듬이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중앙국악관현악단과 함께 국악의 생활화를 꿈꾸면서 대중 속으로 뛰어드셨잖아요. 이제 박범문 선생님의 음악 세계는요, 국내 무대를 넘어서 세계로 넓게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바로 다음 이야기가 한국을 넘어 아시아로, 그리고 마침내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창단으로 그 여정이 이어지게 되죠.
0: 네, 그 여정을 함께 해주신 지금 현재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상임지휘자로 계시는 김재영 선생님 모시고 우리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여러분 김재영 지휘자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박범문 선생님의 세계와 비전을 이제 논하려면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1993년에 오케스트라 아시아가 창단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한중일 3국의 연주자들이 모인 세계 최초의 민족악단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창단 과정이 한편의 첩보 영화 같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2: 당시에는 중국과 국교가 맺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91년도에 박범문 선생님께서 상인으로 중국 최고의 악단이죠, 중앙민족악단이라고 하는 그 악단의 대표자를 만나게 됩니다. 류웬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이자 지휘자인데, 그분을 만나서 오케스트라 아시아에 대한 설명과 뜻을 함께 하자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참 기적적으로 그 다음 해에 국교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93년도에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악단이 모여서 하나의 악단을 이룬, 정말 대단한 역사를 이룬 그런 쾌거를 이루셨습니다.
0: 네, 아니 그 세 나라의 연주자들이 각각의 세 나라의 민요를 함께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2: 일본과 중국은 두 박자 계통의 리듬이 많아요. 특히 일본은 땅따당 따딩 따당 따 이런 리듬이 있다면, 중국은 짜자단 짠짠 짜자단 짠짠 이런 리듬이 있는데,
1: 한국은 세 박자가 많잖아요.
2: 한국은 세 박자 리듬이 많거든요. 예. 특히 정 기적 정 저러러러러 궁 기적 궁, 이 국거리가 굉장히 쉽게 느껴질 법도 한데, 중국 연주자들한테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호흡이 어려우니까 연주가 참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박범문 선생님께서 연주자들을 다 데리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가서 소주를 탁 먹여놓고 네. 모리화 노래를 다 부르게 하고 네. 사쿠라 노래를 부르게 하고 나중에 뱃노래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냥 뭐 그 다음 날 만났어요.
0: 네.
2: 저절로 연주가 잘 되더라고요.
0: 정말요?
1: 와, 모두가 와. 함께 그 나라의 노래를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더해졌네요.
2: 그러니까 음악은 뭐 머리로 이해가 아니라 마음이 통하면 저절로 된다라는 그러한 네. 경험을 했습니다.
1: 와. 이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성공, 그리고 이어지는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통한 이 국제적 명성이 바로 1995년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창단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때 박범문 선생님께서 초대 단장을 맡아주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크지요.
2: 사실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은 좀 늦었습니다.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이 대학

0: 대한민국에서는 최초였는데 그때가 1965년이었고 국립국악관현악단은 1995년이니까 무려 30년 늦게 탄생된 악단인데 어찌됐든 그러한 성과로 박범은 선생님을 초대 예술감독 겸 단장으로 네. 모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한 사람의 꿈이 어떤 분들과 함께하는지 그 도반들과의 그 한 걸음 한 걸음 개척해 나간 그 역사의 흐름과 함께 네. 그 거대한 물결을 이루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그럼 지금부터 박범은 선생님의 아시아를 향한 이야기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역사가 담긴 두 곡을 이어서 감상하실 텐데요.
1: 네, 먼저 3국의 연주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시아의 화합을 노래했던 그날의 감동을 오늘 무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무대 큰 박수로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선생님의 음악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국악관현악이라는 장르가 어떻게 아시아를 품었는지까지 돌아봤죠. 그 지평을 더욱 넓혀서 무용, 연극, 그리고 종교음악에 이르기까지 장르와 경계를 넘어선 선생님의 총체적인 예술세계를, 그리고 그 도반들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무용계의 거장 국수호 선생님, 그리고 마당놀이의 살아있는 역사 김성녀 선생님, 그리고 박보문 선생님, 이 세 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0: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서 오세요.
2: 박보문 선생하고는 박보문 선생 소리 피리 소리가 60년이면 저도 춤이 60년 돼서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그 박보문 선생이 국립무용단 첫, 그러니까 73년도 국립무용단이 국립극장에 들어가면서 남산 국립극장에 뛰면서 별의 전설이라는 작품을 겨누어 준 여행입니다. 그게 됐는데, 그때 박보문 선생이 약관의 나이에 그 작곡을 대표적으로 하게 됐고, 저는 주인공으로 출연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저한테 송범 선생이 기회를 줬을 때, 또 박보문 선생이 그 대지의 춤 같은 대지의 춤이 아까 연주했던 신모둠의 모태가 돼서 1시간 40분짜리를 작곡한 작품이고요. 또 88 올림픽 때 하얀 초상이 박보문 선생 작곡이고, 그때 또 유명한 아재 아재 바라 아재 곡이 그 무용극에서 탄생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음악에 제가 춤추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전속 작곡. 네. 전속 작곡.
1: 그 사회 승무라는 작품이 1973년에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때 국소 선생님께서 주연을 맡으셨고 아까 선생님께서 대기실에서 나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 제가 이 불교와 인연이 벌써 네. 그때부터였는데요. 첫 작품이 사회 승무예요. 근데 제목이 좀 안 좋아. 죽음의 승무다. 그런데 네. 그때 이제 저 비구 승우로 스님 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춤과 음악과 지금 40여 년간을 이렇게 함께 마당놀이도 이제 얘기가 되겠지만 네. 이렇게 인연을 맺어온 도반입니다.
3: 그 마당놀이 하면 또 우리 김성녀 선생님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 마당놀이 그 초기 단계에서 그 막 처음 만들어질 시절 그 시절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좀 네. 해주시죠.
4: 마당놀이가 처음 만들어지는 시기가 80년대 초인데 그때는 굉장히 한국적인 그 문화운동이 벌어져서 사물놀이가 탄생됐고 또 우리 국수호 선생님의 디디무용단 또 박범 선생님의 중앙관현악단 그리고 극단 미추가 손진책 씨에서 만들어지고 그때 이제 새로 우리가 가장 한국적인 음악극을 만들자 해서 우리가 기획한 게 마당놀이였어요. 그때니까 박 선생님하고 인연이 80년대 초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우리 배우들이 그때 연극 배우들이 소리를 했으니까 마당놀이 3, 40년의 노래를 하면서 박 선생님한테 조금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박 선생의 전속 가수처럼 찬불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악 찬불가 운동을 하면서 제가 국악 선율을 잘 이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찬불가를 부르면서 근 몇십 년, 40년 가까이 도반으로서 중앙대에서 학생들을 같이 가르치고 지금 이제 동국대까지 와서 같은 길을 한 40년째 가고 있습니다.
3: 평택 시립국악관현악단이 이제 창단되면서 거기 예술 감독을 맡아달라는 수락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아 이것도 안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건 덜컥 맡으셨어요.
2: 평택 시립관현악단이 이제 2년밖에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지방자치제에서 자치단체에서 이런 예술 이 단체를 만든다는 겁니다. 정장선 시장님께서 나하고 약속을 하기를 어렵지만 내가 만들 테니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해서 아 제가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자청했어요. 그래서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아주 명성이 높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그리고 선생님께서 평택을 찾으신 의미도 남다르시다고 들었어요.
2: 그 의미는 딴 게 없어요. 우리 평택이 원래 국악의 본산입니다. 그리고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지영이 선생님의 고향이시고 거기서 지 선생님이 음악 활동을 하시다가 예술학교를 오셔서 저하고 인연이 제가 인연이 맺어서 사제가 됐잖아요. 제자가 그 선생님한테 배운 평택의 신화의 가락으로 아까 맨 처음에 연주했던 피리산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작곡한 곡에 그때 평택에서 선생님께서 연구하셔가지고 연주했던 곡들을 주제로 많은 작곡을 했어요. 사물놀이 신모듬도 그렇고 모든 곡들이 그래서 평택은 우리 선생님의 고향이지만 저 고향과 마찬가지입니다. 제 음악의 고향입니다.
1: 네. 그래서 선생님은 회향의 의미를 담아서 또 평택을 찾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세 분 모셔서 또 한나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잠시밖에 이야기를 못 나눠서
4: 아니 60년 도반이 됐으니까 한 80까지 네. 네. 80년 도반으로 다 같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김성녀 선생님께서 예전에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박범우 선생님께서 나를 믿고 늘 무대를 맡겨주시는 것처럼 나도 늘 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야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여러 도반들의 신뢰가 이렇게 멋진 무대를 또 그 여정을 이어가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3: 네, 이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직접 확인할 텐데요.
1: 이이화, 홍승희님 그리고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학생들이 함께 꾸미는 무대입니다. 찬불가 날마다 좋은 날 그리고 3세 인연을 이어서 감상해 보시고요.
3: 네, 그 다음으로 40년 국민의 히로애락과 함께했던 마당놀이의 추억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소리꾼 김준수님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박예리 동국대학교 교수님과 그리고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마당놀이 춘향전 중 춘향아씨 나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너무 좋아하죠. 사랑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휘는 박천지 동국대학교 교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0: 네. 상주아리랑 그리고 세야세야 그리고 청춘가 이렇게 세 개의 민요를 가지고 세 명의 제자들이 작곡을 한 대표곡들을 이렇게 선생님께 헌정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되게 가슴 벅찬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60주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무대는요, 박범문 선생님의 음악 인생, 그 가장 깊은 뿌리와 시작을 함께한 아주 특별한 도반과 준비하고 계신 무대죠.
0: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피리가 손에 익지 않아 힘들어하던 후배 박범문에게 자신의 피리를 선뜻 내어주고 버스비도 없던 그를 위해 대가 없이 가르침을 주었던 선배, 바로 오늘의 박범문 명인을 잇게 한 그 선배 최경만 선생님이십니다.
1: 맞습니다. 단순한 선후배를 넘어서 이제는 평생에 걸쳐서 서로의 예술을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탁월한 도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최경만 선생님, 박범훈 선생님 두 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0: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1: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2: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3: 아지트니까.
2: 아, 그럼 아지트인데.
4: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이것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불빛, 한 나라의 유산이 아닌 인류 전체의 유산으로 빛나도록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에서 세계가 함께합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첫 무대는 신민요 무대로 함께 했는데요, 듣는 순간 어깨가 들썩들썩 정말 흥얼흥얼하게 되는 네. 그런 우리 소리, 바로 민요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민요는 예로부터 정말 뭐 놀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일할 때조차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그런 음악이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인지 더 정겹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에서 흥으로 있는 민요 열전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맑고 구성진 목소리로 무대를 가득 채워줄 국악 영재들, 과연 어떤 흥과 멋으로 오늘 무대를 꾸며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1: 네, 다음 무대도 또 한국의 신민요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새 친구가 전해준 흥겨운 신민요 잘 들었습니다. 신민요가 1920년대, 30년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민요인데요. 전통 민요의 정서에 맞춰서 당시에 대중음악의 감각이 더해지면서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사랑받았다고 하네요. 자, 잘 어우러진 무대 잘 봤습니다. 어떻게 모인 팀인가요?
1: 네, 저희는 2년 전에 김미성 선생님과 김유리 선생님의 판소리 합숙으로 남원에서 만났었는데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있어서 친한 정도를 1부터 10까지 생각하면 7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번 무대를 준비하면서 완벽한 10이 된 것 같습니다.
2: 10점 됐어요 이제.
1: 네.
2: 민요가 우정까지도 더 끈끈하게 만들어줬네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신민요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1: 신민요의 매력은 일반 전통 민요는 한자가 많은데 신민요는 그보다 가사가 더 쉬워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대중들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또 민요를 좋아하고 잘하는 거 말고도 세 친구의 공통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뭔가요?
3: 저희가 다 같이 입시 준비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3: 채영이는 이제 중학교 입시, 그리고 보빈 언니는 고등학교 입시,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입시와 대학교 입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0: 두 개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3: 네, 일단 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네. 대학교가 좀 더 큰 고민이라고 전 생각을 해서 두 개 다 고민.
2: 미리 또 고민하는 것까지 합해서. 근데 사실 이제 다 수험생인 거예요, 어떻게 말하자면. 근데 입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그런 거 제때제때 잘 풀어줘야 되는데 혹시

0: 요 서도 민요는요 네.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온 민요로 특유의 끌목 창법이 특징입니다. 요 끌목 창법은요 끌목. 소리를 위로 이렇게 툭툭 치듯이 떨어주면서 부르는 창법이에요.
1: 그래요.
0: 이렇게 이를테면 네. 할까 요
1: 약간 약올른데. 놀리는 거 아닌가?
0: 아니 아니 그 정도로
1: 그렇게 떨어요?
0: 깔까 이렇게 리듬감 있게 툭툭 아~ 이렇게 음으로 위를 치는 느낌.
1: 네, 잘하시네요.
0: 그래야 또 박자가 더 살거든요.
1: 네네.
0: 특히 조금 전 무대에서 보셨던 것처럼 서도민요 특유의 콧소리까지 더해지면 더 구성지고 애잔한 느낌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끌목 창법이 매력적인 서도민요까지 만나봤는데요. 이번에 또 어떤 매력의 민요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동부민요는 강원도 그리고 경상도 그리고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그런 민요인데 네. 특히 시원하고 구성진 가락이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다빈 친구가 생각하는 이 동부민요의 매력은 뭘까요?
1: 동부민요는 꾸미지 않아도 소리가 깊게 전해지고 감정이 잘 전달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2: 말하는 것도 담담하게
0: 그렇죠.
2: 얘기를 하네요. 네. 그 속에서 또 진심이 느껴지고 근데 이 동부민요가 유난히 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장소가 있을 것 같아요.
1: 저는 강원도 삼척이라고 생각합니다.
0: 삼척? 네. 동해안
2: 삼척에서 이 동부민요를 불러봤어요?
1: 네.
2: 어땠어요?
1: 외할머니 댁이 삼척에 계셔서 삼척에서 노래를 불러봤었는데 네. 삼척의 탁 트인 바다와 제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정말 좋았어요.
2: 와, 진짜 멋있겠다. 같았겠다.
0: 바다에서 막 그 방파제 파도가 쫙쏙 칠 때 정말 매력적일 것 같은데. 근데 다빈 친구가 올해 중3이잖아요. 16살.
1: 네.
0: 근데 혹시 막 중2를 지났으니까 그 유명하다는 중2병 없었습니까?
1: 저도 중2병에 왔었던 것 같은데요.
2: 네. 있어요. 네.
1: 중2병에 와서 부모님한테 말을 크게 상처가 되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말을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뭐 어떤 거를 좀 저희도 좀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 딸 3학년이거든요.
2: 초등학교
0: 3학년. 중2가 되면은 이제 어떤 그 상처를 받나요?
1: 잘 모르겠는데 혼자 있고 싶어지고
0: 혼자 진짜?
1: 네 그런 거
2: 방문을 막 걸어 잠그고
1: 네
2: 문을 쾅 닫고
1: 문을 쾅 닫아본 적 없어요.
2: 오 착하다.
0: 문을 쾅 닫아 발로 찬 적은 있죠?
1: 없어요.
0: 없어요?
1: 네
0: 있을 것 같은데
2: 다빈 친구가 보니까 중2병도 그렇게 크게 지나가지 않고 굉장히 지나가면서 오히려 철이 들었다 그래야 되나 굉장히 좀 성숙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맞아요.
2: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춘기 때는 감정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럴 때는 마음을 좀 어떻게 다스려요?
1: 제가 좋아하는 래퍼 권오선이라는 래퍼가 있는데 그 권오선이라는 래퍼가 집중시키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이 감정이 잘 추스러지게 됐어요.
0: 권오선이라는 래퍼가
2: 래퍼.
0: 쇼미에 나오는
1: 네.
0: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매력 있어요. 그 친구가 그러면은 그렇게 영향을 받았으면 랩도 좀 따라 해봤을 것 같은데
1: 네.
0: 살짝만 느낌만 보여줄 수 있어요?
2: 와.
0: 네. 스웩 약간 보여줄 수 있어요?
1: 네.
0: 한번 보여주세요. 네.
1: 권오선이라는 래퍼, 권오선이라는 래퍼의 유 잠깐.
0: 유.
2: 유.
0: 예, 유 잠깐.
1: 네. 터치. 우주 비 마 보이. 우주 비 마 러브. 걸 아이 마.

0: 비슷하게 같은데.
1: 아, 노래는 잘 들었는데 랩은 언제?
0: 건너선이랑 랩.
1: 노래가 아 래퍼의 노래 네. 랩을 한다는 건 아니고
2: 더
1: 아,
2: 자신 있는 그래. 부분을 한 거죠.
1: 노래야 워낙 잘하니까 랩도 혹시 잘하나 해서. 네. 그래 아주 그래, 좋네요.
2: 그래요. 네, 뭐 워낙에 민요로 다져진 발성이라 그런지 가사도 예, 예. 콕콕 귀에 박히고 아마 랩도 잘할 것 같아요.
1: 네. 네, 다음에 기대해 볼게요. 네. 참 민요도 잘하고 랩도 잘하는 우리 장르를 넘나드는 다빈 친구 앞으로도 좋은 에너지를 팍팍 전하는 그런 소리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자, 무대가 갈수록 민요의 흥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다음 무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3: 청춘! 청춘 홍아를! 이 노래 들어볼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민요를 너무 사랑하는 국립국악중학교 윤지은입니다. 이...

어때요? 아주 시원하죠? 밝고 경쾌한 매력이 마치 저 윤지은 같아요. 경기 민요를 부르다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 있거나 구름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 무대에서 이 느낌을 멋지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제 소리로 함께 구름 위를 걸어보시겠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쁘게 봐주세요.

0: 네, 경기 민요는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해진 민요인데요. 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던 곳의 어떤 민요여서 그런지 몰라도 맑고 세련된 그런 소리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1: 네, 밝고 화사한 선율 속에서도 또 삶의 희노애락이 녹아 있어서 그런지 들을수록 더 정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자, 오늘 흥으로 있는 민요 열전 특집답게 민요가 가진 다양한 색깔과 매력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흥겨운 가락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남도민요의 진하고 깊은 소리를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자, 어떻게 모인 친구들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 저희는 원진주 소리단이라는 팀인데요. 네. 우리 전통 판소리와 민요를 많은 분들께 친숙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팀입니다.
2: 아유, 또박또박 잘 대답하네요. 오늘 뭐 제대로 실력 발휘한 것 같은데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남도민요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3: 남도민요는 소리가 굵고 떨림이 강해서 아주 우렁찬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음을 툭 떨어뜨리거나 확 끌어올리는 그런 매력이 정말 멋져요.
0: 그러네요. 예, 오늘 무대를 보면서 남도민요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팀인데 연습 분위기도 좋을 것 같은데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예요?
3: 윤하윤 선배님이요. 윤하윤 선배님이 낮은 발성 연습을 할 때 공포영화 첫기 인형 같았거든요.
2: 어머.
3: 그때 이후로 종종 흉내를 내주시는데 정말 재밌고 웃겨요.
0: 그럼 누구죠?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지금 되게 둥글둥글 순하게 생겼는데.
0: 지금 시작했어요. 시작했어. 척키가 이렇게 하잖아요. 무섭네.
2: 귀엽다.
0: 무서운데. 예예.
2: 팀 분위기를 막 그야말로 확 살려주는 친구가. 아윤 친구인가 봐요. 그죠?
0: 예.
2: 그리고 또 혹시 공연 들어가기 전에 다 함께 외치는 특별한 구호 같은 게 있을까요?
4: 네, 저희만의 구호가 있어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가 되자는 구호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0: 네, 보여주세요.
4: 우리 소리는 좋은 것이네! 영창이 되는 예!
0: 야, 이렇게 정말 한 몸처럼 잘 맞네요.
2: 다부지다.
0: 예, 이렇게 힘차고 밝은 팀이니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1: 저희가 작년에 3.1절을 기념하는 거리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0: 예.
1: 그때 저희가 다 같이 독립운동가가 되어서 만세를 외쳤어요.
0: 그래요.
1: 그런데 시민분들이 같이 만세를 외쳐주시고 또 합창도 같이 해주셨는데요.
0: 네.
1: 그때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런 게 국뽕이 차오르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2: 진짜 그야말로 우리 소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멋진 친구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습니다.
2: 앞으로도 쭉쭉 성장해서 우리나라를 빛내는 명창이 돼주세요.
0: 네, 흥으로 있는 민요 열전으로 함께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우리 민요가 가진 흥과 멋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가득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밝고 흥겨운 가락 속에서도 웃음과 위로 그리고 우리 정서가 함께 담겨있다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역시 민요는 오래 들어도 참 따뜻하고 정겨운 음악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무대마다 자신만의 목소리로 민요의 매력을 전해준 우리 친구들 덕분에 오늘도 풍성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같이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 원진주 소리단이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한 곡 더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부유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경제청조사가
2: 당신의 사업을 업!
1: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 교육 확대로
3: 혁신기 업!
2: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4: 자영 업!
1: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2: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청조사

0: 단독 콘서트 나중에
1: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럼요.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0: 맞아요.
2: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3: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1: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4: 아지트니까.
1: 그럼 아지트인데.

안녕하세요. 국악 한마당 고민정입니다. 최근 음반 시장에선 LP가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지요. 음질이 깨끗하진 않지만 정겨운 느낌을 주는 LP판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월이 빠르게 흘러갈수록 옛 시절에 대한 그리움도 함께 커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국악 한마당에선 추억이 떠오르는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하는 무대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은관 선생의 무대부터 만나보시죠.

전난사 일득사다 월득사다 감북사다 축북사다 패배이다 불어나오니 니령이다 거역하면 니분부라 안가가소. 이때에 패배 흐득흐득 느껴 울며 하는 말이 오만이 오만이 난 가요 난 가요 두 마디 흐득흐득 하더니 패배의 아래 몸뚱아리가 그냥 팍 해져요. 패배의 오만이 아버지 너머도 기가 막혀서 야 패배가 패배가 패배가 패배가 내 딸 패배가 네가 죽만 죽었구나. 죽을려면 같이 죽지 이미 애를 냉겨놓고 혼자 간다는 말이오. 한난진도 무심하고 귀신도 야속하지 애동 딸 내 딸 배배 무정하게 받아가던 불쌍하고 가렸구나. 네 애비 네 애비도 어서 빨리 데려가거라. 배배가 배배가 배배가 배배가 네가 정말 죽었구나. 배배가 배배가 아무리 울어본들 세상 떠난 배뱅이 살 길 없죠. 죽은 배배 열두 맥이 콩콩 묶어서 상부대체 올려놓고 33명 역군들은 어깨 위다 넌지 싣고 북망산천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산저 제발을 눈에다 대고 고방지방이 나오면서 이야 내가 말들어라 누워만드 아

가려하고도 가려하고 가려하고도 불쌍하구나. 이제 가면을 언제 와요? 이제 가면을 언제 와요? 고대산집 평지가 되고 대강수가 말라지고 먼지가 날 적에 돌아오면 태양풍 아래 그린 달기가 다른 목을 길게 빼고 깊게 울 적에 도라를 올라 불쌍하고도 가련하구나. 나나나나 저거리 넘창강으로 불쌍한 대대의 황천대 가서 묻어놓고 북망산대 묻어놓고 대대의 오만이 아버지는 대대의 죽은 넋을 듣겠다고 각도 무당 불러 굳었는데 제일 먼저 표얀돈 무당이 한마디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이 무당이 무척

대동답합 우리나라. 다무당은 까부는 무당이었다. 요렇게 왔다 저렇게 갈지 돈긴당도 왜 왔든 온다고 하기도 점식하고 간다고 하기도 부끄러워서 아하에 다염불이라. 요렇게 까불다가구만 이 무당은 쫓겨나가세요. 이때 말씀이야 마탐저 표양 건달녀석인 부잣집 아들로 재산 기생노름에 재산 다 털어먹은 엉터리 건달이에요. 소리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이런 건달이 대배 죽은 내력을 다 알아가지고서 대백리 집이 찾아가서 엉터리 굿 한 번 해볼 판인데 대배가 말씀이야 예장 받아놓고 시집 갈라고 예장 받아놓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그 예장 받아준 비단 옷감이 무척 많아요. 이렇게 많죠. 다리도 다 월광 다 하가도 다 일광 다 길주명 그 호롱주 냉기세 불삼동주 흑궁 다 일목궁 다 만수성산 물무당 세갈공문과로다 여자자주 진자주 해주자주 남자주 오경목당 뭐 민영숙수 인조 진미 메르수 목수 진세주 모세로 샛별 같은 논류강에 지환이 도상되고 금복사가 도상되고 월사가 도상되고 의장무 버선 여갓 저갓 백힐레제여. 이런 대배가 죽은 내력을 이 건달이 다 알아가지고 대배네 집에 찾아가서 대배의 혼이 왔다고 그냥 이 건달이 엉터리 굿한 분 해보는데 대배의 넋이 왔다고 이 녀석이 웁니다. 아주 슬프게 울어요. 슬프게 왔구나. 왔소이다 왔소이다 불쌍히 죽어 황천 같은 대백이 혼신 태양산을 박수 무당의 몸을 빌고 입을 빌어가지고 오나리야 왔어요. 오마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어디 갔나요?

살았을 짝 같으면은 내가 어딜 갔다 온다면은 우리 오만이가 나를 보고 그냥 동지스 딸 꽃 본 듯이 어두운 밤에 불 본 듯이 그냥 화박 딱 뛰어나오는 밤 죽어지고서 기 갈라서 됐을 것이었구려. 오면 온 줄 알면 가면 간 줄 아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디 갔나요? 어머니, 어머니 어디 갔어? 내 마참 베베의 오마니가 이 소리 듣고 그냥 울음보가 급하게 터져나와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내 딸이 살아서도 정신 좋더니 죽어서도 정신이 고대로구나.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내 딸 왔거든 나 그냥 하고 분만 다 하고 가려봐.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그냥 막 울어대고 베베의 혼이 왔다고 베베의 죽은 내력을 주소 생기니까 베베의 오만이 아버지는 야 이거 정말 이번 내 딸 왔구나 정말 내 딸 베베의 온 줄 알고 이 베베 부모가 옷감 돈 넣어놔주니까 이 건달 녀석이 엉터리 굽혀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떠나간다 떠나간다 베베의 혼신이 떠나간다 잘 속았구나 잘 속았구나 대백류 오만 아버지가 잘 속았구나.

0: 여기 덧택입니다. 닭쥐 닮머니 돈 받으사 천냥 줄 돈은 만냥 주고 만냥 줄 돈은 억만냥 올려타니 논밭전기를 장만하여 부귀영화할 누리소서 부귀영화할 누리소서.
1: 춤 한번 춰줘라.
2: 춤춰? 어. 그래 춤 한번 그래. 춰줘.

0: 아이고 아이고 장사도 안 되고 큰일 났구만. 아니 너무 그저 도가 앞에 그저 오라는 손님은 안 하고 이게 뭐야 이거 사람이야 뭐야 이거.
1: 아 여보시오 나 사람이야 사람.
0: 아니 글쎄 사람인지는 알겠는데 아 이게 아랫돌이 어디 갔어 어디 엿박아 먹었는가?
1: 나 예배도 말이야 조선 팔도 강산을 물은 매주 밟듯 타고 다니는 유랑객.
0: 유랑객이라? 그러면은 여러 군데 다녔으니 들은 것도 많고 본 것도 많고 그렇지. 안 것도 많겠네.
1: 그렇지.
0: 이봐 그러면은 당신이 한량 소리를 들으려면은
1: 그렇지.
0: 그 노래를 잘해야 돼.
1: 아 그럴까?
0: 그게 팔도 잡가 한번 해봐.

0: 아니구만. 미친놈이야 노래를 하는 거야. 뭐라는 거야?
1: 까투리 한 마리 부두둥어니 매방울이 떨렁. 후이요 후이요 어허.
0: 야 이놈아.
1: 한양. 아이 왜 때려 이놈아.
0: 어? 아이 그래서 노래라고 하고 자빠졌냐 니가.
1: 아이 노래 잘하고 있는데 왜 때려 이놈아.
0: 그렇지 뭔 노래야 이놈아.
1: 그렇지, 너는 뭐 노래할 줄 아냐?
0: 아 나야 노래가 전문인데 노래 못 이거 그러면
1: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노래
0: 내가?
1: 그래
0: 그럼 제담 노래 한번 해볼게
1: 제담 노래 한번
0: 자 한번 가더라고 에이. 에이. 뽕뽕 소리가 웬 소리 뽕뽕뽕 소리가 웬 소리 에이. 앞뒤 큰애기 똥 끼는 아. 소리 뒷뒤 강아지 따라다니다 양쪽 다리에 쌍가리 쳐서 다니죠 군함의 화로다 철푸덕 소리가 웬 소리 철푸덕 소리가 웬 소리 우찌 큰애기 매 감는 소리 아랫집 총각이 울러먹 보다가 울타리 가시에 생눈깔 쓰셨다 군함의 화로다
1: 아, 나,
0: 마누라 저통을 만진단 것이 방석 거시기 주물러 불어내 경어경어야 어허라마디어라 마누라 입을 맞춘단 것이 쥐새끼 똥꾼역이다 임마 쳤구나 경어경어야 어허라마디어라 어라 두개니 울었다 사랑도 매화라곤나
1: 아, 참 잘한다 야
0: 어? 어,
1: 잘이여
0: 잘하지?
1: 어, 잘한다.
0: 야, 그나저나, 너 말이다. 자, 이참에 또 할 것이 있어. 무슨 거에는 저 남쪽에서 부르던 노래.
1: 그렇지, 말이오. 남쪽에서 부르던
0: 옛날에는 더러 부르더라마는 요새는 안 하더라.
1: 그렇지.
0: 너 알지?
1: 어, 나
0: 한번 해봐라, 어디 장탄.
1: 내가 한번 한다.
0: 장탄 해봐, 자.
1: 헤이! 왔어 왔어 또 왔어 지난해 왔던 창돌뱅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어 장타령꾼이 또 왔어 아리랑 먹고는 진도짱 한자 두자 삼척짱 피장 팔장 판주짱 늦게 왔다고 인제짱 폭 불었다 흥덕짱 아이고 치고고
0: 흑성장
1: 어따나 뜨거라 무한장 길게 늘어섰다 장성짱 등불 따라가다 황등짱 이리저리 가지마라 이리짱 솜 틀었다 솜니짱 잘 나가다가 삼천포 우롤 창창 울산짱 봄 소식은 춘천짱 크게 환판 떡 벌렸다 거창장이 떡 벌렸다 남한 산디는 남원짱 일곡 구비구비 칠곡짱 봉술 먹는 디는 공주짱

0: 왔소.
1: 한술 주시오. 술 한 개.
0: 한 푼 줘.
2: 오늘 주인공은 귀한 제주로 삶의 애환을 달래주고 또 문화의 초석이 되어준 예인들입니다. 이번엔 최고령 여류명창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박송희 이은주 선생인데요. 이 박송희 명창은 우직하고 꼿꼿한 통성으로 판소리에 맥을 잇고 계시고요. 또 경기민요의 이은주 선생은 구성진 성음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예인의 무대를 통해서 경기민요와 판소리의 깊은 멋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송희 선생의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3: 그때여 성군은 꿈속에서 본 수경 낭자를 만나려고 옥년동을 찾아 나섰으나 워낙 길이 험한 고로 그리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성군은 하늘을 우러러 호소를 하는데 밝으신 하늘은 저의 정성을 굽어 살피시어 옥년동 가는 곳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윽고 한 곳을 다다르니 딱 조가 인산을 물들었는데 바위틈으로 솟아오르는 숲이 울창하여 장엄하기 그지없다.

0: 큰 골짜기 아멘. 작은 골짜기에
1: 지흣.
0: 맑게 흐르는 시냇 물은 여러 구비를 이루고 있다. 한층 연못가에 연꽃이 만발하고 모란 꽃 또 한 장인이 꽃 사이에 춤추는 나비 펄펄 날고 파도로 위에 나르는 꼬리나 조각조각 금이었다. 명사청계 걸긴 돌다리는 오작교를 방불케 하였다. 성군이 이런 경치를 보고 산속으로 들어가니 유달은 천지요 인간 세상은 아니로구나. 마음의 자연 상쾌하고 신선이 되야 올라가는 것 같구나. 산을 등지고 한 곳을 바라보니 옥년 동이라 허여우나. 좋다 좋다. 과연 옥년동이 분명하구나. 성군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 당으로 뛰어 올라가니 동자 하나 나서면서 그때는 속세 인간으로 신선히 사는 곳을 범한 곳이니 어서 빨리 물러가라. 성군이 공손히 여짜오되 나는 유산객으로 산천 풍경을 담아다가 선경인 줄 모르고 험한 것이니 용서하소서. 목숨이 아깝거든 어서 빨리 물러가라. 성문이 동자에게 쫓겨나와 곰곰이 생각하니 여기가 분명 옥년동인데 내가 만일 때를 잃으면 어찌 낭자를 만나리오. 기운

같이 호령온다. 낭자는 나를 관세하시오.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방문 닫고 안으로 들어가니 성군 할 일 없이 뜰알로 내려서니 낭자가 그제야 문을 열고 쌍끗 웃고 하는 말이 도련님은 가시지 마시고 제 말씀을 들으시오. 아무리 천정연분이라 한들 말 한마디에 어찌 대답하오리까. 당으로 오르기를 청하였다. 성군도령 조화라고 당위에 올라앉아 낭자를 살펴보니 꿈속에서 보던 낭자 생심

0: 아름답고 예쁘다 낭자의 구원자태 구름 속에 달도 같고 한 송이 물하나가 아침 이슬을 머금은 듯 두 눈 속에 흐르는 초파는 새벽벌같이 맑고 맑아 천구의 무쌍이요 철새가이니 이 분명하구나. 도련님 먹없이 불타라하다 겨우 입을 열어 한다는 말이 오늘 이렇게 선녀를 대하고 보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소이다.
1: 그렇지.
0: 낭자가 하는 말이 도련님과 저와 염부는 아직 3년이 남았으니 초조한 청렴을 참으시고 3년만 기다려주옵소서.
1: 아이씨구.
0: 성군 도령 이 말 듣고
1: 그렇지.
0: 성군 도령 이 말 듣고 일각이 여삼지라 한식인들어 제참물이요 이 몸이 그저 돌아가면 목숨 살기 어렵사고 상사병으로 죽을 테니 낭자인들어 제 선포를까. 낭자는 나를 생각하여 주고 목숨 살려주고 낭자도 할 일 없어 꽃 같은 그 얼굴에 미소를 띄었구나. 성군 도령이 좋아라고 낭자 손을 꼭 잡으니 낭자도 좋아라고 성군 품으로 가만히 안기니 성군 도령 거동보소 낭자를 탑속 안더니 침실로 들어가서 이리 둥글 저리 둥글 만단 해포를 풀었구나.

만나봤는데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변하지 않는 열정을 엿볼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흥과 신명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무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에도 활력이 더해졌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없이 어김없이 하려라. 에이 이놈, 네 이름이 서동이 되었다.
1: 본명은 장이라 하오.
0: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이었다.
1: 그런 일은 결코 없소이다.
0: 전혀 없소.

0: 그래서 우리 선아에게 마음을 두었더란 말이냐?
1: 마음 둔 것이 잘못이오면 사람의 마음에도 빈복 귀천이 있으랬까? 선화 공주님이 하도 그리워서 사무하고 생각하고

0: 너 믿는가?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다 참수토록 하라.
1: 예? 마마마, 이번 소요에는 소녀도 죄인이옵니다.
0: 누명을 벗었거늘 죄인이란 말 당치 않다.
1: 아바마마, 고지식한 서동이가 소녀에게 마음을 두어 노래 하나 퍼뜨렸다고 죽을 죄가 되오리까. 만 백성이 백성이면 한 사람도 백성이오니 죽일 죄라 할지라도 다시 생각하옵소서. 아바마마,
0: 어서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1: 아바마마.

0: 마지막으로 나에게 할 말이 있거든 해보라.
1: 태산 같은 할 말 중에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일 두 눈이나 고이 감고 가게 공주님 입으시던 속적삼 하나만 주시오면 천 가지 원한 중에 백 가지 원한을 풀겠나이다.
0: 내가 입던 속적삼을? 자, 받으라. 내가 입던 속적삼을.

0: 그만 울고 일어나시오. 목석이 아닌 이 가슴 설레이지 않을 수 없소.
1: 공주마마,
0: 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침실을 빌려줄 것이니 내가 깔던 호피 위에서 첫 닭이 올 때까지 쉬어감이 어떠한가?
1: 그것만은
0: 아무 말 말고 내가 하잔대로 하시오.

0: 어? 에블레야, 뭐 하고 있어?
1: 보면 몰라. 밥 먹고 있잖아.
0: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1: 뭐해? 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멋져지는데.

0: 나중엔 어떻게 되는데? 키가 더 커져?
1: 흥,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올려다봐야 할걸?
0: 어? 그렇게나 커지단 말이야?
1: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2: 커다란 소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동나무와 밤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숲에 찾아왔어요.
3: 이놈들이 좋겠군.
1: 우리 어디 가는 걸까?
2: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1: 여긴 어디지?
4: 안심해. 여기는 가야금을 만드는 곳이야. 좋은 가야금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연주여행도 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신나게 지낼 수 있어.
1: 가야금이요? 우와, 저도 가야금이 될 수 있어요?
4: 물론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찾는 좋은 가야금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청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해.
0: 좋은 가야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4: 뙤약볕이 쬐는 여름,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 그리고 큰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면 돼. 그렇게 세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견디면 견고하고 울림이 좋은 나무가 된단다.
2: 두 친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어요. 날씨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친구는 저마다 꿈꾸는 가야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겨냈어요.
0: 난 학처럼 큰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고 싶어.
1: 나는 꾀꼬리처럼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거야.
2: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그동안의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고 결이 고르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장인은 해와 달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손잡이도 뚫었어요. 귀여운 해와 달 모양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니 밤나무는 매우 기뻤어요. 그 다음 장인은 아교를 발라 오동나무로 만든 위판과 밤나무로 만든 아래판을 붙인 후 끈으로 칭칭 감았어요. 서로 잘 붙어서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며칠 후 두 나무는 한 몸이 되어 가야금 모습처럼 보기 좋게 변해 있었어요.
0: 명희님, 명희님! 그런데 그 불은 무엇에 쓰는 건가요?
3: 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란다.
0: 아, 뜨거워!
3: 조금만 참거라. 이렇게 인두로 살짝 그을리면 색깔도 예뻐지고 벌레도 달려들지 않게 돼.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게 되지.
0: 우와, 무늬가 선명한 게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2: 인두질이 끝나자 좌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12개의 가야금 줄을 거는 곳을 가리켜 좌단이라고 부른답니다.
1: 그런데 왜 구멍이 12개예요?
3: 가야금의 줄이 12개라 그렇단다. 줄이 12개인 이유는 1년에 12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네가 완성이 되면 연주가와 멋진 선주를 연주하게 될 거야.
1: 우와, 예쁘다. 이건 뭐예요?
3: 이건 봉미란다. 봉황새의 꼬리라는 뜻이지.
1: 봉황이요?
3: 이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지.
2: 장인은 봉미를 오랫동안 정성들여 부드럽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뭇결도 한층 돋보이고 연주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매끈하게 칠도해줬어요.
0: 너무 근사해요. 벌써 가야금이 된 것 같아요.
1: 빨리 연주하고 싶어요.

0: 그래, 이제 줄 거는 일만 남았구나.
1: 장인은 명주 씨를 꼬아 만든 줄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굵기가 다른 각각의 줄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그리고 줄 아래로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족을 올렸어요. 안족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대요.
0: 자, 어디 이 소리를 들어볼까?
2: 이게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야?
3: 와, 믿어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야금이야.
2: 그래, 어엿한 악기가 된 거야.
1: 고동나무와 밤나무는 오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야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연주가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가야금이 된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2: 나도 나중엔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4: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2: 흥, 난 지금도 내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4: 그래, 그래. 정말 귀엽다, 귀여워.
2: 그걸 이제 알았어.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3: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4: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5: 아지트니까.
0: 그럼 아지트인데.

0: 부양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부양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던 만원
1: 제가 딱 소리를 시작하고 발림을 하잖아요. 제가 제 손으로 부채를 펴고 고갯짓을 하고 제가 그때는 무대 위에서 정말 자유로운 비장애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판소리는 저의 또 다른 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봉사가 눈 뜨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리를 하고 있어요.
0: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박두성 선생 가방에서 맹셔틀 짤랑 짤랑 거리는 소리가 나니 아이들이 궁금하여 묻는 말이 선생님 이거 무슨 소리예요?
2: 이것은 맹셔틀이라고 하는 건데 점자를 찍는 도구란다.
0: 아이들이 궁금해 못 견디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우와 점자요?
2: 그래 점자가 무엇인지 일러줄 테니 잘 들어보아라.
0: 네.
2: 점자라고 하는 것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판소리로 재미난 이야기와 감동을 주는 소리꾼 김지연입니다. 저의 일상과 그리고 제가 판소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시청자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7개월 만에 태어나가지고 미숙아 망막증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을 전혀 볼수 없게 되었어요.

국립서울맹학교에서 한 14년 정도를 지냈고요. 맹학교 친구들은 굉장히 소리에 예민해요. 그래서 음악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배울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걸 좋아했어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한것 같아요.

0: 중학교 3학년 때 이청준 소설 서편제로 먼저 판소리를 접하게 됐어요. 거기 나와 있는 주인공 송아가 아버지께서 이제 너에게 한을 심어주겠다면서 눈을 멀게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엔 굉장히 읽고 분노를 했었는데 이 장르는 어떤 장르이길래 저렇게까지 하면서 자기의 예술혼을 저렇게 불태워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판소리를 그때부터 이렇게 좋아하게 됐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1: 힘하고 동바라 이말이 지든 마든 산호조름을 갇혀버리고 버섯반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2: 좋은 날에
0: 오늘같이 좋은 날에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옵시면 아마도 저 후배 사령이 낯살이나 더하는 듯하여이다. 이놈의 심사가 이래 노니 오르나라느냐. 처음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를 시작하면 끝까지 하지를 못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타도 뭐 한 달 만에 그만두고 뭐 피아노도 8년을 쳤지만 연습을 안 해서 늘지를 않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은 얘가 금방 그만두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반대

를 많이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특히 엄마를 설득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점자로 손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엄마께 진심을 담은 저는 이 판소리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엄마께 썼습니다.

0: 그때가 고2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입시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막 이랬더니 정말 자기가 뭐 편지를 쓰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꼭 한 번만 자기를 믿어봐 달라고. 그래서 그래, 한번 믿어보자. 이번 한 번만 마지막이다. 너 한번 믿어보자 그랬는데 꾸준히 지연이가 너무 즐거워하면서 하는 모습 보니까 아, 그때 해주길 잘했다. 지연이가 선택하길 잘했다.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고맙다.
1: 나도 고마워.

0: 기특하죠.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성장했던 거, 이제 31살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게 참 대견하죠. 더 이상 뭐 건강하게만 꾸준히 이렇게만 자라줬으면 바란 희망입니다.
1: 국악소인데 나 진짜 국악소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2: 보컬 레슨 선생님도 알아봤지?
1: 12월 달부터 하려고.
0: 또 어디서 하게 됐어?
1: 아, 이 백석.
2: 백석에 그 더 좋은 선생님 소개받았대.
1: 자, 소리가 여기서 지나서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0: 그렇지. 보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는데, 너 같은 경우는 성대를 직접 만져보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싫던 거지.

0: 사랑이랑 아라리오 아리랑
1: 가족이 만약에 이렇게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밝게 자랄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대들보죠.
0: 개나리 헛짐을 짊어지고 아리랑 고개를 넘어

0: 놀아 헛구 놀자.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1: 얼씨구.
0: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제. 사랑으로
2: 판소리는 고전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렇지 맞아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0: 내 사랑아.
2: 판소리에 굉장히 그런 격정적이고 힘있는 목소리가 좋았고요. 판소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야기 들려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와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0: 지연아.
1: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안녕. 어디 잘 또 들어왔네?
1: 네. 그 우리 실로암 마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됐었던 거야?
2: 고학선은 좀 양해를 구했고.
1: 아, 그래? 그러면은 월, 화. 그다음 또 언제 가지?
2: 저는 월요일, 수요일만 가요.
0: 덥...

0: 많이 맞고서
1: 아울치
0: 배가 차.
2: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게 되었고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전통음악 아카데미라는 거를 그 방과후 수업을 여셨는데 거기 원진주 선생님께서 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과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됐습니다.
0: 하나. 온 냉기 날리며 발끝에 꽃이 피네.
3: 툭 칠 때 바깥으로 보내줘야 되거든. 이 바깥으로 손가락에 펴줘야 돼.
4: 하나, 둘, 셋. 조금 빨라야 돼, 손이. 둘, 셋, 둘, 둘, 에이. 자, 봐봐. 자, 이렇게. 이렇게. 손이 어디까지 뻗어갔어? 그렇지. 툭 할 때 꽉 잡아야 돼. 그렇지. 어때? 힘이? 그렇지.
2: 쭉 들어.
4: 쭉 들어가지, 그렇지. 왜냐면 한 삼을 이렇게 날려야 되거든.

0: 이제 무대에 서게 되면서 정말 다양한 공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요소에 맞는 이제 몸 쓰는 거, 발림 정도뿐만이 아니라 감정을 드러내고 극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또 창작 판소리를 하면서 실제로 연기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림하듯이 부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몸을 썼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사실 상상도 못했는데 저도 지연이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지금은 찰떡같이 이제 바로바로 알아들어서 이제 뭐 금방 이렇게 활용이 되고 하네요. 네, 보람이 있어요. 그치? 혀뿌리를 이렇게 내려. 어, 그렇지. 그게 내렸어. 부! 후! 그렇지. 자, 여기서, 오! 이렇게, 오! 떨려 나오잖아. 지금 여기가 떨리고 있는 거잖아. 부! 부! 그렇지.
1: 헬렌 켈러의 그 설리번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저한테도 원진주 선생님은 우리 한국의 설리번 선생님 같은 존재세요.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네, 굉장히 인사 바르게 잘하고 서로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하나도 굉장히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소리할 때도 저에 맞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이 그려주세요.
0: 흰 백자 불극을 공허한 송이 자 송이 꽃 피우고 네. 지연이는 저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제가 그려주는 사랑을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연이가 소리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지연이 후배들 중에 지연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 친구들은 지연이가 로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정말 보는 빛이 아닌 희망을 주는 이제 그런 빛으로 그런 소리꾼으로 네 소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 백백홍홍 난만종 자 백백홍홍 난만종
0: 옳지.
2: 어찌 보면 곡가까워
3: 어찌 보면 곡가까워

0: 가족 건강, 셋째는 직업 교육, 넷째는 신앙이라.
1: 그 송암 박두성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어록 모음곡이에요. 시각장애인을 교육할 때는 사랑과 신앙과 그리고 영적 건강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좋은 말씀을 모아서 노래로 만든 곡입니다.

0: 송환 박두성 선생님은요, 한글 점자를 만드신 분이세요. 이제 내년이 점자가 만들어진 지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기념하고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내가 직접 이 선생님 이야기를 판소리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1: 점자를 찍어보고 읽어보고 배열하여 마침내 조선어 점자를 완성하게 되었더라.
0: 사설을 쓸 때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묘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맹학교의 뭐 풍경이라던가 뭐 아이들의 표정이라던가 박두성 선생님이 뭐 외모 차림새라던가 이런 게 좀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선생님들께 많이 자문도 구해보고 이제 부모님께도 보통 여기서는 어떤 묘사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많이 자문도 구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0: 저희가 관현맹인에서 초등학교를 굉장히 많이 공연을 많이 가요. 근데 항상 말이 너무 어려워요라는 피드백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깨알 자랑이지만 동아구연 강사 자격증 3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이범 내려온다 안일이를 동화 버전으로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네, 안일이만 동화구연 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0: 네. 자라가 엉금엉금 기어 육지에 도착해보니 숲속 동물 친구들이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는 친구들을 가만히 보니 그중에 귀가 쫑긋하고 몸이 얼룩덜룩한 토끼가 앉아 있었지요. 판소리의 매력은요, 일단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물론 좀 창법이 좀 옛날스럽고 잘못 알아듣겠어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은데 솔직히 조금만 더 쉽게 말을 조금 풀었으면 아주 친근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판소리는 그런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황거동마라 이 말이 시듬하듯 산 호주렴을 거쳐버리고 푸친 앞으로 신봉사 이 판소리에서 중요한 것이 추임새잖아요. 그렇지, 좋다, 잘한다. 이 추임새를 듣고 무대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심청가를 보고 듣고 있으면 그냥 저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묘해요. 저는 제일 이제 벅찬 순간이

형사가 눈을 뜨려고 눈을 끔적끔적 뜨는 그 부분이 굉장히 벅차요. 이제 곧 뜰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어서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눈을 좀 떴으면 좋겠다라는 네, 소망도 있습니다.

0: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축구 경기도 직접 직관을 하고 또 다른 세계 음악가들이랑 좀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월드컵에 초청받아서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했고, 그 멋진 경기장에서 저희의 연주가 울려 퍼졌다는 것이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딱 끝나고 관객들이 박수 쳐주고, 또 공연 중간중간에 이제 관객들이 추임새를 아주아주 아주 크게 넣어줄 때, 정말 그때 저는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1: 날이라 안장비거리에 16세 어린 처녀가 무엇을 옆에 남기고 갔다.
0: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잖아요. 근데 저는 광복 딱 100주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을,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해서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전통 판소리도 게을리 하지 않고 정말 단단히 뿌리가 될수 있도록 더 연마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춤이라는 걸 춰본 적도 없고, 그런 움직임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무대에 이제 저를 이제 안내해 주시고, 제가 딱 소리를 시작하고, 제가 제 손으로 부채를 펴고, 고갯짓을 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몸도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그때는 무대에 비해서 정말 자유로운 비장애인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 떼떨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가까 보여라.
0: 판소리는 저의 또 다른 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봉사가 눈 뜨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저도 예술의 눈을 뜨겠죠?
2: 끔적끔적거리더니 두 눈을 번쩍 떴구나.
0: 행복은 그 순간순간인 것 같아요. 매 순간 내가 지금 무대에 서 있는 이 순간도 행복하고, 내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순간, 이 모든 순간이 다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 같은 예술가 김지연입니다. 사람.

0: 서편제는 나에게 운명과도 같았다. 점차 책 속 글자를 통해 만난 판소리는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앞을 볼 수 없던 나는 판소리를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다.
1: 아리랑 흥흥

0: K소리로 싹 가는 조선판 스타 드디어 네 번째 판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레전드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름하여 사생결판!
1: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네 번째 사생결판. 이번 판은 조선 판정단이 도전자들의 서포터가 되어 치열한 한판 대결을 펼친다.
2: 매니저처럼 서포터 자고
3: 잘해드릴게요.
4: 뭐 어떤 거든 주문에 맞춰드리겠습니다.
1: 결승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만큼 별이 아닌 점수제 도리.
0: 총점 공개합니다.
1: 판정단 한 명당 최대 100점으로 총 600점 만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다섯 팀의 도전자만이 살아남는다. 단, 600점 만점 중 50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도전자는 즉시 탈락. 그리고 이 냉혹한 대결의 판정을 책임져 3인의 스페셜 판정단. 90년대 크로스오버의 대표주자 가수 이현우. 대한민국 히트곡 메이커 작곡가 윤일산. 마지막 스페셜 판정단 대한민국 대표 명창 왕기선.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사생결판 지금 시작합니다.
0: 후배들이 조선판 스타에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5: 음악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을 깔고 또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참신하고 선배로서 아주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6: 계속 이렇게 음악 장르를 떠나서 섞고 또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7: 도전하지 않으면 제로나 마이너스로 생각하는데 우리 그 조선판 스타 같은 경우는 도전을 계속하기 때문에 플러스밖에 없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일단 플러스를 갖다가 장착하고 나오시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또 배운다는 마음과 함께 즐겁게 가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또 한번 숨막히는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이 대결을 통해서 결승에 진출할 팀은 단 다섯 팀.
8: 우리 중에 다섯.
9: 다섯 명이요? 이렇게 박해요. 여지껏 안 그러다가.
10: 굉장히 어려운 라운드가 되겠다. 걱정이 되네요.
11: 올라가자. 파이팅.
0: 다섯 장의 결승 티켓을 두고 더욱더 독해진 한판 승부. 사생결판 지금 시작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도전하는 첫 번째 도전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파워풀 보이스의 소유자 김산호. 그리고 김산옥을 서포트할 판정단 대한민국 대표 소리꾼 이봉구 씨입니다.
1: 아, 첫 번부터 세. 너무 세다. 처음부터
0: 소리꾼과 소리꾼의 만남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2: 기대돼요.
3: 자, 김산옥 씨 그 이봉근 서포트 만족하시나요?
4: 너무 만족합니다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너무너무 정말 만족합니다.
3: 진짜 연습하면서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4: 전혀 없었고요. 봉근 씨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무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할 존재죠.
5: 근데 워낙 가지고 계신 게 훌륭하셔가지고 정말 잘 서포트해드리기 위해서 저도 준비를 많이 하긴 했는데
6: 다른 팀과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이잖아요. 네. 두 분만이 가진 장점, 강점이 뭐가 있을까요?
5: 저희가 공교롭게도 너무 신기한 게 동편제 판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또한 동편제 판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동편제 판소리 스타일이 굉장히 우직하고 뭔가 쏟아내는 파워풀한 그런 소리이다 보니까 오늘 그런 맛들을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알아듣기 쉽게 동편제는 남성적이고 좀 서편제는 슬프면서 애절하고 그리고 꼬리를 좀 달고 예. 무슨 어쩌냐 이렇게 길게 하고 예. 동편제는 무슨 어쩌요 이렇게 딱 끊고 이런 것이 동편제입니다.
8: 무슨 어쩌요.
0: 첫 번째 무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 어딘 거지? 아, 여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뭐 이렇게. 오세요, 일단. 예,
8: 아, 너무.
5: 오세요, 오세요. 감사합니다.
8: 영광이에요.
5: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6: 이렇게 앉아.
8: 네네네. 네.
5: 일단은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8: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감사드리죠.
5: 아유, 진짜 만약에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8: 정말요?
5: 네.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 또 재밌는 걸 작업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8: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5: 이번 라운드는 그냥 김산옥만
8: 저도
5: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8: 네, 네.
5: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이 말이 딱 나오고 미쳤다.
8: 와!
5: 그리고 괴물. 이 세 가지를 너무 듣고 싶어요.
8: 에이.
5: 이 말에 그래서 최대한 더 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 와!
5: 일단 그 음악 한번 들어보실래요?
8: 네네네.
5: 여러 가지. 그냥 일단 신난 거. 이런 마법도 있어요. 예상 가능한 선곡에서 아예 다 꼬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예. 그래서 아니 욕심이 나니까 선곡이 되게 어렵구나. 그러네. 진짜.
4: 국악과 가요를 정말 그 편곡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을 누가 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다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와, 저분이라면 저 혼자서 만들 수 없는 무대를 같이 꾸미면 최고로 멋진 무대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완전 만족하고 있어요.
6: 음악적으로는 어떤 걸 유심히 보면 되나요?
5: 이제 오늘 들려드릴 소리가 굉장히 쏘아대고 또 이제 리듬을 굉장히 쪼개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맞는 어떤 편곡적인 연주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한창을 하다가 그 더티 로스의 힌미라고 하는 그 곡에다가 오늘 소리를 붙여보았습니다.
9: 그 더티 루스 히트미가요 다 영어잖아요.
5: 네.
9: 그럼 영어로 노래하실 건가요?
5: 아니요. 힌미 안에 있는 송품을 다 걷어내고요. 그 위에다가 판수를 다 입힐 겁니다.
9: 네.
5: 마음적으로 그리고 또 무대적으로도 날개를 달아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리 안에서 보면은 제가 김산옥님이 제비 한 마리의 제비처럼 되어서 푸른 창공을 이렇게 날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흥부가중의 제비 노정기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오늘 무대에서 날개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날개를 달아.
0: 자, 스페셜 판정단 여러분, 서포터는 서포터일 뿐입니다. 도전자의 역량에 집중하셔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근 판정단이 서포터하는 김산옥의 무대 판 스타트.
10: 떨려
5: 위에서 있다가 이 내려오니까 장난 아니에요 이게.
11: 진짜? 야.
10: 거짓말 하지 마.
11: 잘할 거면서.
10: 하나도 안 떨면서.
11: 잘하기만 해봐.
7: 파이팅.

0: 김산옥 씨의 무대였습니다. 두 분 첫 번째로 무대를 꾸미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긴장했을 것 같은데 김산옥 씨.
1: 너무 정신이 저도 하나도 없고 또 이런 제스처 같은 거를 티 안 나게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막 연기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2: 아, 너무 자연스러워.

0: 했어요.
1: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0: 너무 근사했어요. 섹시하고.
2: 아니 나 말 한 자리 하려고. 아, 나도 그 흥부가를 많이 했지만은 네. 원 그렇게 빨리 하는 데뷔 노정기 처음 들어봤는데. 왔다 왔다. 네. 그러나 저나 잘했어.
1: 아유 감사합니다. 어,
3: 아니, 진짜 리듬이 엄청 빠르고 많이 박이 나눠지는데. 한국판 랩 같았어요.
4: 맞아.
3: 너무 신나고. 오.
5: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선생님 계속 다 따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6: 아이고 두경 원성을 받아보고 공항대 올라가니 봉과 태공을 남겨요.
7: 황황도로 올라가니 황황이니까 불과 바지 백과 천지 공도주락.
0: 선생님 지금 저 혀 풀고 계셨던 거예요.
2: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했지. 그런데 빨라.
8: 아니 같은 도전자의 입장에서 이 음악을 들으니까 마음이 호로로로로로로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9: 감사합니다.
10: 이번 건 판정단은 서포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김산옥 씨의 무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8: 너무 힘들겠다 점수 매기기.
10: 점수 눌러주세요.
4: 와, 점수 너무 잔인해.
10: 지금 공개합니다. 아우와. 아. 95, 93, 97, 99. 자.
4: 감사합니다.
8: 그럼 100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4: 그렇지. 자. 한 명은 100점이네.
10: 이용기 판정단과 신영희 판정단 두 분의 점수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과연 최고점과 최하점을 포함한 총점은 몇 점이 될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두 사람이 원체 목이 좋은 소리꾼들이기 때문에 정말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봉근 씨가 우리 산옥 씨가 한 마리 제비처럼 날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수십 수백 마리의 제비가 이 스튜디오 안에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12: 저는 그 선곡을 보고 현미는 평소에 또 제가 좋아했던 노래이기도 하고 솔직히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려졌는데 일단 기대를 딱 벗어난 순간 세 글자로 표현하자면 소으름으로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 진짜 소으름
12: 마치 제이지와 비욘세를 보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아마 그 이 무대는 전 세계로 뻗어날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잘 봤습니다.
10: 네.
13: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소리가 이런 느낌이군요. 저는 정말 이게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굉장히 공격적이면서도 뭔가 좀 힘이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10: 과연 600점 만점 중에 김산옥 씨는 몇 점을 획득할 수 있을지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해 주세요.

0: 100점이야?
1: 과연 총점은 몇 점일지 공개해 주세요. 577점.
2: 우와. 감사합니다.
1: 자, 이봉근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산옥 씨는 600점 만점에 577점을 획득했습니다.
3: 저는 오늘 무대가 진짜 여지껏 했던 무대들 중에 손에 꼽힌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재밌게 잘 봤고, 뭐 이거는 최고의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 네. 고생했습니다. 신영희 선생님.
4: 너무 고맙고 두 분이한테 왜 고맙냐. 소리로 해줘서 고맙다고.
1: 네.
4: 예, 고맙다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수고하셨어요.
1: 김산옥 씨,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네. 기분이 어떻습니까?
2: 한 문턱 넘을 때마다 저에게 필요한 양분들을 이렇게 막 쏟아져 주시니까 너무 그 힘을 얻고요.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짜 우리 국악을 위해서 진짜 너무 멋진 국악인이 되도록 노력.

0: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파이팅! 네, 파이팅!
2: 자, 지금까지 이봉근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산옥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점수 너무 좋아. 첫 판부터.
4: 꿈만 같고요. 진짜로 꿈만 같아요. 그리고 이 기쁨을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 생각이 좀 더 나긴 하죠. 아쉬운 마음에. 그리고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2: 생존과 탈락의 갈림길에선 다음 도전자는 비주얼 국악 걸그룹 퀸! 팀을 서포트할 판정단 대한민국 대표 락 발라더 김정민 씨입니다.
5: 오! 멋있다.
6: 너무 좋아요.
7: 옷 맞춰서 입었구만.
8: 오늘 약간 의상을 위아래 하얀색을 입고 오셨잖아요.
9: 네네.
8: 진짜 왕자님처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9: 퀸은 저의 엘프. 라는 느낌으로 최대한 제가 맞춰드리려고 의상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10: 아니 근데 김정민 씨 그 연세를 따지면 사실
9: 저기요?
10: 아버지뻘 아니에요?
9: 박은영 씨 연세라고는 하지 마시고 그냥 나이.
10: 네 나이가 활동하실 때 안 태어났었었죠. 어때요?
8: 네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9: 잘못된 질문이십니다.
11: 아빠의 도전 같은 거죠.
10: 그 소통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셨는지 궁금.
8: 저희를 너무 너무 1순위로 생각해 주신다는 거 감동 먹습니다. 네.
12: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퀸. 다음 무대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퀸이 원하는 방향은 어떠한 것들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12: 음악적으로 연주와 그 가을이 가창력. 더 뽐낼 수 있고 선배님과 더 시너지가 좋게 할 수 있는 곡들로.
5: 아니면 요즘 대세 지금 지나갔나 모르겠다.
12: 대세 그게 없어요.
5: 상상 더하기라고.
12: 대세죠. 이제.
5: 너무 깜짝이야. 이효리의 옛날에 텐미닛? 이건 멤버들이 다 살 수 있어. 댄스도 어렵진 않아. 뭐 예를 들어 뭐 박진영이 뭐 들고 있더라도 뭐 이런 스텝 하나만 하면 동시에만 들어가면 되거든. 그 임팩트가 있어. 내가 30년 동안 긁어온 노하우를 우리 퀸에 올인 한번 해드리려고. 하나 둘 셋 파이팅!
9: 퀸 이즈 원들. 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제가 결승으로 가는 길 도와드리겠습니다. 퀸 파이팅.
13: 감사합니다. 이 팀도 만만치 않겠는데.
8: 잘해요. 여기 완전 공연을 많이 했던 팀이라.
7: 와 여기도 준비 진짜 많이 했다. 와
13: 좋다.
7: 좋다. 듣기만 해도.
14: 저희가 선보일 곡은 SG 워너비의 살다가와 심청이가 선인들을 따라가는 대목을 연결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을 강하게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음악성을 더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했기 때문에
14: 항상 저희가 무대에서 즐거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무대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0: 진짜 좋은 노래. 아. 아.
1: 잘 됐어. 기가 막.
2: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1: 야, 어렵네. 와.
2: 눌러주세요.

0: 참 재밌게 발랄하게 참 잘 노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잘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 신간을 건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말 여러분들의 색깔을 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뭉클하다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1: 정말 좋았어요. 저는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무대에서 주는 감동이 제 가슴이 되게 몽글몽글해지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사와 또 눈물 날 것 같은.
2: 선배님 저기 이봉근 선배님이랑 살다가
1: 이봉근 선생님이요?
3: 아, 예, 죄송합니다.
1: 이봉근 씨랑 감사합니다. 저기요 큰일 날 소리 하시네.
2: 이봉근 선배님.
1: 아니 무슨 막장 드라마를 아는 것 같습니다. 예. 이봉근 씨랑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큰일 납니다. 이봉원 선배님. 예.
4: 지금 약간 서포터의 역할이 사실 그 심사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계속 반영이 되는 느낌이 크거든요. 저도 서포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점점점 예 마음이 불안해지고 있고.
5: 맞아.
3: 아 무대를 서요?
4: 아 무대 앉을 순 없잖아요. 예 씁니다. 제가 쓰고요.
3: 아 왜 왜요? 아 왜 왜요?
4: 예. 예. 아 그래 그러니까 아 나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서포터즈만 보고 있거든요. 김정민 씨 그 마스코트 이 목 이 심줄 오늘은 정말 뒤에 대금보다 두꺼웠어요. 남김없이 태워도 돼 우려할 때까지. 그 정도로 이 서포터즈 역할이 작지 않다. 다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예.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내 곁에 있어도 눈물 나니까.
6: 열심히 후회 없는 무대를 하기는 했지만 끝까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수를
5: 단족이야. 끝에서 끝이야.
3: 총점 공개해 주세요. 오. 네. 김정민 단정단 서포터한 팀은 600점 만점에 565점을 획득했습니다.
7: 무대 자체는 굉장히 뭐 뮤지컬 같이 특히 이제 남성분과 함께 하니까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좋더라고요. 단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퀸만의 장점이 보였냐 이 무대에서.
8: 저는 살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 이 음악을 들으면 진짜 이 안에 있던 거에 다 쏟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9점이라는 그 점수는 제 감동은 훨씬 더 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 감사합니다.
3: 지금까지 김정민 탄정단이 서포트한 퀸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감사합니다.
10: 소리가 조금만 몇 한 좀 더 서너 장단만 더 들어갔더라도
11: 따라간다.
3: 결승 티켓 사냥에 도전하는 다음 도전자는 9명의 국악 힙스터가 모인 경성 구락부.
12: 오늘도 역시
13: 장난인데
12: 장난이구만.
3: 그리고 경성 구락부를 서포트할 판정단 힙합 비둘기 데프콘입니다.
14: 너무 잘합니다. 그렇게 왕망하더니 돌룡포를 입으셨네요.
15: 못 살아. 네,
16: 데프콘의 찾아라 어전광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제가 만약 왕이 된다면 저분들에게 곡간을 내어주고 싶을 정도로 곡간을 내어주고 싶을 정도로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1: 관계에서 오는 의상 설정이에요? 아니면 오늘 선곡하신 그 노래하고 관계 있는 의상 설정이에요?
17: 관계가 있는 설정이고요.
1: 아, 관계가 있어요?
17: 네, 국왕과 어전광대 컨셉이고요. 오늘 저희 어전광대로서 오늘 살풀이 진하게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18: 경성구락부 작업실에 북콘이 형 오라고도 안 했는데 그렇게 자주 가셨다면서요.
1: 보통 왕은 행차를 잘 안 하시는 거거든요.
18: 그렇게 막 오라고 하더니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16: 예전에는 이제 왕이 행차를 잘 안 하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죠. 트렌드죠.
14: 갑자기? 무슨 트렌드야 그게?
16: 뭐 왕이라고 해서 거들먹거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급하게 같이 좀 연습도 많이 하고 작업실에 방문을 했는데 자기가 만든 곡들을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실력이 너무 뛰어난 팀이구나라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아니, 이상한 점을 만졌다면서요. 반갑습니다.
1: 데프콘 선배님을 저희는 처음부터 원했었어요.

0: 아, 자, 좋다, 노래. 아, 빌드업까지. 아! 오! 이야. 어우, 신선한데? 네, 인정할게. 아, 잘하는, 완전 잘하네, 음악. 어? 음악 노래. 좀 알고 지내야겠는데? 어. 아, 즐겁게. 네, 저도 여러분들 좀 즐겁게 즐기실 수 있게 서포트를 할 수 있는데 좀 그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1: 경성 그락부!
2: 화이팅!
0: 오케이,
3: 맞습니다. 제작 씨 얘기 들어보니까 선곡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4: 모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경성 그락부만의 색채로 한번 재해석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비나리를 네, 단독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5: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가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정월에 드는 액, 2월 영등 맞고 막 이런 그 어려운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입에 안 붙어가지고.
1: 죄송한데요, 대풍권 씨.
5: 예, 예.
1: 뭐 그런 잔잔한 얘기들은 저희가 판단할게요. 예. 예. 뭐 주저리 계속 뭐 저희는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약간 변명 느낌이 좀 강한 것 같거든요.
5: 다음 무대 언제죠?
1: 조만간이요.
5: 알겠습니다. 조만간인데. 예, 예. 미리 저기 멘트 예약 좀 할게요.
1: 예, 알겠습니다.
5: 알겠습니다. 네.
4: 정말 머리를 싸매고 수정의 수정을 거쳐서 정말 저희의 가장 최선이 담긴 무대라고도 자부하기 때문에 저희의 무대는 이번엔 가장 최상이지 않을까.
6: 비나리 월명사창 밝게 뜬 밤 비나리 우리 소원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비나리.

왕순이 정룡이여 동구 말림의 코로나 대동은 내 한민국 황대 강타정의 기튼살들 몽중살 몰고 가자 몽중살 직성살 살 풀어서 거린 쌀 원근의 이별살이여 모호도랑아 몽상살 호상이 먹어 상살이여 상버섯 달

0: 원이로
1: 대표님 성량 좋은데?
2: 이거 좋았다, 이거 좋았어. 아, 이거, 이거.
3: 야. 재밌게 놀았으면 됐어.
2: 얼씨구.
3: 됐어, 됐어.
4: 아, 저 옷이 행복해서 하셨어.
5: 데프콘 판정단의 서포트를 받았는데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6: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최선을 정말 내뿜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이끌어주시려고도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결승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5: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과연 데프콘 판정단이 서포트한 경성구락부 몇 점을 받았을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자, 최고점과 최하점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7: 일단 저는 뭐 전반적으로 창작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보다 더 감초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데프콘 씨 역할도 아주 나서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곡 안에 스며들어가지고 곡의 맛을 갖다가 굉장히 잘 살려주셔가지고 마치 한 팀 같이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단지 좀 많이 들어봤던 이미 시도를 했던 부분이 좀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조금 감점이 있었지 다음 무대가 너무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 앞으로 저는 이제 입덕을 했습니다. 예, 입덕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응원할 거고 파이팅 해주기 바랍니다.
5: 네.
8: 참 많은 시도를 하시는데 그게 너무 잘 맞고 너무 잘 어울리고 섹션도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보컬분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혼자서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야 되니까.
9: 양진수 씨가 혼자서 이거를 막 그래서 좀 숨이 차셨는지 어쨌는지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굉장히 신나는 곡인데 뭔가 처지는 느낌이 조금씩 조금씩 들면서 나중에 사람이 숨가쁘니까 악기도 숨가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었지만 곡이 좀 아쉬워서 제가 이 점수를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5: 결승 진출 여부는 점수가 말해줍니다.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10: 미나리 미나리 몸종살 풀고 가자.
7: 좀 많이 들어봤던 이미 시도를 했던 부분이 좀 느껴졌었어요.
8: 보컬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혼자서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9: 사람이 숨가쁘니까 악기도 숨가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5: 공개합니다. 경성구락부는 600점 만점에 560점을 획득했습니다.
11: 와, 처음으로 팔랐어. 처음으로 80대.
12: 97점. 아,
13: 97점이고.
14: 어쩌다 보니까 제가 최고 점수가 됐는데 이 연주는 계속해서 듣고 싶은 예, 그래서 밤새 파티하듯이 듣고 싶은 그런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굉장히 독창적이고 앞으로 새로운 어떤 사운드를 발견하는데 그룹을 발견하는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신선했고요. 잘 들었습니다.
15: 저희 청춘이니까 흡수하면서 나아가면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다 만나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경성구락부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고생 고생. 아, 잘했습니다.
16: 감사합니다.
17: 저 때가 제일 씁쓸해. 저 여기서 나올 때.
5: 다음 도전자는 3대를 이어온 타고난 국악인 김하은.
18: 와.
2: 와, 와. 오.
19: 약간 우리가 되게 쎄! 우리 밑으로 다 기어! 약간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고요.
8: 김하은 이 친구도 목소리가 되게 특이하더라.
5: 그리고 김하은을 서포트할 판정단 타고난 싱어송라이터 나니은입니다.
0: 좀 잘 맞네. 오.
9: 아이고. 막상 해보니까 어땠어요?
16: 무대에서 뵀던 하은 씨보다 훨씬 더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구나 많이 느꼈고,
19: 저는 정돈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많이 냈었는데 그걸 부드럽게 많이 바꿔주시고 다듬어주셔서 전 너무 좋았습니다.
14: 의상에서 느껴지는 그런 센 기운이 있는데 관전 포인트 같은 거 있나요? 저희가 미리 좀 그 예고를 해주시면.
16: 춘향가라고 하면은요, 보통 몽룡이랑 이제 춘향이의 사랑 이야기를 대부분 떠올리시는데, 저희는 이제 변사또를 조선 최고의 나쁜 남자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19: 제가 변학도를 해서 최고의 배드가이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16: 네, 저는 선생님을 모시는 이방 같은 존재.
9: 아, 의외로 변학도가 주인공인 무대인가요?
16: 예, 그렇습니다.
5: 기대가 됩니다.
19: 제가 이번에 부를 곡은 21의 내가 제일 잘 나가를 부를 예정입니다.
16: Oh my god. 누가 봐도 내가 좀 죽여주잖아.
19: Right. 예은님이랑 저랑 음악적으로 다가가는 관점이 조금 비슷해서 서사적인 느낌을 많이 주고 싶었고요.

0: 지혜로워.
1: 그 예은님이 여태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시지 않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댄스인데 이번에는 아주 조금이라도 뭔가를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2: 예전의 기생.
3: 안예은 판정단이 서포트하는 김하은의 무대 판 스타트.
4: 그때요, 후관은 올라가고 신관이 내려오시는 뒤 신현 행차가 더욱 찬란하겄다.

0: 힘.
1: 와, 판단하기 힘드네, 이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2: 부담감을 훌훌 털어버리고 즐기겠다고 했는데 잘 즐겼어요, 하은 씨?
3: 네, 저는 너무 재밌게 무대를 꾸몄기 때문에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2: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김하은의 무대 평가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세요.
4: 저 이제 제일 떨려.
5: 500점 후반대를 아주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한예은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하은의 무대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공개합니다.
6: 오, 잘 나왔네.
7: 맞아.
8: 우리 하은 씨가 소리를 정말 잘하는 소리꾼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 안혜은 서포터께서 소리를 전공하신 분처럼 판을 끌고 가주셨고 조금 소리의 맛을 살렸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9: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강 대 강이 어떻게 보일지 궁금했는데 사실 전반부는 조금 지루했던 것 같아요. 전반부는 틀에 박혔다 그래야 되나?
2: 김하은 씨의 운명은 최고점, 최하점에 달려 있습니다.

0: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1: 홍기 어머. 홍기 어머.
0: 김하은 씨 무대 총점 555점을 획득했습니다.
2: 좀 많이 갈렸나 보다.
3: 집중이 잘 안 됐고요. 초반부에 강하게 나오는 사운드에 집중을 확 시켰다가 점점 몰입할 수 있는 내가 이거를 보여줄게 나 이거 할 거야 라는 그 설명을 할 때 그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뭔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4: 우리 소리가 원래 그 리듬에 있었던 것처럼 너무 잘 어울리기는 하는데 오히려 소리가 조금 좀 묻힌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공연을 하신다면은 진짜 메인곡이 나오기 전에 이 곡을 부르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5: 감사합니다.
0: 어떠세요 하은 씨?
5: 이렇게 실험적인 무대를 할 수 있었다는 거 자체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워낙 팬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무대를 섰다는 것만으로도 네 엄청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김하은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6: 미안한 거 같아요.
7: 아니요 멋있었어요. 난 멋있었는데?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만족했어요.
0: 조선 판정단의 역대급 서포트.

0: 무대를 꾸미는
1: 조선 판스타 네 번째 판 사생 결판. 이 대결에 뛰어든 다음 도전자는 호소력 짙은 소리꾼 김란희. 예. 그리고 김란희를 서포트할 판정단 개가수 허경환입니다. 개가수. 자, 허경환 씨의 서포트가 궁금해지는 후! 순간입니다. 후!
2: 아, 근데 저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
3: 맞아.
2: 저런 마음이 돼.
4: 아니, 근데 란희 씨, 저랑 박민선 씨를 제치고 이제 허경환 씨를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서포트 잘 해줬는지 궁금합니다.
1: 허경환, 박민선, 박은영. 남은 세 분은 음악의 음자도. 예.
5: 아, 사실. 앨범 많다니까요. 제가 네다섯 개 됩니다. 예.
6: 조금이나마 음악이 그냥 연관을 조금 가지고 계신 허경환.
1: 예. 조금이나마. 네. 조금이나마 예전에 개가수 활동을 하면서 음반 발표를 했던, 음원을 냈던.
7: 1억 가져가게 해줄게. 1억 네 거야.
6: 리허설을 하는데 손에 땀이 진짜 물에 흐르듯이 나시면서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감사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7: 혹시 그 시간을 다시 되돌린다면 그래도 허경환입니까?
8: 2초 지났어, 2초 지났어.
9: 아, 시간은 뭐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7: 허경환 씨, 그때 예, 예. 개인적으로 예, 예. 좀 꾸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비주얼상으로는 그냥 공연장에 따라온 사촌오빠 느낌이거든요. 공연장에 따라온 사촌오빠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망뚫어다를 걸치든지 좀 해야 돼.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9: 아주 좋습니다. 예. 그 부분 제가 꼭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알겠습니다.
9: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네. 다른 모습으로 또 등장을 하는데 그것 좀 한번 기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혹시나 뭐 돋보이거나 해서 헷갈리게 하는 경우는 전혀 없이.
7: 허경환 씨, 예,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9: 뭐 그런 잔잔한 얘기들은 저희가 판단할게요. 예. 또 뭐 주저리 계속 뭐.
10: 다음 무대 언제죠?
9: 예, 조만간이요.
7: 알겠습니다.
9: 조만간인데.
7: 예, 예. 미리 저기 멘트 예약 좀 할게요.
9: 예, 알겠습니다.
7: 저희가 판단하겠고요. 일단 무대 봅시다.
9: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란희 씨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정말 서포터다운 서포터를 준비를 했고요. 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6: 인순이 선생님의 밤이면 밤마다와 춘향가의 오리정 이별 대목을 리믹스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허경환 선배님이랑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무대가 뭘까 생각을 하면서 조금 빠른 템포의 곡을 찾다 보니까 이 곡을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11: 란희 씨.
12: 안녕하세요.
11: 아, 늦었네. 내가.
12: 안녕하세요.
11: 아, 내가 먼저 빨리 왔어야 되는데. 아이고, 잘 지냈어요?
12: 네.
11: 예, 그날 많이 놀랬죠? 뭐 어떻게 하다가 그래 돼가지고. 저도 많이 놀랬어요. 근데 선택받고 지금까지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과연 내가 뭐가 도움이 될까?
12: 네.
11: 절대로 제가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 예. 어떤 곡을 해서 컨셉만 잡으면 나는 어디든지 끼어들 수 있어요. 진짜 다 끼어들 수 있어, 이거.
12: 사실 그 뽑았던 이유도 되게 잘생기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또 개그
11: 나쁘지 않지? 아니, 셋 중에는 두 분 예쁘고 나 지금.
12: 그래서 이번에는 웃긴 거 말고 조금 진지하게 이도령을 하면
11: 이도령?
12: 네, 느낌을 하면 어떨까?
11: 연기?
12: 네, 연기를 조금.
11: 아, 음악이 팍 깔리면서 내가 나와서 준영이는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 하면서 준영아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궁금하면 단양 이러면서 내 거 싸가고 빠지고
12: 여기 앞에 그렇게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1: 그럼 우리는 약간 이 젊은 마인드로 아이디어 나는 아이디어가 필요해. 우리 힘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하나 둘 셋
12: 파이팅!
1: 자, 무대 세팅 부탁드립니다.
8: 진짜 긴장한 것 같아.
0: 긴장했어, 긴장했어. 피해주면 안 되니까, 서포터로서.
6: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아쉽잖아요? 탐내지 마세요. 제 겁니다.

0: 어허, 이런 이별 많건만은 너와 나와 당한 이별 만날 날이 더 이상은 없을 테니 더 이상 서로 말고 잘 이끌어라.
1: 아이고
2: 토리언님.
0: 이게 무슨? 이미 내 마음 속에 너 아닌 다른 어여쁜 낭자 있는데,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밤이면 밤마다 이러고 있느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아니 아니지.
2: 토리언님.

0: 아 진짜 너무너무 신나지 않았어요?
1: 본인 몫을 100% 다 잘한 것 같아요. 그만큼만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2: 맞습니다.
1: 예.
3: 스페셜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세요. 과연 허경환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란희 씨의 무대 몇 점을 받았을지 공개합니다. 93점, 92점, 92점, 93점.
4: 와, 계속 있어.
5: 김나란 씨의 어떤 그 소리에서 시작한 자신의 장점을 갖다가 군데군데 잘 배치했고 무엇보다 허경환 씨가 이제 투입되면서 이 무대의 주제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게끔 감초 역할도 굉장히 잘했는데 성량이 좋은 만큼 감정도 좀 감정의 세계도 더 커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봤습니다.
6: 감사합니다. 네.
3: 김란희 씨의 무대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0: 마음속에 너 아닌 다른 어여쁜 낭자 있는데.
1: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욕심을 조금 내보지 않을까.
2: 95점 총점 공개합니다. 네, 허경환 탄정단이 서포트한 김난희 씨는 600점 만점에 556점을 획득했습니다.
3: 목이 굉장히 이쁜 목이에요. 소리꾼으로서는. 그런데 오늘 자연스럽게 판소리에서 넘어가는 데가 좀 따로 논 느낌.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김난희 씨 혹시 뭐 함께 연습하면서 허경환 씨가 좀 걸리적거린다. 아니 그러니까 뭐가 약간 아 좀 아 가수였으면 함께 무대를 꾸며서 참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은 있었나요?
4: 전혀 저는 그런 거를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조금 선배님 덕분에 조금 색다른 무대를 보여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 자 지금까지 허경환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난희 씨의 무대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5: 아 잘 봤어요. 휘휘
6: 아니야 잘했다.
1: 아쉬움이 남는 무대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되게 후한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홀가분하고 후련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2: 김산호 577점 퀸 565점, 경성구락부 560점, 김란희 556점, 김하은 555점.
6: 아우 쫄깃쫄깃하다 그냥.
2: 극한 서바이벌 조선 판스타 다음 도전자는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미우루. 미우루를 서포트할 판정단 발라드 여왕 이수영입니다.
5: 수영이 변신했어.
2: 과연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이수영 선배님이 뮤루랑 엄청 하고 싶다고 처음부터 어필을 많이 하셨었는데.

0: 니들은 내 거야. 제가 도울 게 없었고요. 해가 되지 않고 폐가 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수영으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뮤르가 되고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1: 그러고 보니까 네 명이 원래 한 팀 같아 보여요.
2: 어, 그래.
3: 어, 그러네.
2: 피아노도 딱 좀 깔리고 좀 패드도 좀 깔려있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느낌의 전통이 또 되지 않을까.
4: 네, 좋은 것 같아요.
2: 이런 전통도 많으니까.
4: 근데 또 전환 느낌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네, 그렇게 했을 때.
2: 나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 뮤러랑 함께 있다면. 나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 뮤러랑 함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뮤러는 내 거야! 뮤러는 내 거야! 내 거야! 아우! 아유, 우리 어린이들. 앉으시라, 앉으시라. 네.
4: 어, 세상에. 영광이에요.
5: 아, 저희가 영광입니다.
2: 뭐, 생각? 해보겠어요?
4: 저희가 좀
2: 준비를 했습니다.
4: 오늘 들어볼 수 있는가요?
2: 네.
4: 찍어봤습니다.
2: 어, 어쩜 이렇게 재즈하게 나와 소리가?
4: 어휴! 어휴! 대국이라는 악기인데 저희가 전체 다 타악이 반응해가지고.
2: 그러니까! 네.
4: 이거 인용이야? 이거 다 끝나!
2: 아, 그래요?
4: 아, 정말요?
2: 근데 다 좋은데 어떡하지? 사실 내가 뮤르랑 한다 그럴 때 또 뮤르 하면은 섹시잖아, 섹시.
4: 저희가?
2: 아니야? 나만 그렇게 느낀 거야? 너무 섹시해. 나는 너무 섹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생각했던 게 엄정화의 초대. 엄정화의 초대. 최대한 다 하고 뮤르가
4: 네. 네.
2: 거의 마지막에 나는
4: 완전 난리 나겠네. 네. 등장만으로도
2: 그거를 넣는 거야. 이거 아무튼 누구한테 얘기만 해봐.
3: 뭐 이 팀은 남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나요? 예고 좀 해주시죠.
0: 박수가 필요한 무대예요. 탁탁.
6: 초대인가?
2: 초대인가 봐.
0: 하나, 둘, 셋, 탁, 탁. 이걸 같이 하시면 훨씬 즐거운 무대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네, 매 판마다 올스타의 신화를 쓰고 있는 뮤르,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7: 수영 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너무 즐겁게 잘 준비했는데 즐겁고 신나게 하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3: 자, 이수영 씨도 뮤르에게 응원의 한마디.
0: 저는 오늘 뮤르를 위해서 무대에 서지는 않아요. 뒤에서 대기하면서 뮤르를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뮤르는 원래 잘하니까.
8: 파이팅!
3: 이수영 판정단이 서포트하는 뮤르의 무대 판 스타트!

0: 안 나오신다더니.
1: 안 나오신다더니.
2: 패셜 조선 판정단분들 뮤르의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점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눌러주세요. 이수영 판정단이 서포트한 뮤르의 무대 몇 점을 받았을까요? 점수를 공개합니다.
3: 야, 야,
1: 뭐야, 100점, 100점이 있나 봐.
4: 자, 99점, 98점.
5: 사실 뮤르라는 팀을 이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뮤르의 색깔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색깔이구나라고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매번 하실 때마다 더 많은 뭔가가 있는 것 같은 팀인 것 같아서 너무 부럽습니다, 선배님. 저도 같이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너무 멋있게 잘 봤습니다.
6: 감사합니다.
2: 네.
7: 아, 진짜 오랜만에 음악적 키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이제 무대를 봤고 아직까지 그 흥분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진짜 아까 표현했듯이 세 글자로 표현하자면 지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6: 감사합니다. 네.
2: 자, 저희 제작진 윤일상 씨한테 물티슈 좀 갖다 주시면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이요. 뮤르팀은 과연 고득점으로 순위를 뒤집고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지. 자,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0: 1등이야.
1: 1등 아니야?
2: 1등.
1: 1등이야.
3: 총점 공개해 주세요. 이수영 판정단이 서포트한 유로는 600점 만점에 580점을 획득했습니다. 현재 1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4: 여태껏 제가 별을 계속 눌렀었어요. 그랬는데 좀 부족한 거는 판소리를 조금 못 하더라도 조금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다음에 판소리 조금만 배워가고 가면 안 될까요?
0: 조금만. 알겠습니다. 네.
4: 조금만. 네.
5: 제가 뭐 그동안 완벽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자주 쓰지는 않는데 정말 완벽했던 것 같아요. 무대의 어떤 그 안무도 그랬고 소리도 그랬고 모든 것들이 너무 완벽해서 흠잡을 데가 요만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100점을 드리긴 했는데 한 120점 드리고 싶은 것만 있고 또 이수영 씨가 저 끝에 잠깐 등장했는데도 정말 너무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셔서 이 무대가 정말 한 10년 동안 이렇게 짜온 것처럼 완전히 짜임새 있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3: 네.
0: 감사합니다.
3: 뮤루, 뒤에도 막강한 팀들이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현재 1위예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0: 정말
1: 왜 그래?
4: 울지 말고 잘했어요. 잘했어.
1: 잘했어요.
6: 잘했어. 잘했어.
4: 최고야, 최고.
6: 잘했어.
0: 저 사실 조선 판사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뮤르 스타일의 음악을 했을 때 좀 이렇게 따뜻한 평을 받은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 나올 때마다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돌아갈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내가 정말 음악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사실 조선판스타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할 때도 많이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또 언니가 또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사실 언니 바라보면서 왔더니 이렇게 멋진 무대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언니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7: 더 얘기해.
0: 네, 그리고 정말 앞으로도 좀 더 멋진 뮤지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 네. 완벽했어.
0: 감사합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0: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1: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2: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3: 드셨습니까?
2: 그럼 아지트인데.

0: 도입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종.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청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살아간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 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0: 우리 태조 할아버님께서 의식이에 오셨으면 얘 땅도 좀 잘 보셨을 것 같은데.
1: 이 사람은 누구인고? 아니 조선말 아주 잠시 왕위에 오른 사람인데 국정보다는 국물에 관심이 많았던 이름하여 미종. 어느 날 미복 잠행에 나섰다가 별똥별을 맞고 행방이 묘연해졌는디 그가 제작진을 찾아왔다.
2: 그렇구나.
3: 근데 왜 계룡사는 언제 오신 거예요?
0: 자네 혹시 우리 조선의 도읍이 이 계룡산 쪽에 건립될 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3: 몰랐습니다.
0: 조선을 건립할 때 우리 태조 할아버님께서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꿈을 실현하지 못하셨지만 원래 저쪽 계룡산 남쪽 마을에 도읍을 건설하고 싶어 하셨지. 이 계룡산은 말이야 신성한 기운이 모인 곳이라서 우리 프로그램 시작도 좋은 기운을 받자고 내 이 계룡산으로 오자 그런 거였어. 가보세요. 아, 좋구나. 산세도 아주 좋구나. 시작을 아주 잘 잡았어. 좋구나. 아, 내 그때는 못 와봤지만 이 계룡산의 절경도 그렇고 아주 잘 어울리는 사찰이구나. 좋은 기운이야.

0: 계룡산에 좋은 기운도 받았겠다. 이제 그만 가야겠다.
1: 아니 왜 안 돌아가시고?
0: 아이 뭐 좋은 기운 다 받았으니까 뭐 꼭 봐야 맛인가. 예. 배가 고파서 더는 못 가겠어. 얼른 앞장 서거라. 밥 먹으러 가야겠다. 여기 어디? 네, 다 보았느니라.
2: 어? 눈앞에 온갖 진풍경이 펼쳐진다고 한들 배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그 무슨 소용이요?
3: 그렇지?
2: 진풍경은 흐릿해져가고 눈앞에 두둥실 떠다니는 건 온갖 산해진미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계룡산도 식후경이로구나. 계룡산의 전기를 받은 음식을 찾으러 떠나보자.
0: 세상이 잘 자라고 있구나. 잘들 자라고 있구나.
3: 아하. 살던 곳에서 자주 드시던 음식이 어떤 것이에요?
0: 네, 그곳에 살 적에는 매일 아침 수라상에 올라오던 음식이 있었지.
3: 어떤 건가요?
0: 1분 후에 알려주겠네.
3: 언제쯤 유행?
0: 언제죠? 무험하구나! 모든 일에 왕이 근본이거늘. 내가 하면 그게 다 유행인 것이지. 잠자코 따라오긴 하게.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됐나? 나 최신이라 그래가지고 배워온 건데. 야, 이곳은 범상치가 않은 곳인데? 응? 시끌벅적한 도시하고는 다르게 아주 녹음이 짙은 것이 눈이 정화되는 기분이구나. 눈이 정화된다. 내 안구 정화라 정하겠노라 사자성어.

0: 아, 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1: 아, 예.
0: 아, 네.
1: 선생님, 제가 여기 네. 그 천년초 떡갈비?
0: 네네.
1: 유명하다 그래요.
0: 아, 네, 유명합니다. 네.
1: 그 천년초 떡갈비 네네. 정식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왕력하신 분께 저희가 또 네? 대접한다고 하니까 임금님 수라상을 내는 기분으로 맛있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1: 제가요? 아, 왕력할이 아니라 제가 왕인데.
0: 아, 그럼.
1: 그럼 제가 그 친구 좀 닮았죠?
0: 네, 제가. 조금 닮으셨네요.
1: 네, 좀 이국적으로 생겨가지고.
0: 네, 맞습니다. 그럼 왕께 준비한다는 기분으로 아, 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서구적인 외모는 다들 알아보는구만.
2: 이건 근데 왜 사장님만 하실 때는 말씀이.
1: 어허. 그 임금 채통도 있지만 이 사회에선 내 또 사회적 체면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2: 저희랑 있었던 체면 아니
1: 아 부캐잖아요 그거는 진짜 자꾸 캐릭터 깨지게 자꾸 왜 그래요 아 어허 참
2: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그럼 떡갈비 시네요 음식
1: 그렇다네 바로 떡갈비라네 먹어도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매일 먹고 싶고 그런 음식을 소울푸드라고 하잖아
3: 그렇지
1: 내가 살던 그 시절에는 말이야 떡갈비를 떡갈비라고 부르지 않았네 효갈비, 노갈비라고 불렀지 그 조선시대에는 그래서 임금의 수라상에만 오르던 그런 귀한 음식이었네 요즘 친구들이 만드는 떡갈비는 영 예전 맛이 나질 않아서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 오자고 한 거라네 여기서 만드시는 건가?

0: 실례합니다.
1: 아, 안녕하세요.
0: 아, 예. 네네. 제가 떡갈비를 아주 좋아하고 많이 먹어봤는데 혹시 만드시는 거 옆에도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1: 아, 그럼요. 도와주지 말고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0: 아, 예. 알겠습니다.
2: 예로부터 왕의 음식이라던 떡갈비를 만들어보세요. 길쭉하게 자른 윤기 자르르르한 소고기를 담아주고 각종 다진 채소 양념 넣어주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비법이라는 천연초 발효액을 넣어주면 그야말로 활용 점정이로구나.
0: 아, 반죽이 됐네요.
1: 반죽이 되는 거를 이제 모양만
0: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미리 만들어서 하루 정도 숙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형을 해서 오븐에 굽는 단계로 이제 하는 겁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 좀 큰 사이즈로 빚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왕떡갈비로.
1: 네, 왕이니까 왕떡갈비로 해서.
0: 네. 아유, 그냥 거기 살 때도 내 수락관 들어가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정말 그랬었는데 왕 채통인지 수락관에 드나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하니까 재밌네. 아우, 이 감촉이 너무 좋은데요?
1: 네, 맞아요. 부드러우면
0: 네, 부드러우면서 또 고기 육질의 이 탱글탱글함이 느껴지니까 야, 이 떡갈비 고기를 이렇게 길게 자르네요?
1: 아, 그래서 이유가 있는 게 이렇게 다시면은 약간 씹을 때 이제 뻑뻑한 느낌이 드는데 이걸 채를 썰면은 씹히는 느낌 씹히는 걸 주기 위해서 저희는 다른 데와 다르게 이렇게 채로 썰었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네. 갈면 그게 다른 점. 고기 먹는 느낌은 별로 안 나서
1: 맞아요.
0: 맛은 고기 맛인데 네.
1: 정말 예리하게
0: 씹는 맛이 고기 맛이 아니라서 네. 아, 그래서 그거를 주려고
1: 네,
0: 그 씹는 맛을 식감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1: 네,
0: 거구나.
1: 맞습니다.
0: 왕이 좀 대범하게 해야 되는데 조잡하게는 안 되는데 옳지, 이 정도면 됐어요.
1: 네, 맞습니다. 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고
0: 오, 이거 진짜 왕떡갈비네.
1: 사이즈가 정말 어울리시네. 네.
0: 와, 이거 진짜 큰데?
1: 네.
0: 이거 더 큰데요?
1: 네.
0: 아, 이거.
1: 역시.
0: 이야, 잘 눌러서 얘네들이 골고루 잘 익게, 너무 두껍지 않게. 그러면은 원래 보통은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하시나요?
1: 원래 보통은 네. 이 정도이지만 네. 오늘은 이제 아, 두 배 크기로.
0: 저도 한번 일단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으로다가 잠깐만, 근데 백성들 아낀다 그러면서 내 건 크고 백성들 건 작네. 아, 잠깐만. 아, 이제 차별한다고 또 욕하겠는데? 백성들 사이즈랑 왕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 어떡하냐. 욕심쟁이 왕이라고 욕 먹겠는데? 이거. 아, 야. 어우. 어우, 야. 고소하고 향긋한 떡갈비 향이 이게 참을 수가

0: 없는데요, 그냥?
1: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천년초 과류하기를 맞는 천년초 떡갈비고요.
0: 아.
1: 요거는 이제 미나리가 베이스인 이제 미나리 떡갈비입니다.
0: 오, 잠깐만. 그러니까 한번... 다르네요?
1: 네, 좀 모양이 다릅니다.
0: 오.
1: 미나리 같은 경우는 네네. 약간 씹었을 때 미나리가 씹히는.
0: 아, 그렇죠. 미나리 네. 식감.
1: 네, 그런 네. 느낌이 좀 나는 거고.
0: 아삭아삭 느낌.
1: 천년초는 이제 씹었을 때 약간 발효액이 나오는 그런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 좀 다른
0: 아,
1: 점이 있어요.
0: 그럼 천년초 발효액이 들어가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오. 사장님이 그럼 개발하신 거예요?
1: 아, 저희가 직접 담았습니다.
0: 오.
1: 담고 이제 소스를 만들 때 소스를 따로 개발한 거죠.
0: 오, 그렇군요. 제가 이거 두 개 다 먹어볼 수 있는
1: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오늘 다 드셔야 되는데.
0: 다 먹어야 되나요? 오, 잠깐만. 자, 내 덕분에 호강하는 줄 알아라. 내가 찬소리나 하고.
2: 양념이 고기 겉에도 속에도 스르르르르르 스며들도록 반죽하듯이 진해주고.
3: 벌써?
2: 예쁜 고기야 맛있어져라. 양념도 넉넉히 두르고 굽기 시작하면 입안에 육즙이 차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통치의 음식 천연 촛떡갈비 대령이요.
0: 어? 어? 어?
3: 떡갈비가 없는데
1: 사장님
3: 네. 떡갈비 좀 주시죠.
1: 떡갈비는 요거 이제 드시고 아, 네. 그 다음에 2차로 이제 메인 식사로 나옵니다.
0: 아~
1: 전체 우리 이제 식전 식사로 한번 아, 맛보신 예. 다음에
0: 수라상처럼 차리셨네. 참으로 푸짐하구나.

0: 어우, 이거는 그냥 맛있는 샐러드 드레싱.
1: 양념이 참으로 맛있구나. 과인이 먹겠노라.
0: 어, 이 미나리인가 본데?
1: 미나리인가 보다. 야.
0: 아삭해.
1: 맛있는데? 이게 착착한 게 있는데? 이야. 이거 뭐지? 이게 임금 자통에 자꾸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같이 써서 좋긴 한데, 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이해하길 바란다.
0: 와, 이게 뭐냐? 야채밖에 안 들은 것 같은데 막 고기 맛이 나는 것 같지, 이게?
1: 나는 기름 위에 튀긴 것을 좋아하노라. 이게 뭐야, 이거?
0: 아삭해. 아우, 잠깐만.
1: 야,
0: 이게 가진 야채들을, 채소들 이렇게 신선한 걸 쓰니까 말이야. 참으로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이 쏙 빠져나가는 것 같고,
1: 몸이 정화되는 기분이로구나. 과인이 참으로 흡족하구나. 늘 이게 도심에 찌들어서 북적북적한 데서 그냥, 인스턴트 식품만 먹다가 싱싱한 채소로 만든 음식을 먹으니까, 이야, 이거 몸이 아주, 아이고, 이런. 아, 이거 참. 아, 이게 상궁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어서 오너라. 그나저나, 과인은 떡갈비가 먹고 있다. 막 튀어나오네. 나는 떡갈비가 먹고 있다.

0: 먹고 싶구나. 나에게는 떡밥, 떡갈비를 타오. 사장님?
1: 네.
0: 예, 저기 이 식당에 법도는 알겠으나 떡갈비를 좀 일찍 주시면.
1: 네, 바로 그냥 바로 준비되겠습니다. 아까 대비로 왕떡갈비로.
0: 네네, 왕떡갈비를.
1: 네, 알겠습니다.
0: 네네,
1: 부탁드립니다. 바로 준비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아, 떡갈비. 떡갈비가 먹고 싶다. 와, 참으로 흡족하구나.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왕의 수라상이지.

0: 잠깐만. 이거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참. 그만큼 상궁이 나와서 하는 순서를 알려줘야 되는데. 자, 먹어보겠어. 천년 초부터 먹어보자. 오, 오, 야, 이게 고기를 다지지 않고 자른 거라서, 오, 고기 이 육질이 그대로 유지가 돼. 오, 아, 아까 그 향긋한 향이 난다. 맛이랑 다지지 않고 잘라서 한 거라서 거 씹힌 맛이 다르네. 아, 이건 진짜 고기 먹는 것 같네. 그 다음으로는 우나리 간장 양념을 먹어보자. 자, 우나리도 살짝 얹었어. 야, 이쁘다. 와인이 참으로 흡족하구나. 오. 그 빛이 참으로 역력하구나. 자,
1: 맛있구나.
0: 빛이 나야 돼요. 오나라 오나라 이렇게 나야 되는 거 아닌가?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오나. 어야, 고추장만 먹어보자. 어이지. 이야, 오, 이 빛깔도, 야, 고추장 양념이라 아주 그냥, 얼룩불근하게 보여 좋네. 아.
1: 까꿍.
0: 맛있구나.
1: 맛있구나.
0: 늘 먹던 떡갈비인데 그 맛이 다르구나.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2: 예. 이것은 첫 번째 것은 천년초로 만들어 싸웠고, 두 번째 것은 미나리로 만들어 싸웁니다.
0: 그렇구나. 참으로 맛이 좋다. 천년초 또 한번 먹어야지. 야, 응? 내가, 응? 여기 와가지고 말이야, 응? 맨날 그 현대인들 먹는 음식 먹다 보니까 몸이 맨날, 응?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그냥 안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천년초 떡갈비를 먹으니까 과연 기력이 샘솟는구나. 아, 요즘 사람들 소울푸드 소울푸드 하잖아요. 소울푸드. 응? 그런데 과인의 소울푸드는 떡갈비로구나. 아, 야, 이게 진짜.
3: 선생님, 근데 제가 문득 네? 궁금한 게요. 네. 이 떡갈비는 왕의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0: 아, 그렇지. 수라상에 근데 오르던 음식이지.
3: 이 떡갈비 기원이 이제 임금이 채통 없이 이렇게 갈비뼈를 못 뜯어서 만들어진 음식이라는데 진짜인가요?
0: 나는 들고 뜯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3: 잘 모르시는 거죠?
0: 예, 잘 모릅니다.
4: 아이고, 내가 지금 고기를 먹은 것이 맞소? 어찌 이리 부드럽게 넘어간단 말이냐? 입안에 넣는 순간 스르르르르 넘어가는 이것이 진정 떡갈비란 말이오. 이토록 부드러운 떡갈비라면 내 촉인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겠소. 맛있구나.
0: 동의보감과 분초광모에서 이 천년초를 만병통치식물이라고 불렀던 거 아시오?
5: 모르겠는데.
0: 그 지금이야 천년초라고 부르지만 동의보감에는 뿌리에서 인삼 냄새가 난다 그래서 대삼이라고 불렀어. 선인장과의 식물로 아주 혹한에서도 잘 자라고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요. 그래서 위장질환, 관절염, 당뇨에 좋다 그래서 아주 영향이 좋은 그런 식물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어.
5: 진짜 미종다우십니다.
0: 내가 달래미종인가? 맛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맛있는 떡갈비에 천년초를 넣을 생각을 하다니 참으로 장하구나. 내가 여기 우리 사장님을 좀 칭찬을 해야 되겠어. 사장님,
6: 사장님.
0: 처음부터 떡갈비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아 근데 이 떡갈비에 천년초를 이렇게 발효액이랑 이렇게 넣을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7: 예전에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좀 질병이 좀 있으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몸에 좋은 걸 찾다 보니까 네. 천년초를 밭에 심으셨는데 그 효능을 보니까 굉장히 건강에 좋은 효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요리에 응용해 보고자 해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0: 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어머님이 발효액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7: 네, 맞습니다. 발효액 만드는 법을 제가 전도 받아서 그 발효액을 활용해서 이제 뭐 나물의 단맛에 이런 무침이나 그리고 아. 이제 떡갈비의 발효액 같은 데 활용을 하게 되었어요.
0: 그럼 여기도 다른 애들도 들어간 거네요?
7: 네, 그리고 여기서 좀 들어간 거예요.
0: 아, 맞아요. 야, 그러면 어머니의 정성까지 함께한 천년초 떡갈비니까 이건 진짜 소울푸드네.
7: 아, 맞습니다.
0: 아, 영광입니다.
7: 아유, 제가 이렇게 왕께서 어디 먹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죠.
0: 그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같은 채소들이 정말 네. 싱싱하더라고요.
7: 아, 네.
0: 아니, 심지어는 여기 된장찌개에 들어간 얘네까지 이렇게 푹 끓였을 텐데도 팍팍 네. 씹히는 느낌이 들어서 아 이게 어쩜 이렇게 애들이 싱싱하고 상태가 좋은지 비결이 아, 있으신가요?
7: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주지도 농가 맛집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아. 최대한 지역 식재를 활용하고 또 이 상추 같은 경우는 저희 또 하우스에서 직접 재배를 해요.
0: 아. 앞에 맞아 이렇게 또 하우스랑 텃밭이랑 다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7: 네네. 그래서 당일 이제 저희가 딱 뜯은 상추를 씻어서 이제 손님들한테 바로 제공을 해드려요.
0: 아 그렇구나. 오늘 아침에
7: 네네.
0: 뜯은 아 그렇군요.
7: 버섯 같은 야. 경우도 이제 여기 공주시에 있는 농장에서 직접 받아서 강냉장에 넣고요.
0: 참으로 장하구나. 와 아무튼 너무너무 맛있고
7: 네네.
0: 몸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네, 음식을 정말. 준비해 주셔서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7: 아유,
0: 너무 잘 먹었어요.
7: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0: 아, 오늘 참으로 푸짐한 상을 받아서 맛있는 떡갈비를 먹었네. 참으로 앞으로의 여정도 기대가 되는구나. 맛있구나.
4: 다음 맛을 향해 떠나보자.
8: 얼씨구.
0: 제철 나물 먹던 그 시절이 그립구나. 나물을 대령하거라.
9: 노란 대로 한번 드셔보세요.
0: 과인이 머위를 묻히고 있노라. 이야, 가슴 뛰게 만드는군. 너무 좋다. 무침. 띠리띠리띠리. 너무 좋다.
10: 안주지롱. 내가 먹어야지.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0: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1: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2: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3: 아지트니까.
2: 그럼 아지트인데.

0: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이 노래 들어볼래?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5년이 됐는데 류일 아나운서가 누구지?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고백하자면 제가 사실은 개명을 해서 구유경미 아나운서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계기는 안산시립합창단에 제 친구가 있는데 저도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노래를 못 불러서 아나운서가 됐는데 부르는 거는 싫어했어도 듣는 게 너무 좋은데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사회를 보게 돼서 저도 영광입니다. 아, 이번 여름 정말 더웠죠. 근데 오늘 타이틀이 뭔지 아시나요? 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안 나와 있네요. 네, 가을 그 설렘입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이 참 설레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이 되면 좀 찬바람이 불면서 가을을 좀 타는 편이거든요. 괜히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울하실 때 보통 어떻게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편인가요? 음악 들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보통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평소에 힘들었던 일들 많이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와주실 분들이 계신데요. 프라임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입니다. 평소에 소프라노 조수미 홍혜경 씨, 또 테너 플러싱도 도민고, 안데리아 보슬리 등 네로라 하는 분들과 함께 협연을 진행했던 오케스트라인데요. 오늘 믿고 볼 수 있는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곡으로 이어드릴 두 곡은요. 가을의 노래와 소떼라는 곡입니다. 두 곡 모두 아주 풍성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곡인데 특히 또 소떼라는 곡은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그리움에 대한 마음을 잘 표현한 곡이라고 하거든요. 그리운 분이 혹시 마음속에 계시다면 울컥하실지도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자님 보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었을 뿐인데 이래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무대 뒤에서 듣고 너무 아름다워서 벌써부터 막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방금 들으신 두 곡을 만드신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처음 들으셨던 가을의 노래를 쓰신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김효근 교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데 어디 계신가요? 아, 반갑습니다. 특별히 가을을 참 좋아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의 노래를 써주셨다고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들은 소떼라는 곡에 시를 써주신 김필연 선생님도 와주셨다고 하는데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가사가 너무 아름다웠죠? 네. 두 분 덕분에 정말 시작부터 아주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곡은 테너 이영화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영화 교수님은 제4대 한국성악가협회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지금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가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유명한 국제성악콩쿠르 10개 부문에서 입상하신 아주 대단한 실력자신데요. 오늘 불러드릴 곡이 한송이 흰 백합화 그리고 꽃구름 속의 두 곡입니다. 뭐 어떤 노래든지 내가 잘 아는 곡이면 훨씬 더 감동이 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정말 이어질 곡들이 다행히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흔히 즐겨 듣던 그런 한국 가곡들이어서 아마 더 큰 감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꽃구름 속에 같은 경우는 좀 소프라노 성악가들이 많이 부르던 곡인데 오늘 특별히 테너 목소리로 들으시면 더 아주 신선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가곡이 참 듣기도 좋고 가사도 잘 들리니까 훨씬 더 와닿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뒤에서 제가 무대 뒤에서 친구한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안산 시립합창단이 한국 가곡으로 이렇게 공연을 이어간 게 거의 처음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이런 공연은 흔치 않은 기회인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 행운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아주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소프라노 박현주 교수님께서 준비한 무대입니다. 박현주 교수님은 지금 숙명여자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또 우리나라 뭐 최고의 콩쿨이라고 할 수 있죠. 동화 콩쿨에서도 1위를 수상하셨고 한국 오페라상 여자 성악가상 수상을 하시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들려주실 곡은 님이 오시는지와 내 마음의 강물인데요. 너무나도 잘 아는 곡이죠. 님이 오시는지는 뭐 한국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내 마음의 강물은 이수인 님의 작곡인데 이 곡은 사실 둥글게 둥글게 라는 동요 아시죠?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인데 그만큼 쉽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곡을 많이 쓰신 분이라서 공감되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을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오늘이 제일로 오래 들어서 아름다운 가을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하러 왔는데 오히려 큰 선물을 받고 가는 느낌인데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무대였죠? 여러분도 오늘 무대를 보시고 큰 선물을 받아가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안산 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명태와 한국민요축전이라는 곡을 두 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명태는 뭐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죠. 저도 어렸을 때 이 곡을 처음 듣고 참 재밌다, 신선하다 이런 곡으로 기억에 남은 곡인데 뭐 아주 이전의 가곡과는 스타일이 달리 리얼리즘이 가미된 그런 곡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인간사의 애환을 가벼운 명태에 빗대어서 그려낸 곡이고요. 또 우리 가락, 우리 장단이 참 흥겹고 좋잖아요. 드디어 나왔네요. 이 한국 민요 축전 안에 이 세 곡의 경기 민요가 담겨져 있는데 한강수 타령, 경기 아리랑, 경복궁 타령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장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상해 보시죠.

2부 순서는 더 신나고 더 아름다운 곡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 클래식 공연이라고 해서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나는 곡 나오면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마지막에 경복궁 타령 나오는데 어깨가

많이 들썩들썩 하시는데 참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정말 행복한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오케스트라와 합창을 동시에 생음악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스피커랑 듣는 거랑은 전혀 다르죠. 아주 생생한 음악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느낌을 한 곡 한 곡 꼼꼼히 다 귀에 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안산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산들바람, 추억, 가고파, 살짝이 없어요. 이렇게 네 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살짝이 없어요 라는 말이 제주도 방언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공부를 미리 하셨군요. 맞습니다. 살금살금 다가오세요 라는 뜻인데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창작 뮤지컬 주제곡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공연의 제일 첫 번째 여주인공이 패티 김 씨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간드러지는 그런 매력적인 곡이 될 것 같은데요. 즐겁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박신아 지휘자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바리톤 정녹기 교수님의 무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리톤 목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푸근한 느낌인데 이 가을밤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정녹기 교수님은 독일 칼스루의 국립음대에 전임 강사를 역임하시고 현재 한양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요. 오늘은 바오고개와 뱃노래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바오고개는 일제 탄압 속에서 민족의 울분과 그리움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곡인데요. 그 섬지바기를 지으신 이흥열 작곡가님의 곡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섬지바기가 영 유아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정말 서럽게 우는 곡으로 유명하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그 선율들이 본능적으로도 느낄 만큼 참 구슬프게 잘 표현을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곡도 그런 곡이 될 것 같고요. 또 뱃노래라는 곡은 광복의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아주 가벼운 민요풍의 곡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상반된 두 곡을 비교해보면서 듣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상해보시죠.

마지막에 신나는 부분에서 약속하신 대로 열심히 박수 쳐주셔서 정말 멋지셨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다 끝이 난 것 같은데요. 정말 개인적으로도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가곡과 우리 문화가 참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가는 것 같고요. 여러분도 행복하셨죠? 네. 오늘 이렇게 2시간 정도 힐링받고 집에 가셔서는 오늘 이 시간이 뭐 2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쭉 행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냥 돌아가시면 너무 아쉬울까봐 앵콜곡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비밀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서 모른 척 해주시고 끝없이 앵콜 박수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럼요.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3: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4: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5: 아지트니까.
0: 그럼 아지트인데.

0: 부임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부임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제가 생각한 보성 소리 적벽가는 일단은 되게 사설 자체 짜임새가 분명하고요.
1: 조용히 말해 의심하야
0: 사설의 분명함과 장단 짜임새, 그다음에 성음 노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분명해서 보시는 분들도 공감하기 쉽고 부르는 저로서도 아주 그 상황 설명에 맞게 소리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인사동은 일단 오면은 되게 한국적인 것 같으면서도 여러 나라의 문화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0: 한 달에 한 번씩 전수 교육도 있고 또 다음 주에 있을 공개 행사, 문화재 공개 행사 때문에 겸사겸사 찾아보러 왔습니다.
1: 네.
0: 네, 왔습니다.
1: 오랜만이다, 너.
0: 잘 지내셨어요?
1: 부산에서 오는 거요?
0: 네. 오늘 아침에 또 KTX 타고.
2: 원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1: 맞습니다. 아니, 그럼 뭐 처음부터 비싸게 주고. 짜다 좋은 차를 마시게 되면은 그 차의 맛 때문에 그 차를 다시 찾게 돼 있어요. 소리도 마찬가지야.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은 그날 그보다 아래 소리들을 안 들리는 것이요.
0: 맞습니다.
1: 다 똑같아.
2: 이게 인생이라는 게 다 똑같은 것이고 삶이라는 것이 공부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고.
1: 나중에 별로 생각했던 게 너무 중요해. 저는 우리 중매야 공개 행사.
0: 선생님이신데 때론 아버지 같기도 하시고 때론 엄격한 스승님 같기도 하시고 저 나름대로는 아버지 이상으로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1: 그날 해야 될 거라면 해봐야 돼.
3: 이때여 조조는 장대운호 피하여 제장과 상이었지. 정욱이 여짜오되 조조진 중 바라보고 원한 바는 내 소원이.
1: 소리를 위아래가 너무 강해.
0: 네.
1: 조금 더 띄워서 소리를 반석에 딱 올려놓고 밀고 다닌다는 느낌으로 저렇게 자꾸 해버려도 돼야 돼.
0: 네.
3: 황계화선 들어온다. 이시화선.
0: 제가 두 살 무렵에 이제 소리에 국악에 미치기 시작해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윤인철 선생님을 그때 처음 뵙게 된 거죠. 제가 처음에 선생님한테 갔을 때 심청가를 배웠습니다. 적벽가는 사실 어린 아이들한테는 알려주기 힘든 소리라고 해서 아주 공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벽가는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3: 종소리 하면 은이 떠들어오니 조조가
0: 소리의 색깔, 소리를 가져가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잡아주시는 제 인생 최고의 멘토시죠. 네.
1: 정말 호탕하게 웃어야 돼. 여기서는 조조가 정말 그 영웅으로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2: 마음이
1: 다 드러나.
3: 날 위하여 양초실고 하나리 나를 도우미로 오라.
1: 굉장히 많이 부르기도 어렵고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게 이 적벽가란 말이죠. 그리야 당하리요. 이때 왕계 크게 소리쳐 좌우를 꾸짖어 완태사.
2: 특히나 이제 보성소리 적벽가는 이제 그 보성소리 자체가 이면이라고 하는 것들에 특화되어 있는 소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전쟁신이랄지 순간순간에 등장인물들의 어떤 그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의 그 표현력들이 음악적으로 정말 사실성 있게 표현해내는 게 굉장히 특화된 게 바로 이제 보성소리 또 적벽가죠.
3: 천지

0: 안물 생겨날지 각색 초목이 먼저나 유손씨 식목실 구목이소를 하여 있고 헌원씨는 작주 이제 물통하였으니
1: 제 소리는 일단은 요즘 소리가 가지고 있는 색깔과는 다르게 옛날 아니면 고째 스타일의 소리가 많이 담겨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소리 들으면 꼭 고째 음반 듣는 것 같다. 보성 소리 자체가 고째의 영향을 많이 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소리 색깔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대를 내어 도대우의 봉기 꽃봉 봉기 우연아 밖에 점지하여 주업성
2: 탁한 소리도 아닌 굉장히 맑으면서도 이 그늘이 있는 소리 그런 소리 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 소리 하는 데 있어서 요즘 소리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목을 가지고 있죠. 문화제에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일반인들 그 대상으로 공개행사를 갖게 되는데 제가 적벽가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성소리 적벽가로 공개행사를 하는데 전주자들 한 10여 명과 함께 이 무대를 꾸미게 되는데 작년에는 이제 서울에서 했었고 올해는 이제 전주에서 지금 하거든요.
3: 제가 윤영 씨 소리를 제대로 못 들어봤다가 어디 심사를 갔는데 윤영 씨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선생님들이 도대체 저 친구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셔서 저도 으쓱해지더라고요. 이제 같은 선생님 제자니까.

0: 진명을 살펴보니 적벽강 행사원기 향생업 한조들이
1: 정말 소리가 꼼꼼하고요. 또 그 어린 나이에 이것까지 알고 소리를 하나 할 정도로 소리의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0: 숨소리의 위력을 새삼 실감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힘 있는 소리가 두 시간 동안 하나도 지루한 줄 몰랐습니다.
1: 아,
0: 그래서 같이 호흡을 같이 했습니다.
2: 제가 20살 초반까지만 해도 만인이 부를 수 있는 판소리를 만들고 싶다 그랬었어요.
3: 유람댁 감당목은 피파성을 띄어있고.
2: 그랬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또 다시 드는 생각이, 저는 그냥 전통을 보수적이게 잘 보존을 해서 우리나라 전통 판소리를 잘 이어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3: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4: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5: 아지트니까.
0: 그럼 아지트인데.

0: 외형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외형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금방이라도 온화한 미소를 띤 신라인들이 걸어 나올 것 같죠?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박물관 같은 곳. 천년고도 경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우리나라 세계유산 15곳 중에서 무려 4곳을 품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500년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간직한 양동마을이 있고요. 경주 역사유적지구와 옥산서원,

또 경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죠. 불국사와 석굴암도 세계유산에 등재돼 있습니다. 불국 정토를 꿈꿨던 신라의 통치 철학을 잘 담아낸 대표적인 장소이자 신라 불교 미술의 걸작들이 모여 있는 곳, 경주 불국사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이 깨끗해지는 세상. 불국 정토를 현세에 재현하겠다는 신라인의 꿈이 깃든 곳입니다. 불국사는 서기 528년 신라 법흥왕 때 창건해 통일신라 경덕왕 때 크게 중건하면서 대규모 사찰로 위용을 갖추게 되죠.

불교를 나라 신앙으로 믿었던 신라인들은 그들이 해낼 수 있는 최고의 건축 기법, 최고의 노력과 정성으로 부처님의 나라,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불국사를 처음 지었을 당시에는 청운교 앞에 큰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면 자음은 옆 수출구로 물줄기가 폭포처럼 떨어져 연못 위에 신비로운 물안개가 장관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1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옛 모습은 자취를 감췄지만 비 내리는 불국사의 고요함 속에 신라인의 향취가 전해지는 듯합니다. 불국사를 나와서 토암산 중턱을 향해 부지런히 올라가면 신라 불교 예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석굴암이 보입니다. 해발 500m가 넘는 곳이니까 석굴암 입구에서 내려다보면 간포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데요. 이렇게 높은 곳에 절을 짓고 단단한 바위를 쌓아 올려 그 안에 부처님을 모신 이후 멀리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외구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불국사가 경내에 보물을 품고 있는 사찰이라면 산 전체에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야외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경주 남산인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큽니다. 무려 37개의 불교 유적이 산재해 있는데요. 천년을 이어온 신라의 숨결이 살아있는 경주 남산. 예진 스님의 발길을 따라 찬찬히 돌아봅니다.

경주의 남쪽 고위봉과 금호봉 두 봉우리를 중심으로 솟아있는 남산. 금호산으로도 불린 이곳은 신라 천년의 역사를 통해 가장 신성시되었던 곳입니다. 사원, 탑, 불상과 같은 불교 유적뿐만 아니라 왕릉, 무덤, 궁궐터가 남아있어 신라 문화의 집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돌에 새긴 사람의 지극함과 깨달음을 찾아 수행하는 여승의 단아한 일상이 경주 남산의 풍경과 함께 펼쳐집니다.

0: 화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새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1: 풍만한 얼굴과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지그시 감은 두 눈. 마치 구름 위의 세계에서 중생을 살펴보고 있는 듯합니다.
0: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0: 미소가 가득 담긴 얼굴과 풍만하고 당당한 자세. 화려한 연꽃 위에 앉아있는 불상에서 자비로운 부처의 힘이 느껴집니다.
1: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0: 신라의 흥망성쇠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 천년을 이어온 경주 남산 칠부람에 아침이 밝아옵니다. 경주 남산 지구에는 수많은 전설과 역사 유적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신라의 시작과 끝이 모두 남산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남산 기슭에 있는 나정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신라 말 경혜왕이 후백제 견원에게 죽임을 당한 포석정도 남산에 있습니다. 그럼 예진 스님과 함께 경주 남산의 가을을 만나봅시다.

경주 남산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옛 신라의 수많은 불교 유적이 펼쳐져 있습니다. 산 능선과 골짜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절터만 무려 150곳이 된다고 하네요.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이런 경주의 모습을 사사성장 탑탑안행 절이 하늘의 별만큼 많고 탑도 기러기 때처럼 솟아있는 곳이라고 묘사했습니다.

0: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1: 경주 남산은 돌과 사람의 공간입니다.
0: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2: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네,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시골의 무처를 찾아 가족의 안녕을 비는 할머니의 마음은 수천 년을 흐르며 남산을 찾아 기대온 사람들과 곁을 같이 합니다.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0: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진 스님의 말씀이 메아리처럼 마음에 남네요. 긴 세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여한 동네. 천년고도 경주에 살았던 양반 가문의 면모를 그대로 품고 있는 곳이죠. 유네스코가 반한 우리의 고향, 경주 양동마을로 들어가 봅니다.

있는 기와집과 정겨운 곡선미를 자랑하는 초가가 조화롭게 자리 잡은 경주 양동마을. 곳곳에 묻어나는 정겨움은 마음속 푸근한 고향 같습니다. 경주 양동마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양반 집성촌인데요. 여주 이 씨와 경주 손 씨가 이 마을의 주인입니다.

이곳에는 조선시대 가옥 150여 채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주 이씨 가문과 경주 손씨 가문이 서로 협동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600년의 역사를 이어온 동네

건물의 규모와 보존 상태, 건축사적 가치와 자연 환경까지 마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전통의 품격을 가진 경주 양동마을. 6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생동감이 느껴지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손 씨와 이 씨 후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속촌과는 달리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에서 후손들이 계속 사는 경우는 경주 양동마을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천년 고도 경주에는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즈넉한 공간뿐 아니라 앞서가던 신라 과학의 힘을 보여준 명소가 있죠. 바로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첨성대. 7세기 중반 신라 선덕여왕 때 건축됐는데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수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시대 유일한 고대 건축물입니다. 1300년 전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하늘의 뜻을 읽으려 했던 신라인들을 상상하면서 첨성대를 만나봅니다.

신라의 수도 경주에는 1300년 변함없이 하늘을 받치고 서 있는 천문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하늘의 별을 관측했을까? 별을 보는 게 목적이었다면 왜 높은 산 위에 짓지 않았을까? 여러 궁금증이 생깁니다. 첨성대를 이루고 있는 360여 개의 화강암 벽돌과 쌓아올린 층수는 1년 365일 날짜와 절기를 상징합니다. 또 정남쪽을 향해 있는 창은 해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기준점이 됐습니다. 1300년 전, 늦은 밤에도 이곳 사람들은 9m 높이의 첨성대에 올라 반짝이는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봤겠죠. 무수한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하늘의 뜻을 읽으려 했던 옛 신라인들. 그들은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2300년 동안 한 곳을 지켜온 첨성대. 집안의 약화로 북동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긴 했지만 천년이 넘도록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는데요. 신라의 건축 기술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천년고도 경주에 가면 거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근한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얼굴무늬 수막새인데요. 한쪽이 깨져 있어서 신비로움을 더하는 수막새에는 시원한 눈매를 한 여인이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수막새는 주로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서 처막 끝에 장식하는데요. 이 수막새의 무서운 표정이 아니라 온화한 미소를 새기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경주에서 만난 신라 여인의 온화한 미소는 숱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천년 왕국 신라를 우뚝 서게 한 넉넉한 포용력이 아니었을까요?

0: 꽃과일머니 뒷마당에 경사가 났어요.
1: 아이고, 아가야. 내 이름은 오늘부터 삐약이다.
2: 삐약.
0: 삐약이는 알에서 나와 처음 본 파란 세상에 푹 빠졌어요.
2: 저기 파랗고 하얀 구름이 보이는 저곳은 어딜까?
0: 저곳은 하늘을 안다.
2: 삐약! 하늘? 어? 어디서 나는 소리지? 안녕하세요. 저는 삐약이에요. 하늘을 나는 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0: 나는 바람을 타고 춤을 추지만 날지는 못해. 하늘은 날개가 있는 새들이 다니는 곳이거든.
2: 날개요? 어? 나도 있어요, 날개가.
1: 아이고, 삐약아, 괜찮으냐?
2: 할머니, 저는 날개가 있는데 왜 날지 못하는 거죠?
1: 그야, 병아리는 날 수 없으니까.
2: 날개가 너무 작아서 그런가요? 어른이 되면 날 수 있나요?
1: 닭은 원래 날지 못하는 새야.
2: 날지 못하는 새? 도와주세요! 나도 하늘을 날고 싶어요!
0: 난 하늘을 나는 법을 알려줄 수 없어.
2: 네?
0: 대신 하늘을 누비는 법은 알려줄 수 있지.
2: 알려주세요!
0: 그럼 내 옆으로 올 수 있겠니?
2: 네!

0: 넌 참 운이 좋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돼. 할 수 있겠니?
1: 네.
2: 늦은 밤 비가 그치자 맑게 긴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로 꽉 찼어요.
0: 삐아가 저기 좀 봐.
2: 하늘 물고기는 빗물이 고인 작은 물웅덩이를 가리켰어요.
1: 와, 하늘이에요.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리고 하늘 물고기님도 보여요.
0: 삐아가, 이제 우리 같이 밤하늘을 날아볼까?
1: 정말요?
2: 삐아기 눈에 하늘 물고기가 밤하늘을 날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0: 삐아가, 너도 어서 날개짓을 해보렴.
1: 네, 좋아요.

비 온 뒤라면 넌 언제든지 하늘을 날 수 있단다. 삐약이와 물고기 풍경은 물웅덩이 속 밤하늘을 행복하게 날아다녔어요. 진짜 하늘이 아니라도 둘만의 하늘 여행은 너무너무 특별했답니다.

0: 이번에 또 누구십니까?
1: 경서도 민요를 비롯하여 긴 소리, 휘몰이 소리 등을 평생 불러온 백영춘 명인. 하지만 사람들에게 잊혀진 재담 소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서재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0: 얼른 와요, 빨리.
1: 하루가 저물어갈 즈음 명인이 애타게 찾는 사람.
2: 저 왔어요.
1: 바로 아내 최영숙 선생님입니다.
2: 아이고, 오고 있는 중인데 뭐 그렇게 급해요. 가서 보고란 건 괜찮아요?
0: 네? 아직 조금 그래.
2: 누워있으라 그랬잖아, 찐방에서.
0: 아, 그러니까 말 안 하면 되는데 자꾸 내가 말 하게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2: 알았어. 아유.
0: 말을 그렇게 자꾸 하면.
2: 알았어. 아유. 헬스케에서 내 그냥 한 몇 시간 동안에.
0: 그냥 뭐라고 투덜거리면서도 옆에 있으면 그냥 든든하고 없으면 그냥 아쉽고 그래요. 그러니까 투덜거리는 거지.
1: 아내 최영숙 선생님 역시 아리랑 명창으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소리꾼인데요. 30여 년 전 사제지간으로 처음 만난 두 사람. 그 후 헤어졌다가 20년 만에 우연히 재회한 두 사람은 서로의 동반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명인의 소리 인생에 있어서 위기의 순간마다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존재. 백영춘 명인은 말합니다. 우리는 소리로 이루어진 동반자라고 말이죠. 명인이 소리와 인연을 맺게 된 건 중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 중학교 음악 시험을 볼 때 그 음악 선생님이 음악성이 굉장히 풍부하다 이런 이제 평을 들었어요. 그리고도 나는 노래한다는 생각은 가져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원래 성격이 온순하고 뭐라고 내성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춘기 되면서 그렇게 노래를 좋아하는 거야.
4: 에다 좌면지를 깔고 좌면지
3: 밭에 나가면은 입이 안 닫혀. 저녁 들어서 밥 먹을 때까지 노래를 부르고 한 거야.
4: 우리울제 우병자면 어당 육성동 백석이 당실과를
1: 1967년 한 라디오 방송국의 민요 경연대회에 출전, 수상까지 하게 되며 본격적인 소리꾼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3: 아버님이 저는 미친놈이라고 그냥 그럴 정도로 그러면서 하늘이 내게 이러한 그 길을 가라고 내려주시려고 아마 그렇게 미쳤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취미를 좀 한다고 한 건데
1: 그 후 스승 이창배 선생 밑에서 경서도 민요와 선소리 타령 등을 이수하며 현존하는 국내 최고의 소리꾼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백영춘 하면 재담 소리의 1인자, 유일한 재담 소리꾼 등으로 가장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 그렇죠.
5: 허장 성세 눈으로 눈 멀쩡히 뜨고
6: 우리 공연 예술사적으로 재담 소리의 시대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공연 종목인데도 그걸 전승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백영춘 선생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소리들을 잘 하시지만 재담 소리 쪽으로

0: 그러한 그 전승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그분이 제자들을 둬서 가르치지 않으면 전승이 끊어질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요한 분이시다.
1: 그렇지.
2: 하지만 명인이 처음부터 제담 소리를 해왔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제담 소리를 되찾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3: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그 박춘재라고 하는 사람이 제담 소리를 아주 잘했는데 그 사람이 남긴 그런 그 음반 또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남긴 걸 많이 찾아가지고 옛 그 제담 소리를 그걸 많이 연구했어요. 백영준 씨가 정말 그 서울의 제담 소리를 그 찾고 연구하고 재현하고 뭐 발굴하고 한 공로라고 봐야죠.
4: 누이신가? 양반의 부인이라든지 이거. 꼭 무당하냐 이거.
2: 제담 소리란 제담과 소리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풀어가는 우리의 전통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 아이고 문이 나오네.
2: 그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0: 제담 극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역사가 이미 고려 시대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대궐 안에서만 사니까 대궐 밖의 일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배우가 대궐 밖의 일을 여러 가지 일들을 자세하게 그 이 1인 제담극으로 임금에게 보여주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화 왕의 남자에 나오는 공길의 이야기가 바로 공길이 그 연산군 앞에서 제담극을 한 것이거든요.
2: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영화 왕의 남자의 한 장면.
6: 아들아, 내 다행히 목숨 부지하거든. 나를 황제가 거동하는 길 옆에 묻어 황제의 행차를 보게 해다오.
7: 승명패. 이걸 보이면 뭐든지 가지고 누구든지 부려. 오라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돼. 이게 뭐야? 힘이라는 거야. 내가 이제 그걸 가졌어. 알아? 힘이 있다고. 왕이 나에게 힘을 줬다고.
2: 저도 영화의 원작이라 할 수 있는 연극 2에서 공길 역을 처음 연기했었는데요.
7: 누가 나를 막아?
2: 제담 소리의 뿌리가 되었던 제담극. 그때의 장면 하나하나가 새삼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네요. 제담 광대 공길에 대한 내용은 실제 역사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면 비록 곡식이 창고에 가득한들 내 어찌 먹을 수 있겠는가? 네 이놈! 무례하다! 내 저자를 의금부에 보내 매질하고 유배시킬 것이다!
8: 조선조의 그 인조대왕 때 와서 예, 궁중나래가 폐지가 됩니다. 궁중 광대들이 이제 궁궐 바깥에서 연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궁궐 밖이라면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서울 사대문 아니죠. 네. 그래서 하수없이 이제 광대들이 뭐 아현동으로 뭐 또 왕십리로 뭐 등등 서울 변방을 떠돌면서 서울 중심으로 제단극이 성립하고 발전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뭐 특수한 상황입니다.

0: 시대의 흐름에 따라 궁궐에서 벗어나 사람들 속으로 스며든 제담급.
1: 신명천지로 올려보세.
2: 이건 뭐니 각자.
0: 우스갯소리와 익살스런 동작, 풍자 등이 더해지며 대중적인 공연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제담 소리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1900년대 초. 그 중심엔 조선 최고의 스타 박춘재 명창이 있었습니다.
2: 이건 뭔가 서울 전박 동양동 모든 개장지였다. 남대방 개장도 제일 잘했다.
0: 그 후 이순일, 홍경산, 박천복으로 이어졌던 제담 소리는 동시대의 같은 무대에서 활동하며 친분을 쌓았던 정등만, 이창배 선생 등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0: 다시 간 대로 몸살로 오륜마.
1: 하지만 지금은 백영춘 명인만이 재담소리의 맥을 잇고 있는 실정이죠.

0: 그렇다면 왜 재담 소리는 너무도 빠른 시간 안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 바로 미디어의 등장이었습니다.
1: 대신해서 4290년 6월 1일을 기해 획기적인 종일방송을 실시하는 동시에
2: 라디오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연속극이 전성기를 구가했다. 특히 56년에 방송된 청실홍실 이후 연속극이 청취자들을 사로잡는 가운데 성우들이 새로운 인기스타로 떠올랐다.
3: 그렇게 이러한 재담 소리가 근대 무렵까지는 굉장히 그 흥행을 한 거예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각종 이제 영화라든지 TV라든지 매스미디어 문화가 이제 점차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개방된 공간에서 그렇게 하던 그 재담 소리와 같은 그런 공연물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0: 남부지역에서 발생된 소리로 재담소리와 함께 오랜 역사 속 큰 사랑을 받았던 판소리.
4: 명조가 땅땅하고 청천이 깨졌다 상황하는
0: 판소리는 재담소리와 달리 지금까지 꾸준히 계승 발전되면서 우리의 대표적인 소리로 잘 알려져 왔는데요. 소리를 더욱 중요시하면서 예술적 요소를 중심으로 발전된 판소리와 달리 재담 소리는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놀이와 묘기 중심으로 흐른 탓에 점차 쇠퇴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5: 뭐라?
4: 조당을 누르

판소리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승과 제자 사이 이렇게 인맥이라든지 그 교육 전통, 전승 전통이 아주 확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담소리와 같은 경우에는

0: 일단 남자들이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소질도 있어야 되고 재미있게 할수 있는 제담에 대한 능력도 있어야 되고 소리도 잘해야 되고.
1: 근데 현재 백영주 선생님의 뒤를 이을 남성 선입군이, 아주 분명한 남성 선입군 전승자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우 시급한, 전승자의 양성이 매우 시급한 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 자, 이건 뭔 거니? 재담소리 장사치 흉내인데 무화관 시장의 야채 장수 올시다. 배추두렁 사렴 마늘파 고춧가루도 있어요. 자, 요거는 마포 시장의 생선 장수 올시다. 생선 조기들이서. 자, 요건 애옥의 시장의 인간 만물상에 올시다. 안성 맞춤 노그릇 광주 분원 사기 그릇 은비녀 옥비녀 앵두나무 목비녀 얼레비 챔비 뒷꼬지 바늘 쌈지 골무 반지꼬리 이야기라 쥐야. 어이 다듬이 홍두깨자 살림살이 눈이 보배요. 말만 잘하면 거저줘요.
3: 아직 어둠도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잠자리에서 일어난 명인에겐 아주 오랜 습관이 하나 있다는데요. 바로 소리 기공입니다.
4: 괜찮아요. 또 4시간 견딜 준비해야지.

0: 내가 살았을 적 같으면은
1: 내가 살았을 적 같으면은
0: 아이고 서러 아이고 서러
1: 어디 그 모는 톤이 난 안 되네. 끌 먹으러 가요? 어떻게 가요?
0: 끌어야 돼.
1: 끌어야 돼?
0: 아이, 아니 아무 소용이 없구나.
1: 고기 힘드네.
2: 사실 명희는 일주일에 세 번씩은 병원에서 꼭 신장 투석을 해야 하는데요. 재담소리 복원을 시작하게 된 지난 1999년. 주변을 돌아볼 새도 없이 사재를 털어 재담소리 복원에만 모든 것을 쏟았던 그때. 결국 앓고 있던 당뇨병이 심해졌고 급기야 합병증으로 실명 위기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젠 이 시간마저 잘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겼다는데요.
3: 제가 머릿속에는 그것만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가사 외우는 것이 지금은 한 줄도 내가 못 쓰니까 다 머리에 입력해서 하니까 오히려 그 시간, 4시간 보내는 시간이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2: 아직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많기에 치료를 포기할 수 없다는 명인. 그에게 재담소리란 어떤 의미인 걸까요?
4: 그런데 1999년도일 거예요. 아마. 그 예전에 제가 그 선생님한테 조금씩 배웠던 장대장 다리라는 그걸 떠올려서 그래서 그걸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3: 그 박진재 선생님이 하셨던 그 옛날의 원본을 좀 그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본을 다 하고 선생님한테 배웠던 기억 이런 걸 다 짜서 이제 제 이제 기획 구성을 다시 했죠. 설정을 다시 해가지고 장대장 보거든
2: 하지만 일제시대에 거의 맥이 끊긴 재담소리를 복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춘재 명창의 토막 소리를 모으고 원로들의 기억을 되살리며 잊혀진 소리를 완성하기까지 거의 10년. 결국 잃어버린 장대장 타령을 되살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소리꾼 자신의 두 눈은 포기해야 했던 거죠.
3: 수술하는 권고도 받고 그랬었는데 수술을 하면은 한 3, 4년 동안은 소리 못한다. 노래 못한다면은 차라리 수술을 안겠다. 그냥 견디겠다. 그것도 하늘의 지시인 것 같아요.
2: 소리에 대한 열정이 신체적 고통을 넘은 지는 이미 오래. 병원 치료를 마친 그날 오후 백영춘 명희는 또 어딘가로 향했는데요.
3: 영순이 언니 오면 이따 물어봐.
2: 유네스코 아리랑 등재 기념으로 열릴 아리랑 공연 리허설장입니다.
5: 점이 시작이다.
2: 이번 공연에선 명인이 직접 각색, 구성한 창작 소리극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그래서인지 더욱 예민한 모습입니다.
6: 표현하지 못해. 그리고 나가요. 이렇게 섰죠? 그러면 여기를 조금씩 벌려주세요.
7: 남자 소리꾼으로서 되게 학식이 일반적으로 소리를 많이 하시는 소리 이론을 겸비한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각자부터 그렇게 소리꾼과 주는 군대 기포 연출까지 정말 다재다능하고 저희가 배울 점이 아직도 많은 큰 선생님이십니다.
2: 명인의 열정은 재담 소리 복원을 넘어 새로운 재담 소리를 창작하는 것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재담 소리가 맥이 끊이지 않는 것, 그것이 명인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8: 내 앞이 누군지 내 옆이 누군지 그날 다 챙겨주셔야 돼요.
2: 그날 밤 연습은 오래도록 계속.

0: 다음 날 아침
1: 예전으로 가슴이 이어진다.
0: 어제의 연습이 썩 만족스럽지 못했는지 이른 시간부터 책상 앞에 자리했습니다.
2: 또 들어오셨다.
3: 이번엔 또 누구십니까?
1: 눈물 짓네.
2: 눈물이 탐면 다 짓고 그리운 어머니.
1: 가소소 그리운 네 마음.
0: 평생 해온 소리이건만 시간이 날 때마다 늘 이렇게 소리를 하며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1: 아고지고 칠부로 빛나는
2: 확실하게 자꾸 심어주나요? 가락국거리고 우리 거는 그냥
0: 그리고 또 하나 음악에 대한 이론 공부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2: 그래서 옛날에
0: 하지만 최영숙 선생님에겐 쉬워 보이진 않는 것 같죠.
4: 제가 빨리 그런 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머리가 나쁜지 한 3분의 1 정도만 해도 다행인데 다 못 받아들이는 게 좀 아쉽고 제가 좀 그렇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3: 서울에서는
0: 스승의 뜻을 다 헤아린다는 것. 우리는 언제까지 얼마나 더 알고 깨우쳐야 가능한 일일까요? 다음 날 당뇨에 좋다는 마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0: 아직은 깜깜한 새벽. 오늘은 백영춘 명인 홀로 외출에 나서는데요. 어둠을 뚫고 서울로 향하는 차. 이른 시각부터 어디를 가는 걸까요? 명인이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다름 아닌 패스트푸드점.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곳에서 모닝커피와 햄버거를 즐긴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된 끼니도 걸을 만큼 부지런히 시작된 명인의 서울 나들이. 그 끝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드디어 명인이 발길을 멈춘 이곳. 제담소리 전수관이었습니다. 명인은 매주 두 번 양평에서 서울로 이동해 사람들에게 제담소리를 가르치고 있다는데요. 10명 남짓한 사람들이지만 제담소리를 찾고 배우고자 하는 이들의 열망이 무엇보다 귀한 것을 알기에 이곳을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해야 되고 또 즐거워요. 이 사람들 만나는 거, 또 같이 소리를 한다는 거, 이렇게 만나고 싶고.
0: 누구에겐 긴 하루라지만 아직 못다한 일이 많은 명인에겐 하루하루가 참 짧습니다.

0: 늦은 밤, 아직 할 일이 남은 건지 또 책상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지난 1999년 재담소리 복원을 시작한 이후 백영춘 명인은 2007년, 2008년 완성된 재담소리를 연이어 세상에 내놓았는데요. 장대장 타령을 비롯 개 넋두리, 장사치 흉내 총 세 곡이 담긴 음반입니다.
1: 자, 이건 뭐니? 재담소리 장대장 타령인데 장대장 타령 문을 여는 대목이 올시다.

0: 빨간 불러 자식 부탁 놀 줄도 알고 쌈질도 알아 노자이.
1: 제담소리 전통의 연기력과 소리 연출력에 매료되어 그것을 알리고 보존하고 싶었던 명인.
0: 노자 노자.
1: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기에 오랜 시간 묵묵히 걸어오며 쌓아온 그 노력의 결실들이 이제야 제 가치를 인정합니다.

지난 2008년 제담 소리에 대한 서울시 무형문화재 심사가 있던 날, 명희는 이날을 잊을 수 없다 하는데요. 공연 중 갑자기 찾아온 고통.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기의 순간. 모두의 만류에도 명희는 오래도록 준비한 제담 소리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심사위원도 감동하게 만든 백영춘 명인의 열의로 결국 제담 소리의

지금도 명인의 손끝에서 되살아나고 또는 새롭게 태어나길 기다리는 많은 제담 소리. 그러기에 명인은 오늘 밤도 쉬이 자리를 뜰 수 없어 보입니다.

0: 예전에는 밤새고 참 작업도 많이 하고 뭐 이 책도 제가 이 전체 책을 집필 써서 이렇게 마스터 박사야 그렇게 교재를 만들어 쓰고 그랬었는데 지금 눈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냥 누워서 잘 때 모두 외워요. 그 자는 시간이 그 외우는 시간이. 그래서 저는 평생을 아마 하루 두 시간 이상 잡은 적은 없을 거예요.
1: 그나저나 댁은 어디 사는 분이시오?
0: 땅 위에 사는 사람이지.
1: 고향이 어디냐고요?
0: 아, 이 여자가 별걸 다 안 물어보네. 내 고향은 우리 어머니 뱃속이다.
1: 아이 참, 제일 먼저 진지를 잡수던 곳이 어디냐 말이에요.
0: 그것은 우리 안방이지.
1: 이 양반 참 답답하긴. 그게 아니라
0: 그럼
1: 전 팔을 내디딘 도가 어디냐고요?
0: 도가 어디냐고? 양산도.
1: 양산도?
0: 어.
1: 그럼 군은요?
0: 군은 재단군이지.
1: 면은요?
0: 물냉면.
1: 리는요?
0: 막걸리.
1: 그럼 덩은요?
0: 어동동이지.
1: 그나저나 댁은 몇이 후?
0: 내가 사는 집은 우리 초가상가 한가뿐이요.
1: 나이가 얼마냐고요?
0: 아이, 한 500냥쯤 되지.
1: 뭐가 500냥이에요?
0: 내 나이가 얼마냐며?
1: 그래서요?
0: 그 내 나이를 살려면 한 500냥쯤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야.
2: 드디어 아리랑 공연 당일. 이른 아침부터 리허설의 한창인데요. 저도 많은 무대에서 봤지만 리허설만큼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은 없죠.
3: 제가 많이 저기 잠을 받고 있습니다. 소리며 연기하는 그 감정이며 이런 거를 옆에서 지도를 많이 해주세요.
4: 네. 그리워.
2: 대규모 공연인 만큼 동작 하나하나, 소리 하나하나 끊임없이 맞춰보게 되는데요.
4: 두 손 모아 연꽃으로 피.
0: 이제 우리 이렇게 재회했어요.
3: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0: 항상 뭐 이분 만나서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그런 것을 반복을 하는데 그때마다 또 감회가 새롭고 양반도 노래하면서 자꾸 격해서 울잖아요. 이게 극이라 생각 안 하고 우리의 이야기니까 더 그렇게.
2: 드디어 공연 시작 전.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우리의 소리를 듣기 위해 공연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드디어 관객과 마주하게 되는 그 떨리는 순간, 공연이 시작됩니다.
5: 여기가 도라산요. 지금은 가려 해도 막혀 있고 건너려도

0: 마루가 없지요.
1: 그리운 어머니, 잊지 못할 정인 문칠이.

0: 무치라!
1: 성황리에 공연을 마친 다음 날. 오랜만에 장거리 외출에 나섰는데요. 날선 겨울 바닷바람과 비릿한 바다 향이 반겨준 이곳은 경상북도 울진입니다. 그동안 몸이 불편해서 여행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었는데요.
2: 결국엔 지금 뭐 하는지.
1: 두 사람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곳.
3: 10년 전에 말씀드리고 있었나? 아, 그때는 그래도 눈으로 봤는데 지금은 못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2: 어? 어디 속에 있지? 성역을 갔었지.
1: 먼저 함께 이 먼저 길을 걷게 된 지 어느새 꼭 10년 만입니다.
2: 거기부터 갔었지.
4: 감탄.
2: 아, 몇 번 오긴 왔었는데 제일 여기서 기억에 남는 해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땐 눈이 좀 보일 때니까 저는 그때 감탄을 많이 하고 지금 제 머릿속엔 그 그림이 좀 들어있어요.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1: 울진 앞바다를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망양정. 이곳은 간성의 청간정, 강릉의 경포대, 양양의 낙산사, 삼척의 죽소르둔과 함께 강원도의 빼어난 풍경을 자랑하는 여덟 가지 중 한 곳인데요. 이것을 바로 관동 팔경이라고 합니다. 이 동해안 팔경의 아름다움을 가사에 담아 엮은 노래가 또 있는데요. 바로 서도잡가 관동 팔경입니다.
5: 둥실 두둥 배 뜨갈 제 뒤에

0: 아름다운 풍광에 절로 이 노래를 함께 불렀던 곳.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1: 얼마나 좋은지 소리가 절로 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진짜 소리를 너무 좋아해. 어쩌면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냐 내려갈 때. 그만큼 힘들지도 모르고 소리를 한 거예요. 경치가 그만큼 좋다라는 거지. 어머, 이렇게 됐네. 아이고, 아쉽다. 아이고, 여기가 이렇게 돼버렸네.
0: 아쉽게도 10년 만에 찾아온 망양정은 복원 중으로 다시 오를 순 없었습니다.

0: 하지만 10년 전 그대로 변하지 않은 채 너그러이 반겨주는 아름다운 동해의 모습.
1: 진짜 경치 좋다.
2: 어이구.
1: 망망대해.
2: 여기 탁 서졌네.

0: 그래.
1: 여기가 이 만약 가사가 똑같으네.
0: 그러니까.
1: 여영벽판 가이 없어 바다 밖은 어디런고
0: 동딱
1: 쪽빛 같은 가을 창고 먼 기러기 울며 간다. 태양 횡행 저 철선 어디 어디로 가는 길고 흉해호호 탕탕하니 마양 저이 여기로다. 삼천리 금수강산 관동 팔경도 욱 좋고 태한의 자랑이요 세계의 명성이냐.
2: 오랜 시간 자신의 것을 묵묵히 지켜온 저 바다 명인과 어딘가 닮은 듯합니다.

0: 백영춘 명인을 만나기로 한 마지막 날. 우리는 종로 창덕궁 옆에 위치한 소극장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매주 목요일 이곳에선 재담소리꾼 백영춘 명인의 공연이 열리고 있는데요. 공연 전 꼼꼼하게 무대를 살피는 명인.
1: 중앙이 안 맞아가지고요.
2: 찢어졌었는데 괜찮아요?
1: 다 고수했습니다.
2: 고수했어?
1: 예, 예.
3: 사전에 미리요 항상 그 머릿속에 항상 그게 다 그 짜져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벌써 세네개 벌써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보이시는 게 불편하시더라도 벌써 저희들이 놀래요 그냥.
0: 오히려 눈으로 보지 못하는 무대를 꿰뚫는 안목이 생겼다고 합니다. 단벌 소리꾼 백영춘. 곳곳이 낡고 해진 가시 눈에 띄는데요.
2: 내가 쓰기 시작한 것이 지금 한 15년 됐고요. 이거 이제 옛날 조선인들이 쓰시던 이조 시대의 가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가서 이렇게 많이 되는데 그래도 저는 이걸 써야 어울리지 새가 쓰면 안 어울려. 내 얼굴하고 비슷한가 봐 이게.
0: 진정한 명품은 오래될수록 빛나는 법. 명인의 낡은 가시, 그 가치를 발휘할 순간입니다.
4: 하! 이건 뭔 거니 재담선이 정대장 다령이 이랬다.

0: 오래전 지쳐있는 민중에게 이야기와 노래 그리고 춤으로 위안을 주던 제담 소리.
1: 옛날에 말이요.
2: 얼씨구.
1: 장지영 대장의 아버지가 살았는데
2: 어이.
1: 어디서 살았는고 허니 저 농 속에서 살았겄다.
2: 미친나 쥐새끼야. 농 속에서 살게 살면 어떻게 농 속에서 산다는 거야.
1: 허허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네. 농 속 즉 장안에서 살았다 이런 말이지.
2: 장안. 서울 장안에서 살았단 말이고.
1: 옳지 옳지.

0: 무엇이 그를 마지막 재담 소리꾼으로 부르게 된 걸까요?
1: 이러지 마오, 이러지 마오.
0: 사람들의 외면? 무관심?
2: 진작이면 그렇게 나올 일라, 거지. 일라.
0: 하지만 명인은 말합니다. 단 한 명의 관객이라도 만 명 앞에 서

0: 것처럼 자신은 오늘도 신명나는 광대가 되겠노라고 말이죠. 우리가 만난 이 소리꾼에겐 아직 마지막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1: 우리 재담 소리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또 물밀같이 오셔서 저희들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허, 이건 유신공. 영번의 무인이라더니 영락 없는 무당하냐? 이룰테야 이룰테여 이룰테야 이룰테여 장대장 허가든 이르겠다. 이르지 마오 이르지 마오 이르지 마오 이르지 마오 장대장 허가든 이르지 마오 이르지 마오 싫어 싫어 나는 싫어 아무것도 나는 싫어 어떤 잡놈이 재물이 탐나면 동설령 새남고개 버터고개 올라서서 오가는 행인 보따리 들고 돈을 뺐지 나는 일러 나는 일러 나는 일러 나는 일러 정대장 보거든 이르겠다 사장 내 아저씨 사장 내 아주머니 이르지 마오 이르지 마오 이르지 마오 이르지 마오 이때는 어느 때냐 90월 단풍에 울 밑에 국화 피고 방방 곡곡에 단풍이 들면 우리 집 출입대 외박 나가면 우리 집이 비었으니 족자병풍 둘러치고 원앙금 침 둘이서 비고 어쩌구 저쩌구 하면은 새끼 장님을 낳더라도 원대로 해줄게 장대장 보거든 이르지 마허 이르지 마
3: 마지막 재단꾼이라는 거는 좀 서운하고요 그냥 앞으로 한 20년만 더 살아서 꼭 저를 닮은 후계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싶은 게 제 희망입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소박하지만 그 예술에 대한 열정과 그 지킴 그리고 한 인생이 후회 없이 살다 갔다는 그런 칭을 받고 싶습니다.
1: 하이크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저씨.
2: 여보 너무 그렇게 고마울 것도 없어.
1: 아니 왜요?
2: 내가 아무리 눈에 뵈는 게 웃기서니 사람의 도리야 더블 수 있겠어? 이렇게 남의 약점 잡아서 못된 요구호는 나도 나쁘지 말이야. 허장성세 누나 누워 눈 멀쩡히 뜨고 세상을 속이는 짓은 더 나쁜 짓 아니겠어? 양반이면 어떻고 무당이면 어때? 이 장님도 눈 좀 뜨고 새 세상 좀 보겠다는데 좀 어떠냐 말이야? 우리 기왕에 여기 장대장이 굿판 벌려놨으니 말이야 이 허봉산 눈 좀 뜨고 우리 재수구수로 한판 놀아봅시다. 자 허봉산 눈 뜬다 허이

0: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굽이진 길도 경사진 길도 있는 그대로 지세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유유자적 즐길 수 있는 곳.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맞는 꽃과 나무를 심어서 사시사철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쉼터이자 사색의 공간. 우리나라 전통 정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죠. 일본 정원은 아기자기하게 예쁘지만 너무 인공적인 느낌이 나고요. 넓은 공간에 많은 건축물들을 들여놓은 중국 정원은 압도적이어서 어딘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인공적인 누각이나 정자마저도 원래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그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선비들이 조성한 별서 정원인데요. 산림집과는 별도로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지어서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했던 곳입니다. 세속적인 출세에 연연하지 않고 꼿꼿한 선비의 풍류를 즐겼던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닭실마을. 마을의 지형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세라고 해서 닭실마을이라 불립니다. 바로 이곳에 조선 중기 주요 관직을 두루 지낸 권벌이 조성한 별서정원, 청암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충재 권벌은 개혁정치에 앞장섰다가 김효사와의 연루되면서 낙향하게 되는데요.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도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는 이곳에 기와집과 정자를 세우고 소박한 정원을 꾸몄습니다. 거북이 모양의 너럭바위에 우뚝 세워진 청암정. 푸른 바위처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직한 선비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신선이 산다는 복례산을 형상화해서 지은 연못인데요. 돌다리를 놓아서 청암정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500년 이상 한자리를 지켜온 봉화 청암정은 사대부의 개인 거처를 넘어 안동 권씨 가문이 화합의 장소로 사용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공간이 됐습니다.

조선시대 별서 정원들은 대부분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인 한양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물리적 거리감, 그리고 경치 좋은 곳이 많다는 환경적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호남과 영남의 별서 정원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기능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호남 지역은 지세가 완만해서 원림을 조성하는데 유리한 환경이고 정원을 생활 현장 가까운 곳에서 만든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호남 지역의 정원은 휴식 공간이자 학습 공간으로서 지방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영남 지역의 자연 환경은 호남 지역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어서 자연스럽게 계곡이나 강변을 끼고 정원을 조성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조용히 은거하는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컸습니다. 난간에 올라서면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곳. 경상북도 예천의 초간정 원림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원림을 갖춘 정원 중에서 유일하게 영남 지역에 있는 초간정 원림입니다. 조선 선조 때인 1582년, 오랜 관직 생활에서 물러난 권문회가 고향으로 돌아와 금곡천이 흐르는 바위 위에 정자를 지었습니다.

검은에는 조선 중기 좌부승지를 지낸 문신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대둥운부군옥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책 한 권이 아니라 백과사전을 저술할 정도면 그 학문의 깊이와 넓이가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방대한 백과사전 저술에 몰입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초간정의 맑은 물소리와 탁 트인 경관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0: 초간정 건너편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맑은 계곡과 푸른 소나무 숲 사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바위 위에 올라앉은 정자 하나를 하늘에 띄운 듯합니다. 마치 바위와 정자가 본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죠. 초간정을 다녀간 많은 선비들도 주변 풍경을 예찬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조선 후기 문신인 청대 권상일은 초간정을 돌아본 소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시내가 풀리 푸르디 푸르러 새 속에 물들지 않았네. 옛 성현들 남긴 향기 다시 사람을 가르치네. 속세 떠난 마음 천종의 녹봉을 사양하였고 작은 집 막완성되어 길이 길이 봄이로구나. 성현의 춘추는 의리를 근본에 두었고 책상머리의 경전은 밝은 정신 지어내누나. 공손히 손 씻고 선조에 남긴 책을 펼치니 의기로운 마음은 정녕 시들지 않으리라.
0: 초간정은 자연 그대로를 조경삼아 정자를 앉힌 전통 원림입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가 들리면서 신비로운 풍광이 펼쳐지는데요. 이곳이 드라마 촬영지로 사랑받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정원 하면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은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소세원입니다. 담양에는 맛있는 음식은 물론이고요. 경치 좋은 곳도 참 많이 있죠. 소세원은 야투막한 동산 전체가 자연의 정원 같은데요. 소세원이라는 이름에서부터 특별함이 느껴집니다. 깊고 맑을 소, 깨끗할 쇠, 깊고 맑고 깨끗한 정원이라는 뜻이네요. 자연에 순응하면서 시와 음악으로 마음을 다스리고자 했던 한 선비의 꿈이 담긴 곳. 소세원을 천천히 거닐어 봅니다.

이름처럼 맑은 물, 시원한 바람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 담양 소세원입니다. 1530년, 자연을 그대로 조경 삼아 정원을 완성한 사람은 조선의 한 젊은 선비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양삼보. 그는 스승이었던 조광조가 김효사화로 사약

세례를 받고 세상을 떠나자 출세의 뜻을 포기하고 은둔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 본거지가 바로 소세원입니다. 내원의 면적은 약 46제곱미터, 그러니까 1,400평 정도지만 정원이 자리한 바깥 숲까지 포함하면 수만 평에 이를 정도로 방대합니다. 하지만 곳곳에 자리한 정자와 누각을 제외하면 인공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담하고 수박한데요. 그 배치도 자연의 일부처럼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소세원은 우리나라 전통 원림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사계절의 정취가 선명한 소세원은 바람과 물소리, 새소리가 어우러진 소리의 정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을 풍류는 유난히 아름답네요.

소세원 중심에 위치한 광풍각은 계곡 가까이 세워진 아담하고 소박한 정자로 선비들의 사랑방이자 풍류 공간이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그 이름처럼 소박하게 풍류를 즐기던 조선 선비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데요. 풍광을 바라보고 시조를 지으면서 누닐던 조선 사대부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광풍각 뒤에 자리한 재월당은 양산보가 조용히 책을 읽고 공부하던 곳입니다.

0: 이곳을 다녀간 선비들은 소세원의 아름다움을 시로 남겼는데요. 내부에는 시가 적힌 현판들이 빼곡합니다.
1: 소세원의 모든 경치 서로 어울려 소세정 이루었네. 눈을 높이 들면 시원한 바람 불어오고 귀 기울이면 영롱한 물소리 들리네.
0: 전라남도 담양에는 선비들의 정취가 살아 숨쉬는 정자가 곳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유독 유명한 정자들이 많은 건 호남 지역 살인 문화를 이끈 선비들이 많은 거였기 때문인데요. 소세원 외에도 식영정, 면앙정 같은 이름난 정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가는 담양 가는 길은 옛 선비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소세원을 나와 짙고 푸른 원림을 따라 조금 더 위쪽으로 발길을 옮기면 마치 숨어있는 것처럼 수줍게 자리한 또 하나의 정자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안빈 낙도하던 선비는 또 누구였을까요?

보일 듯 말 듯 숨어있는 정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명옥환이죠. 조선 중기 문신인 오희도가 4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오희정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지었는데요. 담장 없이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배려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자 앞뒤로 네모난 연못 두 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뒷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정자 앞, 작은 연못을 거쳐 다시 아래쪽에 큰 연못으로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이때 연못에서 연못으로 흘러가는 물소리가 마치 옥에 부딪히는 소리 같다고 해서 명옥헌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배롱나무를 심어서 더운 여름날 화려하게 핀 붉은 꽃이 장관을 이룹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죠. 눈부실 만큼 푸른 산과 하늘 사이로 붉은 빛을 휘감은 꽃나무가 가득한 곳. 명옥혼 주위의 숲을 잃은 배롱나무는 한여름 태양 아래 붉은 꽃을 피워냅니다.

0: 세찬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의연하게 꽃을 피우는 선비의 절개를 닮은 꽃. 여름철 붉게 피는 배롱나무는 이름도 참 많습니다. 늦여름에 100일 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부르고요. 정원이나 서원 같은 선비들의 공간에 많이 심었기 때문에 양반나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한여름, 100일 동안 피어나는 붉은 배롱나무 꽃을 보고 시인 이성복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 한 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억센꽃들이 두어 병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뛰어난 건축미를 지닌 정자와 누가, 옥구슬 같은 맑은 물소리와 배롱나무 꽃의 붉은 향연까지.

숲을 그대로 두고 주변의 정자를 적절하게 배치한 명옥헌은 자연에 순응하는 한국 고유의 정원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원에 딸린 숲을 일컫는 원림이란 말을 정원 뒤에 붙이기도 하는데요.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정원 안으로 들였다는 의미가 되겠죠. 정원을 돌아보면서 알게 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동산을 남에게 팔거나 양도하지 말고 어리석은 후손에게 물려주지 말 것이며 후손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하라. 바로 소세원을 만든 양산보의 유훈인데요. 그의 후손들은 선조의 유훈을 받들어 지금까지도 소세원의 원형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비 정신이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두를 위해서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0: 사랑을 몰라서 지내다니고
1: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2: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3: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2: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1: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2: 맞아요.
4: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5: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1: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6: 아지트니까. 아,
1: 그럼 아지트인데.
7: 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8: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균형 잡힌 식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하체 근육을 강화시켜 무릎 건강에 좋은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식사는 어떤 의미인지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식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에너지 원천인데요. 균형 잡힌 식사는 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를 알맞게 제공하여 우리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면역 체계를 강화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켜주기도 하고요. 신체적인 영향 외에도 정신적인 피로도를 낮춰주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균형 잡힌 식사는 건강과 행복의 시작이자 지속적인 여정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탱하고 키워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여러분의 일상에도 활력이 싹 트길 바라겠습니다.

숨을 가다듬어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아봅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다리를 쭉 펴는 동작으로 무릎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단다아사나와 파치마타나사나입니다. 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단다아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발 안쪽을 당겨주면서 무릎을 서로 모아줍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워주시면서 손가락은 모아주시고 요 손목 끝과 엉덩이 끝선에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어깨를 앞에서 뒤로 천천히 끌어올리고 천천히 끌어내리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주시고 턱은 쇄골 가까이 당겨줍니다. 가슴을 들어올리고 어깨를 낮춰주면서 복부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복부를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코로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내쉽니다. 둘,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셋, 이 동작을 연습할 때에는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질 정도로 다리를 쭉 펴주면서 아랫배를 당겨주시고요. 고개를 숙여서 허리와 등을 반듯하게 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완시켜주는 파치마타나사나를 기본 동작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앉는 자세에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봅니다.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잡으려고 노력해 보고요.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봅니다. 등을 펴주면서 가슴을 밀고 턱을 비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천천히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가 봅니다. 뒤꿈치를 밀어보고 턱을 밀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코로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가슴을 밀어냅니다. 혹시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쥐기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쥔 상태를 유지해 봅니다. 등을 펴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호흡을 크게 마시고 내쉴 때마다 뒤꿈치를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앞으로 숙여봅니다. 고개도 떨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 틀고 가슴 밀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면서 다리를 털어줍니다. 다리에 힘을 길러 무릎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신체 전체를 쭉 펴주는 만큼 신체 교정에도 효과적이니까요. 바른 자세의 감각도 함께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앉은 자세에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발 안쪽을 당겨주면서 무릎을 서로 모아줍니다. 요 손목 끝과 엉덩이 끝선에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턱은 쇄골 가까이 당겨줍니다. 가슴을 들어올리고 어깨를 낮춰주면서 복부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복부를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코로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앉는 자세에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봅니다.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잡으려고 노력해 보고요.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봅니다. 등을 펴주면서 가슴을 밀고 턱을 빌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천천히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가 봅니다. 뒤꿈치를 밀어보고 턱을 밀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골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와 바타코나사나입니다. 골반을 자극해 골반 안쪽까지 순환을 도와 소화불량과 변비에도 효과적인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왼발입니다. 왼발 천천히 끌어온 상태에서 균형을 잡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무릎을 15도만 접으면서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립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이번에는 균형을 조금 더 잡아보려고 노력할 건데요.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무릎 측면에 끌어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떨구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한 발을 접었을 때 넘어질 것 같으면 다리를 내려놓도록 해봅니다. 왼발 접어주고 바닥을 짚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시선은 뻗은 발을 향하게 유지하며 호흡을 이어가는 게 깊은 이완과 집중에 도움이 되니까요. 시선과 호흡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어서 골반을 열어서 허리와 골반의 부드러움을 만들어주는 바타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키고 이번에는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보면서 이마가 발가락에 닿을 정도로 복부를 수축하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주고 내쉬면서 한발한발 다리를 펴줍니다. 오른발 당겨서 안쪽, 왼발 당겨서 뒤꿈치가 일직선하게 앉고 허리를 곧곧하게 세워봅니다. 이 동작은 골반과 복부 내부 조직을 활성화하여 신장, 전립선, 방광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비뇨기계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굽은 등을 펴주고 등 뒤로 묶어놓은 팔을 유지하여 신체 전체에 고른 흐름을 전해줄 수 있게 해주는 마리차아사나입니다.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편 다리와 굽힌 다리에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을 유지합니다. 오른팔을 쭉 뻗어서 오른쪽 늑간을 열어주고 안에서 바깥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 안아봅니다. 왼손은 그대로 등 뒤로 손을 맞잡으려고 노력해보고요. 맞잡을 수 있는 분 중에서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손으로 무릎을 감은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뒤꿈치를 밀고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시선은 발끝을 바라보면서 복부를 수축하고 호흡을 해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내쉽니다. 둘,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혹시 두 손을 맞잡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른팔을 그냥 감싸 안은 상태에서 왼손도 마치 못 잡아도 상관없으니까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것을 권합니다. 자, 왼발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리를 핀 상태에서 왼발 무릎을 세워주고 안에서 바깥으로 맞잡아 봅니다. 마찬가지로 손목을 잡을 수 있으면 손목을 잡아보고 손목을 잡힌 손은 주먹을 쥐어봅니다. 마시고 등을 펴주고 내쉬면서 앞으로 숙여봅니다. 호흡을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이 동작은 아랫배를 수축하고 깊은 호흡을 통해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생리통이나 복부 팽만 완화에도 정말 좋은 동작인데요. 기본 동작보다 복부 내부에 깊은 자극을 주어 몸속 장기를 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추가 동작도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에 무릎을 세워봅니다. 왼쪽 다리를 아까는 다리를 폈지만 이번에는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엉덩이 아래쪽까지 당겨봅니다. 무릎을 감싸놓으면서 마시고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이때 혹시 가능한 분이라면은 이 왼쪽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위로 올려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봅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무릎이 돌아갈 때 왼쪽 발목이 다치지 않게 너무 과도한 스트레칭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무릎을 감싸 안고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올라오고 두 다리를 펴봅니다. 반대로 오른쪽 다리를 이번에 접은 상태에서 무릎 안쪽으로 당겨주시고 왼쪽 무릎을 감싸 안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혹시 가능한 분들 추가적인 동작을 하나 더 전달하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린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봅니다. 마찬가지로 발목이나 무릎이 불편한 분들이라면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무릎을 천천히 감싸 안고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내쉬면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신체 전체에 골은 흐름을 전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소화 불량이나 변비, 설사 완화에도 효과적인 동작이니까요. 평소 소화기관에 불편함을 겪었던 분들이라면 더욱 꾸준히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어서 오른쪽 늑간을 열어주고 안에서 바깥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 안아봅니다. 왼손은 그대로 등 뒤로 손을 맞춰보려고 노력해보고요. 마시는 호흡에 뒤꿈치를 밀고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시선은 발끝을 바라보면서 복부를 수축하고 호흡을 해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오른쪽 다리에 무릎을 세워봅니다. 왼쪽 다리를 아까는 다리를 폈지만 이번에는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엉덩이 아래쪽까지 당겨봅니다. 무릎을 감싸 안으면서 마시고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척추는 몸의 균형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허리뿐만 아니라 어깨부터 목까지 부드럽게 만들어 좌우로 틀어진 척추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비틀기 요가입니다.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세워서 발과 허벅지 간격을 주먹 두 개 간격으로 발의 간격을 열어줍니다. 오른손을 등 뒤로 내려놓고 왼 팔꿈치로 천천히 무릎을 밀어내면서 오른쪽 어깨를 뒤로 회전시켜보면서 허리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바닥을 밀어내는 힘이 바닥을 쓸듯이 밀어내고 왼쪽 팔꿈치로 무릎을 밀면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시킵니다. 척추가 틀어지면서 요추부터 흉추까지 천천히 비틀어지고 호흡을 내쉴 때마다 왼 팔꿈치로 조금씩 조금씩 틀어봅니다. 자, 혹시 조금 더 비틀기 또는 왼쪽 어깨가 부드러운 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동작을 추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밀어서 천천히 비틀어봅니다. 무릎을 감싸 안고 바닥을 밀었던 오른팔을 등 뒤로 가서 손을 맞잡으려고 노력해봅니다. 손을 맞잡게 된다면 뒤꿈치를 밀어내고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틀어서 바닥 한 점을 응시하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정면 보면서 손을 풀어주고 반대쪽 동작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쪽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오른팔로 무릎을 비틀어주면서 왼팔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오른 팔꿈치로 천천히 밀고 왼손으로 바닥을 밀고 상체를 천천히 회전시켜줍니다. 내쉴 때마다 오른 팔꿈치로 허리를 비틀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오른쪽 어깨와 허리가 좀 더 부드러운 분들 위해서 조금 더 깊은 비틀기를 배워보겠습니다. 무릎을 조금 더 당긴 상태에서 팔꿈치를 들어서 무릎을 천천히 감아봅니다. 왼손을 들어서 손을 맞잡을 수 있으면 맞잡아보고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으면 손목을 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뻗은 다리 뒤꿈치 밀고 허리를 내쉴 때마다 비틀어봅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바라보고 다리를 천천히 풀어줍니다. 동작을 따라하기 위해서 억지로 힘을 줘 비틀기 자세를 취하게 되면 오히려 신체 전체가 경직될 수 있는데요. 자세의 완벽함을 만들기보다는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호흡을 유지하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비틀기 요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리를 핀 상태에서 이번에는 골반에 좀 더 이완을 요구하면서 허리를 비트는 것을 요구하는 자세인데요. 왼쪽 다리를 오른쪽 무릎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오른쪽 무릎을 깊숙이 들어온 상태에서 뻗은 다리에서 무릎을 접어서 왼쪽 골반을 바닥에 눌러줍니다. 오른손으로 바닥에 놓고 왼팔꿈치를 밀면서 허리를 천천히 틀어줍니다. 내쉴 때마다 틀어줄 때 다리를 안쪽으로 왼쪽 좌골을 바닥에 꾹 눌러주면서 척추를 천천히 비틀어 봅니다. 자, 이제 반대 동작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왼쪽 엉덩이 밑까지 당겨주고 왼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를 틀어서 허리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오른쪽 좌골과 왼쪽 좌골을 최대한 바닥까지 내려주면서 상체를 비틀어 봅니다.

척추와 신체 곳곳에 불균형을 잡아주는 비틀기 요가를 배워봤습니다. 좌우로 틀어진 척추를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만큼 위와 소장, 대장의 활발한 연동 운동을 도와 몸 속 장기의 불균형을 잡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소화기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꾸준히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세워서 발과 허벅지 간격을 주먹 두 개 간격으로 발의 간격을 열어줍니다. 오른손을 등 뒤로 내려놓고 왼 팔꿈치로 천천히 무릎을 밀어내면서 오른쪽 어깨를 뒤로 회전시켜보면서 허리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다리를 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오른쪽 무릎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오른쪽 무릎을 깊숙이 들어온 상태에서 뻗은 다리에서 무릎을 접어서 왼쪽 골반을 바닥에 눌러줍니다. 오른손으로 바닥에 놓고 왼 팔꿈치를 밀면서 허리를 천천히 틀어줍니다. 내쉴 때마다 틀어줄 때 다리를 안쪽으로 왼쪽 좌골을 바닥에 꾹 눌러주면서 척추를 천천히 비틀어 봅니다.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럼요.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3: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4: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5: 아지트니까.
0: 아, 그럼 아지트인데.

0: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외침이 우리 대표팀을 달리게 합니다. 2026년 힙합 북중미 월드컵 모두의 함성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팀 코리아입니다.

5살 때 아버지 가게 옆에 무용 학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친정 언니 말로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가 봤더니 무용 학원 문 앞에 앉아가지고 한 시간이 넘도록 꼼짝도 안 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친정 어머니가 무용을 한번 시켜볼까 하고서는 이제 선생님을 찾아뵙겠죠? 그런데 너무 어리니까 1년만 더 키워서 오라고. 그래서 이제 6살부터 고전무용을 시작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쭉 고전무용을 했습니다. 근데 가야금하고는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2학년 때 이제 담임선생님이 고전무용 하니까 악기를 한번 시켜보시자고 해서 했는데 제가 그렇게 크게 거부반응을 안 하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지금 성신여자대학교예요. 그 대학교에서 콩쿨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무용도 있고 가야금도 있었어요. 그래서 두 해를 무용과 가야금을 제가 다 나가서 특상, 대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학교에서 아마 저를 요청했나 봐요. 이제 들어오게. 근데 이제 친정어머니께서 그 당시에 좀 더 이제 나은 학교로 보내시려는 욕심으로 서울에 있는 진명여중에 시험을 봐서 들어가가지고 진명여중에서 일기, 가야금반 일기를 만들어주셔서 네, 그때서부터 이제 가야금을 했고 그 당시에는 그 콩쿨 대회가 5.16 민족상이라고 아주 큰 경연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해마다 한 유파씩을 경연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김춘지 선생님한테 강태용료를 배웠고 또 김삼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남자 선생님이신데요. 그분한테는 김종기류를 배웠고 이제 김윤덕류는 이제 초등학교 때서부터 배웠으니까 그 선생님한테 배웠고 성금년 선생님한테 성금년류를 배웠고